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애호하던 음악인데요. 이런 음악을 직접 연주하면 일렁이는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감상을 해도 마찬가지죠. 마음 수양을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음악입니다. 무언가 정신없이 바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단비처럼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음악이죠. 현악영산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이재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묻는 제자 자공의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한마디로 서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공자는 서라고 답하고 이내 부연 설명을 하죠. 기소부력 물시어인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말이 어렵지는 않지만 실천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싫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게 분명한데요. 그걸 모르지 않지만 실천할 때는 다른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는 걸 어려워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처럼 그걸 평생 실천에 옮기며 살게 된다면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거겠죠.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인간경영의 핵심적 요체를 그처럼 서 한마디로 설명했는데요.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고요. 또 호연지기를 기르는 음악 중령산 들으면서 잠시 마음 산책 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5월 27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연주하게 될 음악도 하나씩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세종의 여민 정신이 잘 담긴 음악, 조선 세종조에 발생해서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종류의 음악으로 확대된 곡, 여밀락 들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전해지는 네 가지 종류의 여밀락 중에서 여밀락 만과 여밀락 령, 해령과 같은 음악은 편종, 편경, 당피리와 같은 악기가 편성이 돼서 지난날에는 왕의 거둥이나 왕실의 여러 연향 때 연주가 되는 음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대금과 같은 우리 향악기 위주로 연주되고 민간의 풍류방을 통해 전승되는 음악으로 정착됐습니다. 이 여밀락은 거문고, 가야금, 대금, 해금, 향피리 등의 여러 악기를 여러 대 편성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금, 아쟁, 좌고와 같은 악기도 더해서 큰 규모의 음악으로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을 암명으로 승평 만세지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실내악처럼 이 음악을 연주할 때는 오운개서조란 이름을 써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1930년대에 이처럼 두 개의 암명으로 나누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승평 만세지곡입니다. 그 중에서 스무박 한 장단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1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한 장단 20박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라서 넉넉한 품을 보이는 곡이죠. 여밀락 암영으로 승평 만세지곡 1장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여음 20장단은 제외하고 원가락 12장단만 감상해 보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첫 곡 영산회상 들으시며 문자 줬는데요. 간밤에 단비가 맑은 아침을 주네요. 공자님의 용서 말씀이 영산회상의 정갈함과 잘 어울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또 글동무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매일 만나서 더욱 반갑네요. 우리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 할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기녀 송이가 지은 시조신데요. 해주 유생 박준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꽃과 나비를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어느 화사한 봄날 송이는 꽃과 나비를 바라봅니다. 나비는 꽃을 보고 춤을 추고 꽃은 나비를 보고 방싯 웃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임은 돌아오지 않는데 꽃과 나비는 그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시심이 움직여서 그 마음을 시조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싯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

절이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고 연주입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고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들으셨는데요.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녀 송이의 마음이 절제돼 있긴 하지만 꽃을 보고 나비를 보고 임을 그리는 그 마음이 잘 그려져 있죠. 기녀 송이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는데요. 이 시조시의 저자 송이

이란 여성의 생몰연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나오는 아홉 명의 명기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자진한이입 중에 평롱계락 편수대엽을 가야금과 단소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자진한이입은 가곡의 두거와 농락편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우조와 변조 두거를 연주할 때는 경풍년이란 아명을 쓰고요. 계면 두거를 연주할 때는 염양춘, 또 평롱계락 편수대엽을 연주하는 음악은 수룡음이란 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간혹 이 모든 곡을 경풍년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평롱계락 편수대엽을 연주하는 음악 듣겠습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롱, 계락, 편수대엽을 이어 연주했죠. 평롱과 계락은 16박 한 장단의 음악이었고요. 편수대엽은 가곡의 편장단인 10박 한 장단으로 거뜬거뜬 연주했습니다. 오늘 가야금과 단소의 고졸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연주

로 들어보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아, 가곡에 요즘 관심 많으시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여창 가곡은 전체가 15곡이지요. 우조 중건은 곡의 순서이고 15곡이 저마다 특징이 있다지요. 꽃보고는 오랜말로 쓰는 노랫말로 쓰는 시조시의 제목이고요. 맞나요? 그런데 우조와 달리 계면조에는 중거하는 곡이 없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창가곡은 전체가 15곡이고요. 우조 중거 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꽃보고도 그랬고요. 또 엊그제 들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산초내와 같은 음악도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많이 불리고요. 최근에 김연기 명인이 또 불렀던 이화의 서산에 이런 곡도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들제님께서 가곡에 관심 이제 갖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시고요. 저희도 자주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정콩님께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바람까지 왜 이렇게 선선한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음악 듣다 보면 그런 마음 들기도 하죠. 어제 많이 쪘는데요. 그죠? 약간 찌는 듯한 더위였는데 오늘 비가 오려고 이렇게 쪘나 봅니다. 오늘 선선해서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준비했습니다. 매화가는 현재 연주되고 있는 12가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타 가사에 비해서 일단 속도 면에서는 건듯건듯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노래도 유절 형식이고요. 장마다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조선 후기의 역동적인 사회 발달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통역을 담당했던 역관이 매화가에 나옵니다. 역관들은 북경을 다니면서 그곳에서는 중국 비단을 사오고 우리의 인삼 등의 토산품을 내다 팔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당시 역관들에게 무역이 허용됐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오고 가는 길에 기녀들과 엮인 사연이 많습니다. 이 곡에서도 그런 정황이 그려지는 노랫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장에 보면 역관이 등장합니다. 북경 가는 역관들아 당사시를 부부침을 하세. 5장에는 매세 매세 그물을 매세. 6장에는 그 그물을 부병루 아래 치세 하면서 당사실로 그물을 매서 부병루 아래에 친다는 건데요. 그물을 치는 이유가 7장에 나오죠. 걸리소서 정든 사랑만 걸리소서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정든 사람이 걸리기를 바라는 기녀들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조선 후기 사회의 한 단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매화와 춘설이 있는데요. 물론 실제 매화와 또 봄의 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기녀 이름을 이 표현을 매화 춘설이라 썼습니다. 기녀들의 밀고 당기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가사 매화가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전에 안동으로 출장 준비 중 가고 가사 매화가를 듣게 되니 마음이 산뜻하고 업무도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매화가가 산뜻해서 좋다는 분 많던데요. 우리 보뜰마을님께서도 유사한 그런 기분 느끼시는군요. 또 마들제님께서는 산책길에 따라다니면서 산책지기님에게 하루에 하나씩 알아가면 마들제에도 서당계가 생기겠죠. 여창가곡 개면조 준거 산촌에라는 곡도 있다던데 들려주시죠 이러셨는데요. 산촌에는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그제인가요? 들려드려서 또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께서는 앞서서 오늘 영산회상 들려드리는 그때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 영산회상이 편안하면서도 듣기 좋습니다. 자주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또 저희가 자주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세 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국악주간 기획 공연 산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다음 주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고 또 그 즈음이 국악 주간이라서 국립국악원이 새롭게 기획한 음악회입니다. 우리 기악음악의 꽃인 산조를 주제로 해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라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이런 기획을 하면서 기획의 변을 쓴 내용을 좀 읽어보면 기획 의도가 확실히 전해질 듯합니다. 우선 공연 제목은 산조 명인의 손끝에서 오늘의 무대까지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만나다입니다. 공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미학이 집약된 산조.

이번 공연은 산조의 전통과 확장 그리고 오늘의 창작 흐름을 한자리에서 조명한다.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오늘의 산조를 통해 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로 전통 산조의 정수를 만나고 춤으로 재해석한 산조의 장단과 호흡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 재창작된 작품을 통해 오늘의 산조가 지닌 가능성을 선보인다. 이처럼 무려 3일에 걸쳐 공연을 펼치는데요. 소개된 대로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오늘의 산조란 이름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모습의 산조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올립니다. 3일 중에 첫날인 6월 9일 산조 명인전에는 김영길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원장현의 한주환째 원장현류 대금산조, 이형환의 신쾌동류 검고산조, 지성자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홍옥미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이렇게 다섯 명인들이 다섯 종의 산조를 무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둘째 날 6월 12일은 산조의 몸짓이란 이름으로 해서 산조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무대인데요. 노혜진, 손혜연, 윤혜정, 장현수, 정명훈 등의 춤꾼이 산조의 몸짓을 선보입니다. 세 번째 날 6월 11일은 오늘의 산조 무대인데요. 박경소, 배호영, 허윤정, 주보라, 트리거 등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산조를 선보입니다. 하루하루의 공연이 모두 궁금하고 어떤 소리와 어떤 몸짓 그리고 어떤 새로움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는 3일간의 공연 중에 첫날인 6월 9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오를 산조 명인전 무대의 첫 작품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날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박종선의 제자 김영길이 연주합니다. 그 음악을 이번에 미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 김영길의 아쟁 이상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장하게 펼쳐지는 아쟁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오늘 같은 날씨에도 이 아쟁의 음색이 참 잘 어울리네요.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박종선유 아쟁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보유자 김영길의 아쟁, 이상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국립국악원이 기획한 공연 무대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라는 무대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3일간 무대에 오르는데요. 9일에는 산조 명인전, 10일에는 산조의 몸짓, 11일에는 오늘의 산조가 공연됩니다. 국립국악원 우면당 오후 7시 반 공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월 9일 화요일에 열릴 산조 명인전 무대에 오르게 될 음악 박종선유 아쟁산조 미리 만나보셨고요. 그날 공연 연주 무대에 서게 될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보유자 김영길의 아쟁 연주를 미리 만나보셨습니다. 6944님께서 산책지기님 덕분에 공자가 당부한 올바른 삶의 자세 서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여는 이야기로 전해드린 공자의 서 이야기 아직 잊지 않으셨네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진도 씻김굿 중에 골랐습니다. 망자의 혼과 조상들의 혼을 불러들이는 초혼 의례 때 연주하는 음악 초가망석입니다. 진도 씻김굿은 망자의 한을 풀고 극락 왕생을 비는 굿이라서 망자와 산자 모두를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자는 씻김을 통해서 극락 왕생을 하고요. 산자는 슬픔을 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의 굿입니다. 오늘 초가망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가망석 읽을 때 초가망석 이렇게 읽지 않아야 하고요. 초가망석 이렇게 읽어야 하겠죠. 초는 불을 초자를 쓰고요. 가망은 무속의 근원 신령을 말하는데요. 망자가 저승으로 갈 때 도와주는 신이고요. 대개는 조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린 진양장단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진과 장구의 반주로 소리를 하고요. 바라지와 피리는 허튼 가락을 노래합니다. 진도 씻김굿 중에 초가망석 듣겠는데요. 최정례 외 여러분의 소리, 하민천의 징, 강정태의 장구, 서용호의 아쟁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늙은이가 어째서까지 불리하는가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잘 봐주세요.

콧볼을 덮고 벌랑을 타고 오지. 죽을라 돈

말여 내 서인간의 농사법 말여 승부연세야 부를 부연하실 법 말여 너 어르신의 배를 보고

진도 지역의 음악은 확실히 예술성의 면에서 특별하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음악적 조화가 참 좋죠. 진도 시킴곡 중에 초가망석, 최정례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초가망석은 초혼을 하는 절차라서 시킴곡 중에 비교적 앞부분에서 행해지는 제차입니다. 1028님께서 그 김호성 명인 선곡 끝내준다. 몇 시간이고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녹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1007님께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생방송 감사합니다. 내일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하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제비 노정기 준비했습니다. 흥보가 다리를 고쳐준 덕분에 무사히 강남 땅으로 돌아갔고요. 다시 흥보네 집으로 봄이 돼서 돌아갑니다.

0: 보은표 박씨 하나 물고 가는데요. 그 노정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흥보 제비 노정기를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강남 두현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거하는 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마을 이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지가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머리 방자 그늘 흥보 제비가 본뼈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군박 자고 배

한번 갑비를 하나 나오는 제기록이 갈대를 입에 불고 1.2점에 떨어진 이웃 동사나가니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왕래

방화일거불부반 백운천재공유요라 금릉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 홍숙창유

산호장은 육경하고 정양문대 달라 참달복이네. 본관을 들어가니 삼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700리로 솔 속해지네요. 삼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고탑 통군정을 남겨 사면을 둘러보고 한남산 박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룡을 넘어 부산

산호장은 육경하고 정양문대 달라 참달복이네. 본관을 들어가니 삼미륵이 백이로다 요동 칠백리를 소.

밑에 솟아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분물이 빙빙하고 풍속이

나야.

0: 연지 은지 덕지 수지 자로 함지 코지 내 집에 오. 보고서 좋아라.
1: 어,

반성봉 아이의 적시를 모았고

흥보가 중에 흥보 제비 노정기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서라 했단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법이죠. 공자는 그처럼 관대한 마음이 중요하다 가르쳤습니다. 오늘 바쁜 5월이라 공자 이야기 생각나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소비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예술은 작품을 소비하면서 작품의 의미까지 사유하게 하며 사유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를 윤리적 판단에 이르게 한다. 사유를 촉발하는 힘까지 예술의 일부이다. 백민석 작가의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예술은 눈길을 붙잡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오래 남아 질문을 건네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마치 바로 앞에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숨소리까지 느껴지는 연주였죠. 첫 곡으로 이병우의 기타 연주 달려 듣고 왔습니다. 전시회 가셨을 때 한 그림 앞에서 오래도록 발길을 멈춰본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책을 읽다가 유독 한 문장에 마음이 오래도록 머문 적은 있으신가요? 잠시 속도를 늦춘 채 질문을 던지고 사유하게 만드는 것이 예술이 지닌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보조배터리,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을 드립니다. 자,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수요일 코너 만나볼까요? 아마도 이 사람 밴드의 노래입니다. 신이 나타나서 물었다.

0: 아마도 이 사람 밴드의 노래 신이 나타나서 물었다. 네, 들려드렸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 이경옥님, 한 박사님의 책과 함께 사유하는 코너 기다렸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죠. 저도 기다렸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일상에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인사하실 땐 되게 또 수줍게 또
1: 아, 네,
0: 하세요.
1: 아, 솔직히 수줍습니다, 사실은.
0: 아, 왜 수줍으신가요?
1: 아,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엔 늘 부끄럽습니다.
0: 아, 그런가요? 네. 아, 우리 오랜만에 뵈요. 네. 3주나 지났는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1: 아, 저 이제 조그만 이제 개인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예. 한 3주 전부터 정기 아침 방송을 네. 이렇게 월화수 시작하게 돼가지고
0: 생방송으로요?
1: 네, 생방송으로 시작하게 돼서 예.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방송국처럼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혼자 그리고 뭐 지인 한 분 정도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방식으로 하니까
0: 네.
1: 아주 그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왜 그런 걸 한다 그랬는지.
0: 아, 하지만 야심차게 네. 시작을 하셨고 네. 월화수 생방으로 진행하신다고요?
1: 네. 왠지 이제 방송 그전에 그 유튜브를 비정기적으로 했는데
0: 네.
1: 정기적으로 한다는 건 이제 왠지 아침에 뭔가 딱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아침 방송처럼.
1: 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준비하고 지금도 하다가 왔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하고, 네, 아침에.
0: 그럼 주로 뭐 어떤 이야기 다루나요? 그 안에서도 이제 문학 이야기 하시나요?
1: 네, 그 이제 한 월화수를 약간 이번에는 이제 그 루틴하게 되니까 편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월요일 화요일은 네. 약간 인문적 관점으로 세상을 읽는 어떤 약간 시사성이 있는 얘기를 좀 하고,
0: 네, 네
1: 그 다음에 수요일은 지금 저희 오늘 이 코너 하는 것처럼 예. 좀 문화와 인문과 예술 예,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좀 얘기하는.
0: 와. 네. 함돈균 방송국이네요.
1: 네.
0: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1: 부끄럽습니다.
0: 네. 유튜브에서 많이 관심 네.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아, 근데 이렇게 수줍어하냐 그러시는데
0: 네. 네, 네.
1: 이게 지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 한석준 아나운서가 이렇게 계셨을 때는 네. 이렇게 안 수줍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게 어떤 좀 약간 뭔가 네. 성별이 바뀌니까 생기는 아.

0: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는
1: 그렇습니까?
0: 생각이 듭니다.
1: 예, 네.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초연결학교 선생님이 쓰신 책이었죠. 이걸 네. 통해서 교육과 배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기도 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이제 예고해 주셨어요. 오늘 뭐 할지. 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하겠다. 네. 그래서 기대하고 왔습니다. 네. 이게 뭐 고전 중에 고전이고 네. 청소년 권장 소설로 지금도 네. 그 목록에 맞습니다. 1번으로 올라와 있고
0: 네, 맞습니다.
1: 뭐 청소년이라면 이 성장 소설 한 번쯤은 읽어봐야 한다는 네. 집에 한두 네. 권씩은 다 네. 네, 구매해 두고 있을 네. 그 소설이지만 네. 아마 끝까지 읽어보신 분은 잘 없으실 것 같고 또 네.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은 예. 그런 의문을 갖게 하는 예. 데미안 네.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예. 오늘 이 소설 가져온 이유는 5월이 지난번에도 그 초연결학교도 그랬는데 5월이 뭐 스승의 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어린이의 날도 있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뭔가 또 뭐 가족과 뭐 그죠 그다음에 성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런 5월인 것 같아가지고
1: 네.
0: 그 이 성장 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네, 그래서 뭐 청소년이 많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네. 이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조금 예.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책을 읽는 건 사실은 뭐 마음대로 읽을 수 있죠.
1: 그렇죠.
0: 예, 예, 예. 마음대로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데
1: 네.
0: 이 책의 원래 그 저자가 쓴 의도를 조금 훈련받은 독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평가는 좀 훈련받은 독자니까 그 입장에서 보면 저자가 원래 이 책을 썼을 때 독자는 마음대로 또 읽을 수 있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동안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작품을 우리가 읽어오는 방식이 조금 좀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좀 읽어온 것도 있는 것 같다.
1: 아. 네,
0: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좀
1: 새롭게,
0: 또, 네, 네, 새롭다기보다는 조금 하여튼 좀 그 정교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핵심에 닿을 수 있는
1: 네.
0: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1: 네, 네. 자, 이 데미안 아마 줄거리를 잘 기억 못하실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이, 네,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1: 데미안이 화자인 줄 알고 계신 네.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0: 예, 여기서 이제 그 원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그 데미안이라기보다는 싱클레어라고 하는 친구예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그가 화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한 10살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자라는 과정에서 인상 깊게 만났었던 친구들 얘기들이 쭉 나와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못된 친구도 이제 등장을 하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프란츠라는 못된 친구도 등장을 하고 거기서 이제 데미안이라는 친구도 등장을 하고 또 중간에는 또 어떤 친구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1: 네.
0: 그래서 각 친구들이 이 작품을 구성하는 이 인물들인데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 형태의 모양으로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 등장 인물을 통해서 사실 보여주는 거죠.
1: 네.
0: 예를 들면 삼국지 같은 작품을 보면 이게 장편 소설이니까 막 몇백 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1: 그렇죠.
0: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1: 네.
0: 이 헤르만 헤세는 자기가 성장의 과정에서 뚜렷하게 만났었던 몇 명의 그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축소판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 바라본 이 세계의 이제 모습인데
1: 네.
0: 그런 이야기이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자기를 이끌어줬던 중요한 친구는 데미안이란 친구이고
1: 그렇죠. 예. 예. 실제로 그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0: 네.
1: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세계라는 건 그 가정과 학교의
0: 네.
1: 세계뿐이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인간의 군상이라는 것이
0: 네.
1: 내 주변의 친구이거나
0: 네.
1: 선생님이거나
0: 네.
1: 혹은 부모이거나 네.
0: 절대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죠.
1: 그렇죠.
0: 네.
1: 예, 그래서 어쩌면 이게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0: 네.
1: 그런 성장 소설이
0: 네.
1: 아닌가.
0: 네. 누구나 이제 보면 이 비슷한 얘기를 자기도 좀 겪었던 것 같은 느낌이
1: 네.
0: 들죠.
1: 네. 네. 내 주변에 그런 악인도 있고
0: 네.
1: 나를 왠지 구원해 준 사람이
0: 네.
1: 나중에 돌아보니 있는
0: 네.
1: 것 같기도 하고. 자, 데미안을 이제 선택하신 이유는 이제 5월에 이 특수한 이런
0: 네.
1: 상황도 있고
0: 네.
1: 또 다른 의미로는 그 이게 요즘에 이제 어떤 자기 개발 열풍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그것은 이제 기술적인, 네. 기능적인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네. 많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실 대미안과

0: 같은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 발견이 네.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외에서 성장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에 대한 진지하게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는 상태에서
0: 네.
1: 그냥 성장해야지 뭐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그 성장이 뭐냐에 대한 좀 다른 그 질문과 관점이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게
0: 네.
1: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그 이유가 있죠. 자기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뭘 개발하냐 하면 이제 자기 탤런트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탤런트 중에서 사실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의 내 모습을 개발한다라기보다는 이 세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표준이 있어요.
0: 네.
1: 그 표준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빨리
0: 도달할 것인가.
1: 예. 예. 그래서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비롯돼가지고 가장 나다운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밝힌다기보다는
0: 네.
1: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자기를 이제 맞추는 그런 능력. 그리고 이 특히 대부분 것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성공의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잘 맞는 인간이 되면은 성장하는 인간인 것처럼 네. 보통 하고
0: 평가를 하기도 예, 하죠.
1: 오늘날에 예. 그럼 학교라고 하는 거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나를 정말 들여다보게 하고 정말 나답게 하는 것에 가까운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성장시키는 거냐 아니면 이 사회의 어떤 그 기준 성공의 기준 이런 것에 나를 맞추게 하게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거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쉐이핑이거든요. 인간을 어떤 모형 어떤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에 만들어 놓은 모형으로
0: 네,
1: 이렇게
0: 네.
1: 해가지고 나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수렴이 되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성장의 의미를 조금 이 소설은 굉장히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0: 그러면 그 의미와 연결돼서 데미안의 이제 여러 오래도록 이렇게
1: 예.
0: 그 들여다보게 되는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1: 네.
0: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이 문장도 어쩌면 이렇게 새롭게 바라보는 성장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인데 또 그 문장의 뒤에 보면 그 누구도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일은 없는데
0: 네.
1: 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일이 없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는 쓴다.
0: 그러니까
1: 이 말은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그 애쓰는 게 뭔가 좀 제대로 또 애쓰지 못하고 헛바퀴를 도는 애씀이 이 세상에는 많다. 이런 얘기도 같이 그 안에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끝끝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이 책에 보면 맨 앞에
0: 예.
1: 이런 게 있어요. 이 그 책이 처음 시작되는 그 달 지점에서 오늘날에는 인간이 대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드물다.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감을 잡은 사람들은 죽을 때 더 가벼운 마음으로 죽을 수 있다.
0: 네,
1: 그러나
0: 네.
1: 사실은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0: 네.
1: 근데 인간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럼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좀 번역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석준 선생님이
0: 네.
1: 문화시대 할 때 제가 한번 시를 잠깐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시대의 작가 그 이장욱 시인의 시 중에서 세계의 끝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어요.
0: 네, 네.
1: 그 시를 잠깐 보면은 그 시에 이런 게 있거든요. 두 손이 나를 사육한다. 두 발이 나를 길들인다. 나는 정확하게 보폭을 유지한다. 건너편에 건너편에 건너편을 향하여. 그리고 또 뒤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의 왼발이 그의 오른발에 섞여들고 그녀의 표정에 그의 시선이 뒤섞이는 지금을 세계의 끝이라고 부르자. 신발의 종류와 헤어스타일 그리고 교우관계에 이르러서야 완성되는 세계 그리고 남녀노소가 되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0: 네.
1: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0: 횡단보도라고 하는데 딱 서가지고 보폭을 정확하게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형태의 보폭으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비슷한 옷을 또 입고 있는 거예요. 또 헤어스타일도 비슷해. 그래서 여기에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이름은 다른지 모르지만 사실은 남녀노소가 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그 사회가 이렇게 군중화되고 평균화되고 어떤 스타일이라든가 취향까지도 어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는 어떤 세계, 나아가서는 어떤 그런 어떤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인생의 모든 시간을 쏟는 그런 어떤 세계가 되다 보니까 뭐 애는 쓰지만 나는 점점 잃는 세계.
1: 네.
0: 예, 바로 이제 이런 세계의 의미가 이 데미안에도 있는 거죠.
1: 아, 굉장히 모순의 세계네요. 그러니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자신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쓸데없는 애씀을 하고 있는 그런 세계인 건데, 헤르만 헤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더라고요. 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들처럼 편안하지도 달콤하거나 잘 다듬어지지도 않았다. 내 이야기는 오히려 거짓말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의 삶이 그렇듯이 부조리와 혼란, 꿈과 광기의 맛이 난다.
0: 야.
1: 이 마지막 문장,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0: 마지막 문장은 이제 부조리와 혼란, 꿈과 광기의 맛에
1: 네.
0: 있는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성장 소설이라고 그동안 봤던 것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까 그 청소년 소설, 이게 보면 청소년 소설 목록에 있고,
1: 네.
0: 저희 어릴 때도 보면 세계문학은 웬만하면 청소년 때 읽는 것으로 되어
1: 맞아요.
0: 있는데,
1: 예.
0: 커서 이렇게 특히 비평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청소년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오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아, 이 데미안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면 진짜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도 더 어린, 굉장히 좀 어린이거든요.
1: 그렇죠.
0: 10대 초반의 애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을 하니까
1: 네.
0: 마치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가 등장하니까 소년이 등장하니까 이게 어린이 소설이구나 이렇게
1: 네.
0: 생각하는데 사실 그 동화가 아니고 진짜
1: 그렇죠.
0: 굉장히 실존주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진지한 소설이란
1: 네,
0: 말이죠.
1: 굉장히 철학적이죠. 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미안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부조리와 혼란, 꿈과 광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고 잘 다듬어진 이야기 대신에 부조리와 혼란과 꿈과 광기를 내가 이제 얘기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실제로 이 작품 안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어린이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1: 예.
0: 뭔가 그 이제
1: 뭔가 좀 불편하고
0: 불편하고
1: 어렵고 예.
0: 어렵고 그다음에
1: 충격적이고
0: 충격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어떤 좀 두려움과 죄의식 같은 것들도 여기 이제 들어있는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1: 네.
0: 이제 이런 건 이제 뭐냐면은 그좀 결론적으로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얘기 데미안의 최종적인 이 성장이라는 게 있어서 뭘 얘기하는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결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진행을 해보면은
1: 네.
0: 우리는 보통 이제 성장이라고 하면 미성숙한 아이가 뭔가 성숙한 존재로 된다.
1: 그렇죠.
0: 그리고 나이 어린 존재가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 그럼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좀 안정감과 뭔가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1: 네.
0: 또 그건 또이 세상을 살아가는 효율적인 방법을 잘 터득한 인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
1: 그렇죠.
0: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그 합리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 문화의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 데미안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
1: 네.
0: 이두 개의 세계가 인간에게는 있다는 얘기가 소설의 또그 일부에 처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1: 그렇죠.
0: 내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우리 부모님의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는 뭐 어떤 그 종교,
1: 네.
0: 그다음에 어떤 고요하고 안정되고 뭐또 안온하고 그런 세계로서의 어떤 규율과 질서가 있는 세계가 한편에 있었고,
1: 네.
0: 그러나 그 세계의 바로 옆에 뭐가 또 같이 생각해 붙어 있냐 하면은 전혀 다른 그런 부모님의 세계하고는 다른 어떤 혼돈,
1: 네.
0: 수수께끼, 뭐 두려움, 불안과 같은 그런 어떤 세계가 있었는데, 이두 개, 우리는 보통 이 전자의 세계를 보통 추구하고 전자의 세계를 하나의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1: 그렇죠.
0: 이렇게 불안과 동요와 뭐 이런 것이 있는 세계는 질서와 안정과 뭔가 중심을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일탈하거나 병이 들거나 타락한

0: 세계로 이걸 생각을 하고
1: 네네.
0: 또 인간 안에도 보면은 질서 있는 어떤 그런 자기를 딱 규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우리가 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인간이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데미안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개의 세계를 인간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1: 네.
0: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성장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이 대면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가 하나를 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개는 리얼하게 늘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히 후자의 경우는 뭔가 이렇게 잘못된 거고
1: 그렇죠.
0: 일탈된 것이고
1: 네. 그래서 배제해야 할 것이고
0: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나쁜 곳으로 이렇게 억압을 보통하려고 하거든요.
1: 네.
0: 그 세계가 또 어떻게 보면 욕망의 어떤 세계라든가
1: 맞습니다.
0: 충동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나쁜 곳으로 이렇게 악으로 보는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하죠.
1: 네.
0: 예.
1: 와.
0: 그래서 여기서 좀 첨언을 드리면
1: 예.
0: 이 부조리와 혼란과 꿈과 광기는 사실은 모든 그 문학 특히 문학의 가장 끝판왕이 시인데
1: 네.
0: 이 시가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부조리와 혼란과 꿈과 광기를 수용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시의 얘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작고하신 그 황현산 선생님이 쓰신 그 에세이 중에 유명한 에세이 밤이 선생이다라는 그 유명한
1: 네.
0: 에세이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그 밤이라고 하는 것이 늘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시인이 생각하는 이 부조리와 혼란과 꿈과 광기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존중하고 그 세계를 배제해서는 안 되고 그 세계를 잘 봐야 보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 밤이 선생이다 이 주제였다고 할 수
1: 네,
0: 있죠.
1: 네. 아, 오늘 읽고 싶은 책도 추가로 여러 권 밤이 선생이다와 이장욱 그 시인의 세계의 끝까지
0: 네.
1: 네. 이게 연달아서 같이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음악을 먼저 듣고 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퍼 아르날제 연주 Near Night.

0: 돈을 봤더니 뭐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사람의 형상에는 7개의 구멍이 있는데 얘는 왜 이렇게 구멍이 모여가지고 결국 문명을 만드는 건데 사회도 병이 된다. 그럼 사회가 병이 들때그 병이라고 하는 게그 질서를 만들려고 하도 억압을 한 방식으로 하는 거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이 질서 있는 것에서 일탈한 상태가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그냥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꾸 거기다 대고 어떤 질서를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1: 기준을 만들고,
0: 기준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문명의 과정이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명의 과정을 만들어 놓고서 교육의 이념도 그렇게 만들고 그게 또 인간의 성장이고 그게 인간의 자기계발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 대부분의 인간이 마음에 병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박사 논문을 그 정신분석이라는 그걸 그 학문의 방법론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았는데 그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제일 최종적인 그 통찰이 뭐냐면 질서를 만들려고 너무 억압을 하면 인간이 병이 들고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문명을 만드는 건데 사회도 병이 된다. 그럼 사회가 병이 들때그 병이라고 하는 게그 질서를 만들려고 하도 억압을 한 방식으로 그게 병이 들기 때문에 그게 억압을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억압이 폭력적인 것에서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발을 하는 양상이 드러난 것이 이 일종의 세계 전쟁과 같은 이런 어떤 그 너무 억눌리니까 거기로 그냥 분출이 되는 거야. 근데 이그 데미안을 썼을 당시에 그 헤르만 헤세도 세계 1차 대전을 이렇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설은 아주 개인적인 성장의 소설을 쓰긴 했지만 이 소설의 맨 마지막이 전쟁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개인적인 성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 왜 전쟁 얘기를 하다가 이게 끝이 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개인의 내면의 어떤 억압, 그다음에 이 어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결국은 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런 전쟁의 문제와 같은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암시하고 통찰이 이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1: 그래서 사실 이 데미안을 성장 소설 이상으로 정치 사회 소설로 평가하는 그런 후대의 평가도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어쨌든 이 화자인 싱클레어라는 그 어린 소년이 아주 평온하고 안온했던 가족의 세계, 한 세계를 벗어나서 학교 내에 있는 좀 악으로 상징되는 아주 나쁜 크로마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싱클레어가 만나는 세계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0: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서 크로머, 데미안, 그다음에 피스토리우스 같은 요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인물들이 있는데 크로머는 제일 먼저 만난 인간인데 이렇게 해서 만난 친구가 학교에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된 친구가 이게 요즘 주로 얘기하면 삥을 뜯는 일진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근데 이 삥을 뜯는 일진인데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제가 유튜브 용어에 아주 상스럽게 제가 지금 완전히 스며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소설을 이제 표면으로 보게 되면 이 크로머라고 하는 인물로 상징되는 악이거든요. 악의 상징인데 일단은 작가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는 순진하고 어린이는 순수하고 뭐 어른이 되면은 물드냐
1: 그렇죠.
0: 그게 아니고 어린이도 똑같다.
1: 선과 악이 모두 있다.
0: 어린이도 선과 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신분석 같은 학문에서도 프로이트도 어린이도 성욕이 있다. 이래가지고 정신분석이 처음 이렇게 발표됐을 때 사람들이 많이 깜짝 놀랐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그 어린이지만 이 크로머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악의 성격과 같은 어둠의 성격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는 늘 내재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크로머라고 하는 이좀 못된 아이 이 아이에게 뭐너돈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완전 진짜 삥을 뜯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싱클레어 자체가 어떤 거짓말을 침으로써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좀 이렇게 뭐 용기 있는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어떤 허세 어린아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허세 때문에 자기 그 어떤 거짓말을 쳐요. 그 거짓말에 의해 가지고 요 크로머라는 아이한테 딱 덫에 딱 걸려 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클레어라고 하는

0: 하는 그 아이 자체도 완전히 순진하고 화자지만
1: 무결한 존재는
0: 무결 존재가 아닌
1: 아니었던.
0: 거예요. 자기 안에도 허세가 있고 욕망이 있고 그 충동이 있어서 결국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인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욕망, 충동, 뭐또 거짓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데미안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인물을 만나는데, 이 데미안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 친구한테 제일 충격을 받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미안은 이 소설에서 보면은 이 싱클레어보다는 나이가 조금 몇살 많은
1: 형이죠.
0: 친구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하나의 그 살인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 카인과 아벨 얘기를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아담과 이브처럼 유명한 얘기인데, 형이 동생을 이제 죽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에서는 그 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생을 어떤 악한 마음 때문에 죽인 다음에 또 신으로부터 처벌을 받느라고 이마에 너는 동생 죽인 녀석이다 해가지고 그
1: 표식을?
0: 악의 표식을 받는데, 이거를 이 데미안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 표식이라고 하는 게 나쁜 놈이라는 표식을 한 것이 아니라 강한 자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다. 사람들은 강한 자라는 표식을 신이 줬는데,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강한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보통 생각을 자꾸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강한 사람을 보면 갖게 되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강한 것 자체는 이 생명 현상 안에서는 강한 존재도 있고 몸이 약한 존재도 있고 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그 생명의 생태적인 현상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에 의해서 이걸 악인으로 선악으로 낙인 찍는 그런 것이 생겼다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니까
1: 그건 좀 되게 충격적인 해석이네요. 그죠?
0: 거기에서 이제 데미안이 거기서 되게 이제 뭐야 그 싱클레어가 되게 놀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해석은 근데 사실은 그 니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 그 요 헤르만 헤세가 살던 시절에 이 사람보다 약간 앞서서 태어났는데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유럽 철학이 굉장히 그다음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런 거 충격을 줬던 사람이 니체인데, 니체가 쓴 그 도덕의 계보라고 하는 책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이 데미안에서 쓴 바로 이 에피소드 있죠. 이 에피소드가 정확하게 니체가 도덕의 계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1: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
0: 카인과 아벨의 얘기가요. 그래서 도덕의 계보라는 니체의 책에서는 카인과 아벨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양과 사자를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양은 자연 상태에서 약하고 사자는 원래 힘세게 태어나가지고 자연 생태계의 논리 자체가 사자는 양을 뭐 잡아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잡아먹게 돼 있는 걸 방어하기 위해가지고 사자가 원래 저렇게 강한 존재를 태어났는데 그거를 악한 존재라고 양이 막 삿대질 한다는 거야. 그 양떼가 모여가지고 그래서 강한 존재였던 존재가 이제 강한 존재가 원래 그렇게 강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존재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저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선과 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강한 건과 약한 것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악을 통해서 선을 규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어떤 전복 이런 것을 시키는 니체의 이야기를 데미안에 그대로 이제 헤세가 차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 우리도 이제 그런 교육에 의해서 통상 선과 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분법적 이 정의와는 정반대의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되게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0: 엄청 충격적이죠.
1: 뭔가 기존의 나의 사고를 해체시켜야만 이걸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소설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읽는 독자로서도 이게 지금 당황스러운데 이 소설 안에서 이런 데미안으로부터 이런 해석을 들은 싱클레어는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0: 굉장히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엄청난 혼돈의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1: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0: 근데 이제 작가는 이 혼돈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성장의 과정이고 이것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성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데미안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문장에 대해서 그 다음 얘기를 잘 몰라요.
1: 무슨 뜻이냐 이것이.
0: 그래서 보통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니까 알을 깨고 나오면 성장한 거보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 그렇게 생각했죠. 일차원적으로.
0: 근데 이제

0: 나를 깨고 나온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바로 전통적으로 생각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도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념. 이 세계는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관념. 또 그렇게 어떤 합리적인 어떤 세계, 자기가 그렇게 합리적인 인간이 되고 합리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이 문명의 어떤 우리가 나가야 되는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세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게. 예, 이 깨뜨리는 게. 그래서 그런 세계를 깨뜨리게 되면 그 세계의 바깥에 뭐가 있냐면, 아, 질서, 표준, 어떤 기준, 합리, 지성, 논리. 이런 것으로 구축된 것이 삶의 어떤 정상성이라든가 그게 그냥 어떤 표준이 아니고, 이 세계에는 빛과 어둠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또, 어린아이도 악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도 악이 있고, 그 유명한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있잖아요. 아침에 네 발, 점심에 두 발, 저녁에 세 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두 발만 걷는 것이 표준이 아니고, 내 안에 짐승으로 걷는 네 발도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원래 스핑크스의 수수께끼인 스핑크스는 보게 되면 뭐 뱀의 꼬리를 가지고 있고 뭐 여자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의 목소리를 말을 하고 사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 새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들짐승, 날짐승, 파충류의 모든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 데미안의 얘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와, 처음에 말씀해 주셨을 때두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장이다. 근데 그두 세계란 것이 빛과 어둠 혹은 그림자, 혹은 선과 악이 모두 공존하는 그런 세계가 인간 안에 모두 존재하고 그걸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장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 데미안에서 하고 있다.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데미안을 좀 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얘기했던 이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0: 네, 요 말씀이라고 할수 있고 이제 이 소설이 쓰여졌을 때 어떤 유럽의 어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 지성사적으로는 그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도발적인 인류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을 망치로 깨뜨리는
1: 깨버리는.
0: 어떤 그런 철학자의 사고가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정신분석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정신분석이라는 학문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지적인 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진짜 인간을 움직이는 건 계산, 계획이 아니고 뭔가를 하고 싶다. 갑작스러운 어떤 욕망, 충동, 이런
1: 그렇죠.
0: 것에서 움직이는 게,
1: 본능적인 그 감정.
0: 예, 그 본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그것대로 우리가 꼭 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트는 보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이 있어서 세상을 이렇게 규율과 질서로 만드는 그런 원칙을 현실 원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만 맞춰 살려고 하면 인간이 정신병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 어떤 충동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1: 인정하자.
0: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죄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그 정신 그 우리나라는 뭐그 정신병원이라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상담을 하는 어떤 그런 그
1: 정신과 치료.
0: 정신과의 상담 그런 사례 분석 중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자기도 모르게 혀로 이를 계속 막 차는 어떤 정신과 실제 분석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혀로 그 이를 계속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차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습화돼가지고 이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것을 계속 차니까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제 받았는데 그 상담을 받더니 그 상담의 과정 안에서 보면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너무 규율화된 사람이어가지고 오랫동안 치매에 걸린 어떤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너무 효녀인 거야. 근데 10년, 20년을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유, 저 엄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사람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각이기도 한데 너무 이 도덕적 규율 같은 게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을 느낀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내 혀를 가지고 이를 계속 미는 거야. 옛날에 보면 꿈에서 보면 꿈에서 이빨이 빠지면 뭐 부모가 죽는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딱 박혀 있는 그것을 빼내는 그런 무의식으로 이렇게 등장을 할 정도로.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신경증, 히스테리, 강박증 이렇게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병이거든요.
1: 네. 예, 이제
0: 말하자면 좀 말씀 좀 길어지게 됐는데,
1: 예.
0: 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수용하고.

0: 꼭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이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그리고 성장이고 성장이라는 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얼을 리얼로 그냥 받아들이고
1: 그렇죠.
0: 너무 억압돼가지고 병들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균형적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20세기의 니체라든가 프로이트 같은 사람 이후에 철학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데미안에는 그런 의식이 여기 들어있다고 볼수 있어요. 특히 이 사람 철학에는 그칼 융이라고 하는 프로이트의 제자의 생각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1: 와. 이게 좀 위안이 되는 책이기도 하네요, 정말. 왜냐하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모자라고 또 쓸모없음을 늘 느끼고 하찮고 이런 자신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아직 모른다 보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인간으로 성장하기 어렵겠다 하는 어떤 자괴감에 빠지기도 쉬운데 사실은 그 모든 것도 나이고 자연스러운 나임을 인정하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자신을 만나보시기를, 데미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어떤 책 볼까요?
0: 예. 제가 한번 이 데미안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헤세가 쓴 성장 소설이 3개가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하나가 스레바키 아래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품이 또 있는데 그 얘기를 또 같이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래서 이어서 헤세의 스레바키 아래서를 한번 다음번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신혜연님, 글동무님 올려주셨네요. 문자 감사드립니다. 언젠가 다시 나를 찾아도 예전처럼 직접 가줄 수는 없어. 그때는 너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속 문장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박지현의 스트레인저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지금 들판으로 눈을 돌려보면 조금은 낯선 풍경이 펼쳐질 거예요. 온 세상이 온통 푸르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 싱그러운 초록 사이로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보리밭이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농촌에서는 이맘때를 보리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준비하느라고 눈코 뗄 새 없이 바쁜 날로 여기죠. 가장 푸른 계절에 만나는 황금빛 결실이라 참 묘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의 순리라는 생각이 들죠. 살아가는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해요. 한창 푸르게 성장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것 같지만 그 치열함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한 열매들이 여물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초여름의 길목에서 만나는 보리밭의 물결처럼 오늘 여러분의 하루도 알차게 익어가는 날이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강은일회 여러분의 연주로 하늘소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모습을 소에 빗대어서 연주한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5월의 황금빛 보리밭 이야기 연음말에서 전해드렸죠. 사실 이 보리가 반가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과거에 참 그 배고프던 시절 지난 가을에 수확한 쌀은 다 떨어지고요. 아직 올벼는 익지 않아서 가장 배고팠던 시절을 보릿고개라고 불렀잖아요. 그 모진 고개를 버티게 해준 게 바로 이 무렵에 수확하던 보리였어요. 어쩌면 그런데 지금 우리도 저마다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력한 만큼의 결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가진 미천은 바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배고프고 힘든 순간을 위해서 보리는 한겨울 그 모진 흙바닥을 뚫고 나와서 가장 먼저 황금빛 얼굴을 내밀잖아요. 지금 조금 지쳐있고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안의 보리가 부지런히 여무는 중이다. 그러면서 황금빛으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그 고개를 무사히 넘고 풍요로운 여름을 맞이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날을 기다려봐야겠어요. 올라의 노래와 연주로 상사디어 듣고 올게요.

올라인 노래와 연주로 상사디어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 오늘도 1등 출석하셨어요. 음악 이르는 바로 오늘도 함께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시고 6642님께서 보리목 꺾어서 보리필이 불었던 어린 시절, 보리목 많이 꺾어서 밭 주인에게 혼났던 시절, 그래도 보리필이 소리가 참 재미있게 들렸던 추억들이 파랗게 그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보리필이 그 소리를 저는 또 못 들어봤거든요. 사실 약간 정말 그 피리 소리가 우리 그 풀피리도 불잖아요. 풀 잎 따서 이렇게 소리 약간 연주하는 것처럼 정말 보리피리도 약간 그런 거겠죠? 그런 느낌이겠죠? 오늘 보리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전체적으로 다 푸릇푸릇한 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죠? 이런 때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이 보리라는 존재가 참 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보리 하면 보리고개 시절이 생각이 나시는지 보리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 어떤 추억들이 생각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이야기

가족이 늘 창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1178님께서는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아산 현충사를 다녀왔는데 광장에 나무가 멋있게 있더라고요. 마루 청취자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올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와 진짜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은데요. 나무가 정말 우람해요. 굉장히 그냥 딱 봐도 와 진짜 크다. 근데 그 나무가 정말 예쁘게 이렇게 울창한 거 있잖아요. 모양이 약간 그 브로콜리, 브로콜리처럼 풍성하게 나뭇잎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이 관리가 잘 된 나무구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나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진 보내주셨어요. 덕분에 눈이 이렇게 더 막 한층 시력이 높아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고맙습니다. 김인설님께서는 아까 6642님 문자 얘기 들으시고 보리필이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보리필이 불어보셨던 분들 어떠셨는지 어떻게 부는지 그런 추억들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기로 해요.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남들이 정해놓은 화려한 성공 대신에 내 마음의 속도에 맞춰서 나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글 준비했어요. 박채린의 에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았어 중에서 일부분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 팔란 세상. 이 대목을 임현빈의 소리와 김태형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 보리필이 하니까 PD님 또 이 곡 선정을 해주셨네요. 보리필이 실제로 불던 추억 있으신 분들은 그 소리 떠올리면서 이 곡 한번 감상해 보시죠. 별마루의 연주로 보리필이 전해드릴게요.

소금 소리로 분위기를 좀 내봤어요. 별마루의 연주로 보리필이 전해드렸는데요. 실제로 음악 나가는 사이에 그 보리필이 소리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 진짜 우리 악기 피리처럼 더 두꺼운 소리가 나네요. 이 소금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풀피리도 불면 그 까는 소리가 나는데 이 보리피리는 좀 더 두껍고 힘 있는 소리가 나네요. 보리피리. 그렇게 6642님 부셨던 기억. 추억 소환해 주셔서 또 이렇게 여러 이야기하면서 음악까지 함께 들어봤어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하죠.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신다면 덩덕홍 플레이어 필요한데요. 한 번만 내려봐 깨놓으시면 이후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 란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곳의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의 노래 이어서 전해드리죠. 용청검 듣고 옵니다.

한옥 찻집. 성취와 행복을 동일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기에 100만 구독자라는 꽤나 대단한 성취를 이뤄냈음에도, 다시는 달성하지 못할 고점을 찍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매일 불행하다고 느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루기 전에는 저것만 이룰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간절히 생각했는데, 막상 이루고 보니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과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공부를 내가 해야 하는 일의 영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영역으로 끌고 온다면 어떨까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타인이나 상황이 아닌 나의 내면에서 찾아본다면요? 우리는 분명 그것을 훨씬 덜 힘들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어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나 업무가 100%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이 될 순 없겠죠.

각각이나 하루 종일 낮잠 자기 같은 일들이 분명 더 재미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조금이나마 하고 싶은 일로 바꿔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노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분명 많이 달라질 거예요.

SNS 팔로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1월 1일, 생일, 크리스마스, 각종 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앞두고 유독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 있나요? 놀랍게도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은 특별한 날이 다가올수록 더 불안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 꽤 흥미롭지 않은가요? 저는 이 불안한 기분을 특정일 공포증이라고 이름 붙여 부를 만큼 꽤 오래전부터 느껴왔어요. 특별한 날을 앞두고 싱숭생숭한 기분이 들 때가 많은데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니 특별한 날을 특별하지 않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아픔을 다시 겪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인간은 다시 사랑에 빠집니다. 다시 한번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또 아무렇지 않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들도 언젠가 끝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애석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행복하네요. 이런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깊은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쉬타 만파정식지곡 듣고 오셨는데요. 정재국 외에 여러분의 연주였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박채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았어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화려한 성취 뒤에 찾아오는 뜻밖의 불행. 특별한 날에 밀려드는 묘한 불안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행복일 거라는 우리의 착각까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들은 어쩌면 내내 겉돌던 우리 마음에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같죠. 우리는 늘 대단한 고점을 찍어야 행복할 거라고 믿고 스스로를 막 다그치고 채찍질하고 하는데요. 막상 손에 쥐고 나면 그걸로는 또 만족이 안 돼요. 또 다른 허기를 만나게 돼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완벽한 휴식을 꿈꾸면서도 막상 주어진 빈 시간 앞에서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결국 진정한 회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고 내 내면이 원하는 솔직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조금이나마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영역으로 슬그머니 끌고 와보는 거. 그리고 그 일을 기분 좋게 끝낸 뒤에 나에게 온전한 보상의 시간을 선물하는 것. 행복은 생각보다 그렇게 소박한 균형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나만의 단단한 일상을 정성껏 갖고 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매 순간 증명해내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박채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았어 만나봤습니다. 불완전한 삶 속에서 내면을 단단하게 빚어가는 묵묵함을 더한 삶을 그린 곡 111 전해드릴 텐데요. 신의 노래와 연주예요.

신의 연주, 노래와 연주로 111 전해드렸어요. 3272님께서 맞아요. 몸이 아플 땐 몸 안 아프면 좋겠고 아무것도 다 할 수 있고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말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참 그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그 순간만 벗어나면 다 괜찮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나고 나면 항상 또 다른 허기를 채우려는 그런 본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들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좀 더 여유롭게 멀리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막 조급해지잖아요. 조금 한 걸음 멀리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면 내 지금 힘든 상황들도 좀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하나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절망적이게만 느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한번 해보게 됐네요. 이렇게 문자 주시면서 오늘은 비도 오고 그래서 하루 쉬자는 남편 말 안 듣고 장사하면서 한가한 시간에 또

채소 마늘 까주고 계시다고 깐 마늘 사진 보내주셨는데 야 뽀얀 속살 드러내는 그 마늘이 빨간 바구니 가득입니다. 싱싱해 보이는 마늘 보내주셨어요. 오늘 비가 오나요? 지금 3272님 계신 곳은 전주는 아직 비 소식은 없는데 잔뜩 흐려있기는 해요. 여러분 계신 곳은 지금 어떤 날씨인지 비 예보는 어제부터 잡혀 있었는데 막상 또 비는 안 내리고 잔뜩 찡그린 하늘 표정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디바라기님께서 비와서 습하네요. 오늘 비오는 곳이 지금 곳곳에 있군요. 음식 조심하시고 지치지 않게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러니까요. 요즘 찬 음료 또 찬 음식들 조금씩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교차는 또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의외로도 감기 걸린 분들 이렇게 따뜻해졌는데 웬 감기야? 싶을 정도로 네,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건강관리 항상 잘하셔야겠습니다. 0750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나비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나비 따라 전해드리죠.

나비의 노래와 연주로 나비 따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자, 1부 끝곡은 물의 춤 준비했는데요. 박신혜 외 여러분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김용우의 노래로 진주난봉가 2부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수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이어드릴 텐데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자, 오늘은 판소리의 수군가 가운데 토끼 팔란 세상 대목, 이면빈의 소리와 김태형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

한식이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문자 참여 샵 0302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그리고 1178님께서 지난 주말에 아산 현충사 여행 다녀오셔서 찍은 사진, 그 멋진 나무 사진 있잖아요. 허락해 주셔서 오늘자 성공란에 올려놨으니까요. 아, 얼마나 우람하고 멋진 나무인지 한번 들어와서 보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인설님께서 다른 곳은 비가 많이 왔다는데 전주는 어제 몇 방울 떨어지고 안 왔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곳에 따라서 내리기도 하고 안 내리기도 하고, 내린 지역도 그냥 살짝 적시듯이만 내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에는 비가 그냥 온다 하면은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싹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정말 협소하게 군데군데 동네마다도 다르게 내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오늘 보니까 뭐 포항, 안동, 울산, 부산 이쪽으로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나 봐요. 나머지는 잔뜩 흐려 있습니다. 정말 까만 먹구름 표시가 돼 있네요. 내일은 해가 뜨고 비도 섞여 있는데 비가 내리고 해가 뜨려는지, 해가 뜬 다음에 비가 내리려는지, 어쨌든 내일까지는 비 소식 잡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어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둥당이라는 곡입니다. 둥당의 타령이 있는데요. 이 둥당의 타령은 전라도 여성들이 즐겨 부르던 토송 민요입니다. 시집살이나 삶에 대한 노래 가사를 연주곡으로 풀어낸 곡인데요. 불세출의 연주로 둥당 듣고 오시죠.

불세출의 연주였어요. 둥당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도 찾아서 바르고 뭐 이런저런 관리에도 정성을 쏟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성형외과 전문의가요. 아주 흥미로운 조언을 했어요. 근본적인 젊음의 엔진은 얼굴이 아니라 바로 엉덩이 같은 몸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노화는요. 단순한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전신의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신호인데 이때 우리 몸을 다시 깨우는 열쇠가 바로 근육이라는 거예요. 특히 힙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인데 이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때요. 몸 안에서 강력한 항노화 물질,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덩이 근육이 튼튼할수록 피부 탄력을 지키는 호르몬도 활발해지는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운동으로 스쿼트를 권하더라고요. 의자에 앉듯이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20번, 10번씩만 시도해보는 거 어떨까요?

이게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네, 조금 더 욕심이 난다. 그러면 물을 채운 페트병을 들고 하셔도 좋답니다. 물론 아 나는 무릎 관절이 좀 아프고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하면 안 돼요. 절대 무리해서는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육을 키우는 운동으로 얼굴에 탄력 있는 피부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상자류의 연주로 경북 스윙 전해드릴게요.

음악에서도 이 팀들의 막 그 자유로운 감성이, 자유로운 영혼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상자루의 연주로 경북 스윙 듣고 오셨어요. 이번에는 가자 가자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구민지, 윤세연의 노래 누모리의 연주입니다.

업무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할 바탕은 판소리 수군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등장인물 간의 팽팽한 밀당과 극적인 반전이 가장 돋보이는 눈대목, 바로 토끼 팔란 세상 대목 준비했는데요. 육지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겁을 주면서 토끼의 진을 쏙 빼놓는 별주부와 그 꼬드김에 넘어가서 귀를 쫑긋 세우는 토끼의 대화가 담긴 대목입니다. 오늘은 소리꾼 임현빈의 생동감 넘치는 소리에 김태영 고수의 든든한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실 텐데요. 먼저 어떤 이야기인지 만나보시죠. 바다에서 육지로 갓 올라온 별주부 자라가 드디어 목표물인 토끼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별주부가 가만히 살펴보니 코는 울퉁불퉁 붉은 유자코에 발맵시는 단정한 게 영락없이 노는 걸 좋아하게 생겼거든요. 속으로 요놈 잘 걸렸다 싶었던 별주부. 대뜸 토끼에게 다가가서 악담을 늘어놓습니다. 퇴생원, 내 말 잘 들으시오. 당신 얼굴을 보니 미간에 불에 타 죽을 모진 운수, 그러니까 화망살이 잔뜩 비쳐서 육지에 계속 있다가는 꼭 여덟 번은 죽을 고비를 당하겠소. 처음 본 사이에 뜬금없이 죽을 날을 받아놓았다고 하니 토끼는 기가 막힙니다.
1: 아니요, 보시오. 아, 초면에 무슨 그렇게 방정맞은 소리를 하시오.
0: 이렇게 쏘아붙이지만 내심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나서 결국
1: 어디 한번 일러나 보시오
0: 라며 별주부 자라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별주부. 기다렸다는 듯이 자진몰이 장단으로 육지 세상의 험난함을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2: 들어보소, 이 가련한 토끼 신세야. 눈보라치는 매서운 겨울이 오면 골짜기마다 눈이 쌓여 먹을 풀 한 폭이 없지. 어두운 바위 밑에서 새우등을 하고 발바닥만 핥으며 굶어 죽을 지경이지.
0: 겨우 겨울을 버텨내고 봄이 오면 살만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산에는 온통 사냥꾼들이 묻어놓은 덫과 올가미가 가득하고요. 하늘에는 날카로운 발톱을 세운 독수리와 매들이 사방에서 노리고 있어요. 조금만 어른거렸다가는 매가 날아와 귀전을 붙잡고 주둥이로 미간을 팍팍 쪼아댄다고 겁을 주죠. 토끼가 깜짝 놀라서
1: 그럼 산 중턱으로 피하면 되지
0: 하니까 자라는 더 신이 나서 소리칩니다.
2: 산 중턱에는 포수들이 화약을 넣은 조총을 겨누고 앉아있다가 가는 토끼 조준에서 탕 하고 쏘아버릴 텐데.
0: 토끼가 또 사색이 되어서
1: 그럼 시원한 들판으로 내릴라오
0: 하니 이번엔 동네 꼬마들까지 동원합니다.
2: 들판으로 가면 나무하는 아이들이 몽둥이 들고 사냥개 풀어서 들토끼 잡으러 가자 하고 쫓아

0: 않겠는데? 가랑이의 짧은 꼬리 끼우고 정신없이 도망다니는 꼴이 참 볼만하겠소?
1: 쉴 틈 없이, 숨 쉴 틈 없이 들이닥치는 재난 이야기에 완전히 넋이 나간 토끼.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기가 살아온 날들이 정말 그랬던 것 같거든요.
2: 내 팔자가 꼭 들어맞아 쏘그려 하고 기가 죽어 묻습니다. 육지가 그렇게 험하다면 당신들이 사는 수궁은 대체 얼마나 재미난 곳이오?
1: 별주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주 느긋하고 화려하게 수궁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0: 우리 수궁은 그야말로 별천지라오. 유리 기둥에 호박 주춧돌을 세운 화려한 궁궐이 좌우로 벌어져 있고 용왕님 덕에 우리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지요.
1: 매일같이 금병에 담긴 좋은 술과 불로초, 불사약을 원없이 먹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미인들을 배에 태우고 밤낮으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수궁이라고 늘어놓는 자라. 치열하고 고단한 육지살이에 지쳐있던 토끼에게 별주부가 속삭이는 수궁의 풍경은 환상적인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부말 말고 같이 가세라는 자라의 달콤한 유혹에 토끼의 얇은 귀는 이미 바다를 향해 쫑긋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토끼는 정말 수궁으로 향하게 될까요? 판소리 수궁가 가운데 토끼 팔란 세상 대목, 임현빈의 소리,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만나보시죠. 구부녀의 길입니다.
3: 대체 이 세상 경치 초속으려 태생생 얼굴을 가만히 보니 코가 유자코요 발맵시가 단정한 오입쟁이라.
4: 그렇지.
3: 잘났어 잘났어. 그러나 태선생이 나를 따라 쑥 들어가면 모르되 이 세상에 있고 보면은 미간에 화망살이 비쳐.
4: 그렇지.
3: 죽을 지경을 꼭 여덟 번 당하고서 우려.
4: 얼씨구.
3: 아 여보시오, 초면에 무슨 그런 방정맞은 소리를 하시오고. 그 꼭 그렇지요. 아니 어째 그렇단 말이오. 내가 삼재팔란 내력을 일러줄 테니 한번 들어보실라요? 어디 한번 일러보시오. 일개한 대그대신세 삼줄고줄을 다 지내고 대하름 두그서란 봉에 바람은 온싸이고 청봉어 바람칠 때 화충몽실이 마이급서에 오구나니 근처다. 어둑한 바구운 밑에 새우둥구 무리고 발바닥화 땅활짝 터진 듯이 앉았을 때 조편을의 무관수 조의 황금은언이요 이놀고 조의 무게사 조중랑고 삼기로다 거기 두려워 죽을 토끼 공동서라는 겨우지내고 벽도옹의 어춘이월 그린고복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달죠 골골이 못난 곳은 음작대기 목달에 봉봉이 선난 건 내받은 웅조라 목달에 그금 채그드면 결당기사가 내랑내라 채수고기가 될 것이오 보리꾼 사냥개 반솔잎 떡갈잎 사이로 섭적 뛰어갈 때 토끼 놀래 호도독 주월잠 해놓아라 공작이 방울 도장타 툭차고 방울새들 토끼를 채고 주먹을 박차고 두루루 벌벌 달려들어 그대에게 전 땅발로 덩그럭게 조여돌고 꼬부랑은 주둥이로 양미가는 고치 떼목을 그저 탕탕 토끼땅 허허그분이 정맞은 소리를 내 앞에 점점 오는데 그러기 니에 간디요 산 중동으로 달린디 중동으로 다닌 토끼 송아그 수문 보수 오난 토끼를 노려오 불잘 놓는 저 보수 불감도 부상 입고 방패기미를 앞세우고 기척을 지 앉았을 때 그대의 몸빛 얼른 오면 장사마무리

0: 단날 같은 방아쇠 고추 같은 물을 얹어 한 찌그리고 밤만 일어서 하는 토끼 징그리 대목을 그저 탕토끼 판정맞은 소리 말래도 그저 내 앞에 점점 오는데 그러기니까 니요 시원한 들로 다니지요 들로 다닌 토끼 초동 목동 아이들 똥둥이 들어매고 털토끼 잡으러 가자 없는 게 허울이니 허둥지둥도 망갈지 선술 먹은 조군이요 그대 간장 생각하면 백등 치리 공군하던 한태주 간장 장벽강추야원에 도중난고 사기나 다른 꼬리를 사태다 찌고 남절벽 석산 틈에 정신없이 도망갈지 무슨 정신으로 와놀 무슨 정신으로 유사 아까 안기생적 송자 종아리 때렸다 그런 거지 부렁이를 뛰어가 피다가가 그려
1: 토끼란 놈이 가만히 듣더니 내 팔자 꼭 들어맞았어 그려. 내 팔자는 그러거니와 수궁 흥미나 좀 들어봤으면 좋겠소. 아 우리 수궁 흥미야 말할 것 없이 좋지요. 우리 수궁 흥미 이야기 듣고 좋으면 따라가려고 그러시오. 아 같이 가고 말고요. 내 이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오. 우리 수궁 별천지라 천양지가로 예외 체대하고 만물지 중신이 체령이라 무변대의 천여가
0: 버려 난 뒤 얼씨구

0: 만득이라.
1: 헐 쉬고 헐.
0: 광무은병의 천일주와 천빈혹반의담은 한주
1: 좋체
0: 불헐초 불사의 악을 실토록 먹으

0: 나 가득 싣고
1: 다한조체
0: 천거수 흥거산이라 누라들째 실뱅이 군삼들은

0: 어장 소리로 화담을 하고
1: 달쇼한
0: 평수의 수 해수낙수

0: 이런 재미를 알았으면 이 세상 그가 있을 송나
1: 다 얼씨구 헐

허구허구허구래 인비생을 밤낮으로 달리고 만세동락을 할 것이니 염려 말고 같이

흑이 팔란 세상 대목을 임현빈의 소리와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들어봤어요. 별주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방이 온통 다 덫이고 포수천지인 육지 세상의 묘사가 참 눈물겹도록 생생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하루 숨가쁘게 도망다녀야 하는 이 토끼의 처지가 어쩐지 오늘날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과도 참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지칠 대로 지친 토끼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우리 수궁에 오면 밤낮으로 여유를 누리며 만세동락, 영원히 함께 누릴 수 있다고 속삭이는 이 별주부의 유혹이 참 거부하기 힘든 달콤함이었을 것 같아요. 비록 그 끝에는 간을 빼앗길 위기가 기다리고 있지만 말이죠. 험난한 현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은 재치,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화려한 이상향을 꿈꾸는 우리 조상들의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대목이었어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 팔란 세상 대목을 임현빈의 소리와 김태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이타의 연주예요. 어기야 만나보시죠.

오늘 곳곳이 흐리거나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창밖의 풍경을 보면서 올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유난히 많이 내릴 거라는 전망이 떠올라서 마음 한구석이 살짝 무거워지기도 하네요. 아직 오지도 않은 여름의 비와 무더위를 미리 당겨서 염려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생각해보면 자연의 일도 또 우리 삶의 일도 닥치지 않은 내일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소나기가 쏟아지면 잠시 처마 밑에서 피하면 되고요. 볕이 뜨거우면 나무 그늘 아래서 숨을 고르면 될 테니까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다가오는 계절을 또 그렇게 우리는 묵묵히 잘 지내지 않을까 합니다. 다가올 날씨에 대한 걱정 잠시 접어두시고요. 마음 편안히 하는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더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더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더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한번 들으면 가슴까지 울리는 장단, 사물놀이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사물놀이 2서의 음반 발매 기념 공연 사물놀이 완판이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집니다. 사물놀이 2서는요, 위현승, 문도연, 박현기, 그리고 진승훈 이렇게 4명의 연희자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전통예술이 오늘의 감각 속에서도 살아 숨쉬는 예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무대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오랜 시간 세계 여러 무대에서 연주되어 온 사물놀이 대표 레퍼토리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문극과 비나리로 시작해서 삼도 설장구가락과 삼도 농악가락 그리고 신명나는 판구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사물놀이 특유의 힘있는 장단과 호흡, 현장에서 더욱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 장단의 흥과 생동감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 사물놀이 2서의 사물놀이 완판, 6월 2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6월 5일 국악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특별한 축제 국악위크가 올해도 서울 남산국악당과 서울 도남원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국악위크는요, 전통예술 공연은 물론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함께 마련돼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국악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통의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6월 5일과 6일 서울 도남원 국악당에선 사이, 소리, 숨 공연이 펼쳐집니다. 이 공연은 소리와 소리 사이의 여백, 그리고 사라져가는 소리를 바라보는 시간에 집중한 무대인데요. 연주자들이 서로의 호흡과 작은 변화에 반응하며 흐름을 만들어가고 관객 역시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현재의 순간에 머무는 경험을 함께하게 됩니다. 예술감독은 원일이 맡았고요. 노래 김보라, 검은고 황진아, 생황의 한지수, 그리고 명진 스님의 싱잉볼 명상이 더해져 즉흥성과 명상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7일 일요일엔 2016 도남은 전통생활문화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종로문화재단 생활문화동아리 종로랑과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전통예술을 조금 더 가깝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공연과 체험, 아트마켓까지 다양하게 마련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는 마당에서 전통생활 아트마켓이 진행되고요. 또 오후 5시부터는 여러 팀이 출연해 무용과 창작, 국악, 연극 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맞아 마련된 특별한 프로그램들, 주말 나들이처럼 편하게 즐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 남산 도남원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전 시림 연정국악원 2016 시즌 공연 국악 앙상블 불세출의 밤저,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가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동해안 5곡곳의 장단과 정서를 기악 중심의 무대로 새롭게 풀어낸 작품인데요. 대전 시립 연정국악원과 국악 앙상블 불세출이 국악의 날을 기념해 함께 마련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2006년 결성된 국악 앙상블 불세출은 전통의 어법 안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밤전은 동해안 세습무들이 오구굿을 부르던 향토 은어로 이번 공연에선 망자의 넋을 위로하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어루만지는 구세 정서를 음악으로 담아냅니다. 또 공연은 정화하다, 넋이로다, 밝혀주다 이렇게 세 개의 장으로 이어지고요. 국악기의 깊은 선율과 배우들의 움직임이 어우러져 구세 흐름을 보다 자연스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국악의 날을 기념해 마련된 특별한 무대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으로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오늘까지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하죠.
1: 날씨만 후텁지근한 게 아니라 마음도 좀 무거운데요. 아시겠지만은 어제 서울에서 작년부터 철거 공사 중이던 서서문 고가차도가 철거 완료 한 달을 앞두고 사고가 나면서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자주 다니는 길이기도 한데 안전진단 작업 중에 사고가 난 거라고 합니다.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1: 자, 그리고 오늘도 전국이 대부분 비가 오거나 또 흐린 상태죠. 마음의 날씨도 약간 흐린 그런 수요일인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운다. 드라마 보셨어요?
1: 못 봤죠.
2: 아, 그죠?
1: 아, 보셨어요?
2: 아, 저도 짤로 그냥 계속 봤었는데. 박혜영 작가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만든 영화 제목이 날씨를 만들어드립니다 였어요. 자,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날씨도 잘 만드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죠.
1: 그렇습니다. 자, 나른한 오후의 날씨는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대와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3: 이산저산 꽃이 피니

살면 풍망산 천득이로 오나 사후에 반반진수는 부려 생전에 입에 주만도 못하느니라.

안 좋아.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은 천주미의 사철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가 그친 것 같아요.
0: 네. 네.
1: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지금 날씨 상태 비가 오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0: 계신 곳의 날씨도 좋고
1: 네.
0: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어떤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1: 마음의 날씨라.
0: 네. 그리고 마음의 날씨를 또 어떻게 조절하시는지도 궁금하고.
1: 조절을 네. 컨트롤하느냐.
0: 그렇죠. 이럴 때 마음의 날씨가 흐려지고 혹은 이럴 때 비바람 천둥 번개가 치더라.
1: 아, 화딱지.
0: 그렇죠. 그 날씨의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럴 때 마음의 날씨가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좀 화창해지더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1: 날씨를 만드는 어떤 방법들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0: 오늘 그걸로 갈까요?
1: 흐린데 맑게.
0: 맑게 바꾸는. 내 날씨는 내가 만든다. 내 인생은 내가 주체다. 하면서 천둥 번개 괜찮아.
1: 예.
0: 나는 철벽 친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만의 그 날씨 감정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0: 재밌을 것 같네요.
1: 네.
0: 자, 한번 문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사들은 네. 울적할 때 몸을 움직여라 이렇게 또 권고를 하고 있고요.
0: 몸을 움직여라.
1: 네, 몸을 움직여라. 그럼 좀 나아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0: 네네네.
1: 반대로 너무 또 기분이 조증으로 날라다닐 때는 명상 같은 거.
0: 아, 차분하게.
1: 호흡을 좀 가라앉혀주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경우는 마음의 날씨를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네.
1: 문자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자, 바투이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1: 바투의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0: 강허달님의 조율 듣고 왔습니다.
1: 네, 마음을 조율해야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나를 힘들게 하는 자극들도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여러분의 날씨를 어떻게 조절하시는지 보겠습니다. 0506님, 마음의 날씨 조절은 음악이죠. 우울한 음악 들으면 우울해지고 신나는 음악 들으면 신나죠. 이럴 때도 음악 들으면 마음의 날씨가 맑아서 일이 잘 돼요 하셨어요.
0: 맞아. 음악 따라가는 경우가 좀 있죠.
1: 맞아요.
0: 특히 조금 흐릿 날에 네. 또 우울하거나 너무 느린 템포의 음악을 들으면 네. 좀 처지는 경우가 좀 그쵸? 있죠.
1: 그렇죠.
0: 맞아.
1: 근데 그럴 때도 있지 않아요? 아, 나는 기분이 뭐 안 좋아서 신나는 음악 들었는데 오히려 막 더 슬프거나.
0: 아, 신나는 음악 듣고 네.
1: 오히려 막 더 슬퍼. 그리고 막 기분이 우울한 음악을 들었는데 오히려 감성해져서 기분은 더 좋아져. 약간 이런 영역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0: 그래요. 그건 아직 잘 그래요. 모르겠다. 신나는 음악 들는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1: 그럼요.
0: 그래.
1: 이제 빈도수로 따지면 많지는 않은데
0: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네, 네, 네. 음악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모로 신기합니다. 네. 9879님, 마당 곳곳에 꽃을 심어 기분이 울적해지려 하면 꽃향기 맡다 보면 미소를 짓게 됩니다. 요즘은 마당에 금은화, 인동꽃이 흐드러져서 그 향기가 기분 좋게 합니다.
0: 지금 뭐 꽃이 진짜 이쁠 때죠.
1: 후각이 굉장히 발달하셨고
0: 보기만 해도 네. 모양도 너무 예쁘고 향도 예쁘면 기분이 진짜 좋아지죠. 맞아. 맞습니다.
1: 꽃은 진짜 눈으로 볼 때도 기분 좋고 또 후각으로 향기로 맡을 때도 좋고
0: 그러네.
1: 그 속뜻 의미 그래. 혹은 그걸 선물 받았을 때 마음 굉장히 여러모로 해석이 가능한 오브제죠.
0: 맞습니다. 4311님께서 기다렸던 택배가 왔을 때는 맑음이고요.
1: 맞아.
0: 말일이 되면 카드값 낼 때는 흐림이 됩니다.
1: 아, 맞아요.
0: 딱 맞네요.
1: 네.
0: 스쳐 지나가니까 내 계좌에 있는 돈이.
1: 야, 은근히 보면 우리 기분이 굉장히 우리 둘러싼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0: 맞아. 왔네.
1: 기분 좋아져 봐.
0: 이게 왔어.
1: 근데 뭐야, 통장 봤더니 뭐지, 왜 제로지?
0: 아, 25일날 막 이렇게 10, 15, 20, 25 뭐 이렇게 되잖아.
1: 그래서 진짜 사회 환경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아, 진짜. 또 5월달은 또 종소세
1: 맞아요.
0: 또,
1: 아, 네. 또 신경, 저도 냈습니다.
0: 신경이 지금 올라가죠. 곤두섭니다 지금.
1: 네. 네. 4128님, 무언가 울화가 치민다거나 해서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몸 쓰는 단순 작업을 해요.
0: 오히려 잊어버리려고? 네.
1: 어제는 하루에 마늘 두 접 200개를 벗기고 갈아서 냉동실에 보관했죠. 반대로 마음이 너무 가라앉는 날에는 살아 움직이는 아파트 입구에 시장에 가서 활기찬 삶의 현장을 보면서 활기를 충전하고 돌아옵니다.
0: 시장 가서 그 에너지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1: 네.
0: 아,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네. 그런 에너지 받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와, 어제 근데 마늘을 200개를 까셨어요? 대단하시네.
1: 온몸에 마늘 냄새가 지금 와. 장난 아니시겠다.
0: 이야,
1: 손 끝 색도 다르지 않나요?
0: 손도 아플 것 같고 뭐 하나 해야겠다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구나 진짜.
1: 그러니까.
0: 대단하십니다. 자, 유산균 선물 412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6855님께서 바투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남시입니다. 비가 올 듯 구름이 가득 차 있고 또 많이 덥

0: 네요. 이런 날에 창부 타령을 듣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하고
1: 네.
0: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2630님, 2630.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기도 시흥시. 날씨는 흐리지만 제 마음 날씨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0: 뭐
1: 맑음입니다.
0: 좋은 일 있으신가 보다.
1: 오늘 좋은 일이, 정말 좋은 일이 있었고요. 제가 가고 싶은 펜션을 오늘 예약했습니다. 송소희의 꿈이로다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0: 어떤 펜션일까?
1: 정말 정말 가고 싶은 펜션이셨나 보다. 요즘에는 우리나라 펜션들 보면은 테마도 있고요.
0: 태화 있지.
1: 그리고 약간 뭐랄까, 예전에는 뭐 리조트 가면은 방몇 개, 거실 하나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펜션은 뭔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해요.
0: 컨셉이 있지.
1: 컨셉도 있고.
0: 맞아.
1: 그래서 내가 정말 가보고 싶었던 펜션을 예약했다. 그런 데들은 보통 뭐 대기 기간이 엄청나거든요.
0: 길지.
1: 아, 기분 좋으셨겠네요.
0: 와, 엄청 지금 설레시겠다.
1: 그러게요.
0: 자, 그 설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송소희의 꿈이로다. 바로 준비를 했죠?
1: 네.
0: 지금 띄워드립니다.

0: 2630님의 신청곡으로 송소유의 꿈이로다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펜션, 네. 펜션에 지금 마음이 가 계셨을 거야 지금.
1: 이미 몸도 가 있는 느낌일 거예요.
0: 그러죠. 네. 수영장이 있겠죠. 내부에.
1: 아, 그렇죠.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고.
0: 그렇게 수영 딱 에이. 하면서. 에이.
1: 풀빌라.
0: 아, 2층 가서 노래 부르고 어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한번 가보고 싶네요.
1: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요. 네. 0511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는 흐렸는데, 어, 내 마음의 날씨, 비운이 날씨가 좋아요.
0: 아, 비워냈어.
1: 맞아. 아니, 근데 진짜 그래요. 내 욕심이 크면 클수록, 야, 내가 이걸 가지고 뭐, 막, 어? 인정받고, 막.
0: 그래.

0: 내 이름 날리고 혹은 뭐 이 일이 대박이 나고 막 이렇게 욕심이 커지면 그 다음에 오는 현타도 그치. 굉장히 커진 느낌.
1: 우울감이 있지.
0: 맞아요.
1: 내 기대치랄지 뭐 내가 설정한 목표가 저 위에 있는데 네.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니까 막 슬플 수밖에 없겠지.
0: 맞아요. 물론 이제 목표는 뭐 넓게 높게 잡는 건 좋다 하지만 네. 아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즐거워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아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05111 아, 너무 공감이 됩니다.
1: 비워내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0: 비워
1: 욕심을 버리고 네. 더욱더 비워내겠습니다.
0: 이거 먹을래요? 아니 안 먹어.
1: 그거는 먹을 건데 먹는 건 먹는데 네. 네.
0: 마음이 앞서 나가는 몸보다 마음이 앞서 나가면 꼭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1: 좋습니다.
0: 3918님 저는 우울하면 한강을 걸어갑니다. 생각 없이 한두 시간 걷다 보면 우울한 것도 잊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진짜 맞아요. 한강 원래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닷물을 오래 보거나 그러면 약간 우울하다. 우울증. 뭐 이런 얘기 있는데
1: 맞아. 빠져들고 싶은 충동
0: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저는 한강을 가면은 언제나 기분 좋았어요.
1: 잠깐 있잖아. 사는 아니요. 게 아니니까.
0: 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 이제 거기에 있는데
1: 거기 사는 사람 이제 그 기준으로 아마 그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근데 한강을 우울할 때 걷는다. 이건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1: 그쵸. 네, 네. 걷는 것도 좋은데 한강을 바라보면서 걷는다. 아 기가 막히죠.
0: 그리고 한강이 진짜 좀 다 어딜 가나 공원이 다 예뻐요.
1: 아 잘해놨어.
0: 아 진짜 다 예뻐요.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고 막 출퇴근할 때도 네네네. 막 이렇게 많이 타고 다녔잖아요.
1: 네.
0: 그럼 다 예뻐. 진짜 뭐 강병북로 쪽도 예쁘고 올림픽대로 쪽도 예쁘고
1: 네.
0: 특히 강병북로 쪽 그 뚝섬 쪽 향하는
1: 뚝섬?
0: 그 길, 여의도 지나가지고 그래. 그 라인 진짜 예뻐요.
1: 잘해놨지 진짜.
0: 자 걸으면 또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나온다고 하니까 많이 걸으시고요.
1: 네. 꽈비기님께서 울적할 때는 따뜻한 빵,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스르르 풀리더라고요.
0: 맞아요.
1: 지금 빵 뜯어 먹고 있어요 하시면서 지금 기분이 화창하시겠네요 지금.
0: 네.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죠.
1: 커피 한잔 하시면서.
0: 맞아요.
1: 어떤 빵 드시려나? 요즘 뭐 소금빵 그게 되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0: 아 소금빵. 네. 저도 소금빵 예전에 먹었을 때는 이 짠맛을 왜 먹어? 그랬는데 진짜 맛있는 데서 먹으니까 균형감이 적절하더라고요.
1: 또 그만의 맛이 있지.
0: 매력이 있더라고요.
1: 맞아. 아무튼 맛있게 드십시오.
0: 3445님 삼시세끼 탈출할 때 맑음입니다. 아이고 24년째 주방 졸업하고 싶어요.
1: 아이고 얘기만 들어도 지금 힘드시겠다.
0: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순식간에 뭔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 때 소진된다라고 느낌이 들면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차곡차곡 쌓이면은 괜찮은데
1: 나도 대접받고 싶다. 나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드실 것 같아. 왜 나만 계속 이렇게 다 봉사해야 되지? 그런 답답함이 맞아요. 좀 있으실 것 같아.
0: 그렇게 봉사하면 상대방 마음이 감사함으로 쌓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야 이게 반찬이 뭐니 이게 아이, 막 이러거나 야 짜다 짜! 막 이래버리면 쌓이는 거 하나 없이 다 소진된 느낌이죠.
1: 또 이 반찬이야?
0: 이것도 어제 먹었는데 또 이거야?
1: 지난주에 먹었잖아. 죄송합니다.
0: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잘하지?
1: 3445님 정말 죄송합니다. 기분 언짢으셨으면 사과드립니다. 네.
0: 6017님 날씨가 눅눅하네요. 발을 디딜 때마다 쩍쩍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럴 땐 집안의 습기만 좀 제거해줘도 기분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하셨어요. 제습기 필요하죠.
1: 네.
0: 뽀송뽀송해지면 기분 좋아집니다.
1: 6017님께 저희가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떡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1: 7426님께서 지금 마음의 날씨는 그저 그렇지만 바투의 상사대화를 듣다 보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면 저는 집밥을 해요. 딸이 돼지고기 장조림을 만들어 달라길래 여기까지 제가 읽고요. 울평영 씨가 심혈을 기울여
0: 왜요?
1: 안 보입니다.
0: 아 심혈을 네. 기울여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기 장조림 하면 상상하는 맛 근본적인 맛이에요. 도시락으로 싸주세요 라는 딸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마음의 날씨가 꽉꽉 채워진 듯합니다. 루덴스키와 내셔널 트레저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니, 따님이 말씀을 너무 말을 예쁘게 하네.

0: 그러네요.
1: 예쁘게.
0: 그것도 그냥 맛있어 이 말도 고마운데 상상하는 맛 근본적인 맛이다.
1: 어.
0: 많이 배웠는데.
1: 뭐 무슨 과 다니시지?
0: 그러게요.
1: 뭐 대식 한강 작가처럼 뭐 되실 것 같은데.
0: 원래 마음에 생각에 드는 느낌은 말로 문장으로 풀기가 진짜 어려운데.
1: 그렇지.
0: 그런 문장력도 있고.
1: 그런 탁월한 게 좀 있으신
0: 그쵸.
1: 것 같아.
0: 마음의 소리를 잘 끄집어 내시네요. 요거는 부모님도 어렸을 때부터 안 돼. 하지 마. 저리가
1: 그래.
0: 이걸 안 했기 때문에
1: 부모에게 배운 걸 수도 있어.
0: 아이의 감각이 이제 계속 살아나는 쪽으로 잘 가르치지 맞아, 않으셨을까.
1: 맞아, 저희가 바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루덴스키 황지영의 음악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2: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자.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0: Sleep well, play well.
1: 루덴스키 황지영의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듣고 왔습니다. 제목 잘 줬어. 그지 않아?
2: 어, 그렇죠. 어.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게 제일 건강한 삶 아니까.
1: 최고지, 최고. 아, 사실.
2: 잘 먹는 것도 잘하고 잘 자는 것도 잘하는데 아, 잘 노는 거.
1: 아.
2: 이게 참 현대인들이 쉽지 않은 일.
1: 시간이 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2: 그쵸.
1: 그런 경우가 많대잖아요. 진짜.
2: 어렸을 때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가 아우 심심해 심심해. 아.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심심함이 뭐였더라? 어떤 느낌이었지? 이런 생각이 있죠.
1: 아무튼 잘 노는 거 저희와 함께 노셔도 괜찮잖아요.
2: 그렇죠. 좋은 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2: 0659님. 식구들이 화목하면 마음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아침에 남편이 삐지면 아 신경 쓰여 하셨는데.
1: 무슨 일이 있으셨나 보네요. 아침에 남편이 좀 삐지셨다고 하니까.
2: 맞아요. 근데 진짜 집안 분위기가 좋으면 기분도 좋아져요.
1: 그럼.
2: 집안 분위기

0: 분위기가 나쁘면 밖에 나가서도 왠지 계속
1: 일 잘 안 되고
0: 마음에 막 찝찝함이 그래. 남아 있어요.
1: 계속 신경 쓰이고. 네. 그렇지. 맞아. 가족의 화목, 평화가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9421님께서 마음의 날씨를 늘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바투의 상사에 대하여도 늘 맑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네.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네.
1: 자 우리 0659님의 남편과 잘 나눠 드시라고
0: 화목하시라고
1: 네, 저희가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가족의 평화를 위합니다. 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요 떡이 매개체가 돼서 두 분이 잘 풀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자, 이제 다음 코너 알쓸신 K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나면 바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 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2: 바투의 상사디아.
5: 아이고 따끈하니 너무 고소하네. 가만히 있어보자. 김치하고 먹을까? 간장하고 먹을까?
6: 조랭아, 아까 잔치집에 간다더니 두부를 얻어온 모양이다. 예로부터 관혼상제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두부 아니더냐?
5: 아니, 걔는 난데. 냄새는 어찌 전우치 네가 더 잘 맞네? 방금 만든 두부를 얻어왔는데 어찌나 고소한지 너도 한 조각 주랴?
6: 사실 나는 두부보다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비지를 더 좋아하는데 비지는 어떠냐?
5: 아 천우치 너는 비지를 더 좋아하는구나. 근데 두부하고 비지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네가 아는 거지?
6: 일단 그 전에 너 완전히 내려놨구나. 목소리가 아예 다르구나.
5: 욕심을 가지면은 후림 내려놓음 맑음
6: 목소리 완전 풀려버려.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 갔나. 아이고 어쨌든 우리 조랭아, 이 전우치 도사가 모르는 것이 어디에 있더냐. 콩을 불려 갈아 끓인 뒤 면포로 짜면 뚝뚝 떨어지는 액체는 두유가 되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비지가 아니더냐.
5: 가만히 있어보자. 그럼 두부는?
6: 콩물에 간수나 소금을 넣으면 콩의 단백질이 응고되는데 삼배천을 깐 틀에 그걸 붓고 무거운 걸로 눌러주면은 그것이 두부가 아니더냐.
5: 천우치가 도사긴 도사네. 두부 도사.
6: 나는 비지를 더 좋아한데도 돼지고기에 익은 김치 넣고 보글보글 끓인 비지찌개 얼마나 좋더냐.
5: 그래?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잔치집에서 얻은 두부는 나 혼자 먹어도 되겠네?

0: 국립남도국악원의 남도국거리 그리고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1: 코코아님께서는 비지찌개 먹고 싶네요 하셨고 아수라님 비지 맛있죠 별미예요 하셨는데 네. 맛있습니다. 오늘 아이슬신K에서는 두부와 비지 이야기 해봤고요. 같은 콩에서 나왔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부와 비지 영양 성분은 또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식이섬유와 엽산, 칼륨이 많은 비지는 장 건강에 좋고요. 단백질과 미네랄이 더 많은 두부는 균형 잡힌 영양에 좋다고 합니다.
0: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요일 2부에서는요.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이 준비가 돼 있죠.
1: 네.
0: 오늘 만날 끼쟁이 신인은요. 창단 후 첫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사물놀이 이서라는 팀의 대표 끼쟁이입니다. 연희꾼 위연승 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공은 연희인데요. 판소리도 하고요. 민요도 하고요. 사물, 장구, 타악도 하고요. 보니까 비나리에 범패에 진도 다시래기까지 그야말로 장르를 막 넘나드는 끼쟁입니다. 위연승 씨의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2부 끼룩끼룩 보이는 라디오 있거든요. 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함께 가시죠.

0: 똑똑똑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마늘이야 1년 365일 필수 식재료지만 마늘이 꽃대를 올릴 때 나오는 줄기 부분인 이것도 다양한 영양을 자랑하는 식재료입니다. 이것에는 식이섬유와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무기질과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해 좋은 비타민 K도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는 혈액순환을 돕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마늘이 꽃대를 올릴 때 나오는 그 줄기 부분인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이건 맞춤법 문제입니다.
2: 맞춤법입니다.
1: 맞춤법이에요. 네. 잘 들어주세요.
2: 맞춤법입니다. 1번 마늘종, 2번 마늘종, 3번 마늘종.
1: 한글로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느냐, 네. 요걸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2: 마늘종, 마늘종, 마늘종.
1: 야, 이거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2: 네, 네. 맞습니다.
1: 우리가 평소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2: 네. 표기는?
1: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맞춤법을 않습니다. 맞춰주셔야 돼요.
2: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거 참 좋아하거든요.
1: 맛있죠?
2: 네, 맛있어요. 네.
1: 반찬 가게에서도 많이 팔리는 품목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또 저 과메기 먹을 때도 또 계속 쫙 먹고
1: 고기랑 먹을 때도 맛있어요.
2: 괜찮죠?
1: 네, 네, 식감을 살려줍니다.
2: 자,
1: 종이냐, 쫑이냐, 쭝이냐.
2: 네, 네.
1: 이걸 맞춰주세요.
2: 맞춤법, 되겠고. 맞춤법이니까 여러분 다 아시니까 쉽잖아요, 그죠?
1: 딸랑, 딸랑.
2: 나도 그거 하려고.
1: 딸랑, 딸랑,
2: 딸랑. 에멜레.
1: 그죠? 길 가다가 강아지 너무 예뻐. 어머 예쁘다. 얜,
2: 뭐?

0: 무슨 이렇게 얘기하죠.
1: 네네네. 네. 자, 표기법. 표기법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정답이 막 들어오고 있나요? 아, 그래도 꿋꿋하게 발음하는 대로 네. 이렇게 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표기법.
0: 뭐 더 없습니까? 이거 들어가는 글자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1: 네.
0: 그렇죠?
1: 네.
0: 뭐 더 없어요?
1: 네, 없어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0: 땡요 됐네요. 힌트 땡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0: 자, 힌트 에. 땡요 됐고요.
1: 네. 네.
0: 아, 마늘송, 마늘쫑, 마늘쭝 중에 정답은 하나입니다. 맞춤법으로 한글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1: 네. 자, 정답 발표할까요?
0: 네.
1: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마늘종이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맞춤법 문제였습니다.
0: 우리는 마늘쫑이 익숙하죠?
1: 그렇습니다.
0: 누가 마늘 종 좀 주세요. 이렇게는 얘기 안 하는데.
1: 꼴배실죠 그러면.
0: 너 서울 사니?
1: 그러니까. 마늘 종 주세요. 이게
0: 그쵸.
1: 좀 좋잖아. 그죠?
0: 네. 근데 마늘 종이라고 합니다. 아, 자 이제 떡 선물의 주인공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선물은 343. 어? 바뀌었어요? 343. 7님 맞죠? 정답입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3437님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에?
1: 이거 쉽다고 생각했는데 또 의외로 오답이 많았습니다.
0: 네.
1: 힌트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0: 자, 마늘이 가진 효능의 70%를 마늘 종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 네.
0: 항산화 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은 마늘보다 오히려 마늘 종에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이제 두 번째 퀴즈로 갈게요.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똑똑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고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스마트 안경, 인공지능 AI 글라스가 국내에서도 출시됐다고 합니다. 카메라와 오디오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 남들보다 먼저 구입해 사용하는 성향을 가진 소비자를 가리켜서 이것이라고 하죠. 순화된 우리말로는 앞선 사용자를 뜻하는 이것은 얼리로 시작하죠. 무엇일까요?
1: 1번 얼리버드, 2번 얼리어답터, 3번 얼리스프링. 세 가지 다 존재하는 단어들이고요.
0: 네.
1: 자, 뭐 새 제품이 나오면 그냥 바로 가서 이렇게 써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막 공유도 하고 그런 거 굉장히 취미이고 특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0: 네. 네.
1: 자, 얼리버드, 얼리어답터, 얼리스프링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0: 저도 그거밖에 없더라.
1: 야, 너 혹시 그거 있냐? 이거 우리
0: 그쵸?
1: 나 지금 배터리 없어가지고 너 그거 있어? 그거밖에는 없네요.
0: 그쵸.
1: 자, 얼리는 다 동일하니까 버드냐, 네? 어댑터냐? 스프링이냐?
0: 예.
1: 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너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지금도 뭐 정답 많이 들어. 아, 마루타.
1: 네.
0: 마루타라고 하신 분 계시죠?
1: 마루타?
0: 마루타.
1: 왜?
0: 먼저 이제 초기 제품 있으면은 장점만 빨리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단점도 빨리 보잖아요.
1: 그렇지.
0: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얼리는 아닙니다.
1: 얼리는 아니시구나.
0: 예, 어느 정도 이제 써보고 나서 네. 검증이 좀 됐다 싶으면 그때 사는 편이긴 해요. 아, 인정해 주시네요. 이건 힌트 주기 어렵네요 하시면서 바로 육하다니. 그죠? 이거 힌트 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요.
1: 그냥 충전할 때
0: 네.
1: 저기 그거 있어?
0: 네.
1: 그렇게밖에는
0: 맞아요.
1: 뭐 어떻게 표현이 없네요.
0: 오늘 공부가 많이 되네요 하신 7444님.
1: 그래요? 감사합니다.
0: 마늘부터 해가지고 요거까지 계속 드리고 있고요.
1: 네. 뭐 없어요?
0: 아, 그러게요. 제가 이제 퀴즈를 냈으니까 정땡을 맞춰주셔야죠. 뭐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정땡.
1: 아, 한자.
0: 네.
1: 아, 한자.
0: 질문을 했으면 정

0: 땡이 와야죠.
1: 한자는 한자.
0: 한자. 한자에
2: 한자라고 얘기해 주세요.
0: 오늘 말고 미래 말고 내일 말고. 아유, 한자 힌트예요. 한자 힌트.
1: 아니, 뭐 그렇게 줘.
0: 어떻게든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없냐 그러는데. 제가 떠오르는 건 그거밖에 없네요.
1: 그러면 뭐 빈 땅은 공땡이야?
0: 그러니까.
1: 아, 그렇게 주는 거야. 아.
0: 아, 한자라도 줘야지 뭐 이거 안 얽히는데.
1: 아, 그래. 예. 오케이, 오케이. 애썼어.
0: 죄송합니다.
1: 아니, 박수 박수 박수. 예. 네. 자, 부끄러우면 우리 몫이고요. 자, 그러면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정답은 2번 얼리 어댑터가 정답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반대말로는 슬로우 어댑터라는 네. 말이 또 있고요.
1: 그렇습니다.
0: 충분히 검증되고 나서 확산된 다음에 사는 소비자를 또 말하기도 하고요.
1: 네. 얼리버드는 말 그대로 일찍 일어나는 새, 그래가지고 부지런한 사람을 말할 때 표현하고요.
0: 제일 어려운 게 얼리스프링이죠.
1: 네. 이게 대정찰 위성 발사용 무기 체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0: 우리랑은 큰 연관이 일상에서 네. 없는 단어인데.
1: 그렇습니다.
0: 어쨌든 얼리어답터. 아, 근데 저도 좀 땡기긴 합니다.
1: 뭐가요?
0: 이 AI 글라스. 빨리 써보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데 좀 기다려야죠. 땡튜버들 보면은 또 이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장단점을 쫙 나열해 주잖아요.
1: 네네.
0: 그거 듣고 판단하면 되겠더라고요.
1: 그래.
0: 살지 말지를.
1: 뭐 굳이 뭐 빨리 할 필요는 없을
0: 맞아요.
1: 것 같고.
0: 네. 자, 유산균 선물은
1: 저는 유산균 선물 0079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 자, 2부에서는 연희뿐만 아니라 판소리 미녀 뭐 범패 다 잘하는 위연승 씨와 함께하니까 라이브 네. 이야기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꽃별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로 일렁이는 마음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우와, 국립무용단이 현대무용 작품에서 전통 탈을 쓴다고? 야, 이 공연 궁금하다.
1: 범 내려온다 이날치랑 같이 활동한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도 우리 전통 모자 쓰고 춤춘 거랑 비슷한 거야?
0: 어, 같은 맥락이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전통의 요소를 도입한 것 같아. 국립무용단이 6월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작품이 탈바꿈이란 공연인데 다양한 전통 탈을 쓰고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춘대요.
1: 거기에 막이 전환되면 전자탈을 쓰고 또 완전히 다른 춤을 춘다네.
0: 그래서 탈바꿈이네. 한국무용을 하는 안무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다가 하회탈, 각시탈 같은 우리 전통 탈을 소재로 안무를 했대요.
1: 전통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에서 수많은 가지와 새싹도 돋지만 뿌리로부터 새로운 장르가 확장되는 것도 멋지다. 전통은 이렇게 계승이 되어야 확장도 있고 혁신도 있는 모양이야.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5월 27일 수요일 2부 시작했고요. 아나야의 기원 듣고 왔습니다.
1: 6월 19일에 첫 공연을 하는 국립극장 전속단체 국립무용단의 탈바꿈이라는 공연. 요즘 공연계에서 궁금증을 모으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 탈춤을 소재로 지금 가장 우리다운 움직임이 무엇인지 묻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네요.
0: 네, 한국 무용을 어떻게 탈바꿈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작품이라고 하고요.
1: 네.
0: 그러다 갑자기 탈바꿈? 이거다 탈바꿈. 했다고 하더라고요.
1: 탈바꿈. 제목도 잘 지으셨네 진짜. 화창현 씨가 탈춤의 또 대가인데
0: 네.
1: 같이 협업해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네.
0: 진짜 갑자기네요.
1: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0: 갑자기 떠올랐어요.
1: 아무튼 이 탈바꿈이라는 제목에 맞게 전통 탈을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추다가 막이 바뀌면은 전자탈을 쓰고 EDM에 맞춰서 전혀 다른 혁신적인 탈춤을 선보일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선의 스트리트 댄서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전자탈?
1: 전자탈.
0: 그 LED 박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
1: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한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0: 근데 전통탈에 LED가 달려 있는 건가?
1: 그렇지 이제 이렇게 테두리랄지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뭔가
0: 그랬으면 좋겠네요.
1: 가 있을 수도 있고.
0: 우리 공연할 때 그 팀이 있어요.
1: 있죠. 연희 팀인데 그렇죠 그렇죠.
0: 무용 팀.
1: 예. 무용 팀이죠.
0: 굉장히 많이 또 저희는 봤었기 때문에.
1: 왜 초를 초해?
0: 거기서 더 나가겠죠?
1: 더 나가겠지.
0: 그래.
1: 우리가 생각하는 그 뻔한 걸 여기서 한다고? 국립무용단인데? 어? 전통탈을 한다고 여기 써져 있잖아. EDM에 맞춘대. 쿵찌쿵찌쿵찌쿵찌 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찌쿵 좋지.
0: 새로운 것도 새로운 건데 뭔가 더 그 전통을 기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궁금하긴 하네요. 여러모로 어떻게 탈바꿈하게 될지.
1: 너무 궁금하다.
0: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지. 그게 또 한국 무용이 가는 미래의 길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지.
0: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이번 작업이 또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전통을 보는 것이 이렇게 즐겁다라는 걸
1: 맞아.
0: 많은 분들께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전통의 다양한 끼 하면 또 오늘 나와 주시는 이분 아니겠습니까?
0: 그러게요.
1: 네, 하는 것마다 승리야 승리.
0: 연승이야.
1: 패배가 없어. 네. 인생에 패배가 없습니다.
0: 진짜 그럴까?
1: 항상 위너. 그리고 연승.
0: 한자어이겠죠?
1: 그럼
0: 그것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1: 근데 너무너무 잘 지으신 것 같아.
0: 그러게요. 성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1: 위패배 이거보다는
0: 네.
1: 위연승.
0: 위 그것도 나만 연승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연승이야. 의미 좋다.
1: 영어구나 또 영어.
0: 네, W 위.
1: 아 위 위너.
0: 예 네, 그러네.
1: 자 한번 만나러
0: 앞에서 너무 풀었다. 가야죠.
1: 좋았어. 한번 가 보겠습니다.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끼룩 끼룩.
0: 삼촌 혼접스예 제주 소년입니다.
2: 졸라도야 경상도.
0: 세 살 때부터 TV에 국악 공연이 나오면은 그렇게 따라했다고 합니다.
2: 어허.
0: 바로 그 제주 소년에게 장구와 북 꽹과리 징을 쥐어준 분이 바로 엄마였다고 합니다.
1: 하지만 그 제주 소년의 재능을 알아본 건 김덕수 사물놀이 명인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끼쟁이 사물놀이 2서의 대표이자 연희꾼 위연승 씨를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사물놀이 2서의 대표 그리고 연희하는 위연승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2: 목소리 좋다.
3: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2: 진짜 연승할 목소리인데.
0: 오.
2: 자 이름부터 한번 해석을 풀어주시죠.
3: 아, 네, 그 위는 이제 본적은 장흥 위씨인데
2: 예.
3: 한자로는 위나라 위를 쓰고요.
2: 아, 예.
3: 그 연승은 원래는 이제 도울련의 이끌승을 씁니다.
0: 도우면서 이끈다.
3: 네.
2: 와, 멋있다. 뜻이네. 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까?
3: 그건 한번 저희 어머니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 아, 이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0: 아무튼 제주분이에요. 제주분.
3: 맞습니다. 그죠?
2: 뜻 자체가 리더네요.
3: 그러네요.
2: 그래서
3: 네.
2: 지금 2서 대표예요.
3: 맞습니다.
2: 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때 진짜 다 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판소리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배우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3: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건 아니고요.
2: 네.
3: 이제 처음에는 사물놀이가 너무 좋아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2: 그게 몇 살 때였어요?
3: 그게 네 처음 두드리기 시작한 건 이제 세 살 때부터 두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아기들 네. 보면
3: 네.
0: 두 살이건 세 살이거든 뭐만 잡으면 원래 다 두드려요. 그걸 보고 혹시 엄마가 얘 혹시 장구나 꽹과리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연주를 한 건지.
3: 아,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이제 TV만 틀면 이제 김덕 선생님이 자주 TV에 등장을 하셨었어요.
0: 예. 당시에.
3: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약간 눈을 못 대니까
0: 어허.
3: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를 이제 비디오 테이프에 다 녹화를 하셔 가지고 요즘에

0: 이제 애니메이션 보여주듯이 네. 그걸 계속 틀어주신 거예요 저한테.
1: 뽀로로 뽀로로 보듯이
0: 그렇죠.
1: 환경이 만들어졌네요.
0: 그렇죠. 근데 마침 또 제주도에 김덕 선생님께서 이제 공연을 오셨는데
2: 네, 마침
0: 그걸 이제 또 보러 갔죠 제가.
1: 눈앞에서 본 거예요 이제 드디어.
0: 그걸 보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네. 이제 엄마 나 커서 김덕수 대젠 이렇게
2: 아 대젠
1: 어 제주말 나왔다. 오 네.
0: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게 몇 살 때라고요?
2: 대진 이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0: 될 거야 라는 아. 뜻인데 이제 대젠 이렇게.
1: 그게 몇 살 때였다고요? 그래?
0: 그게 세 돌이 조금 넘었을 때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2: 그래요?
0: 네.
1: 그때부터 어떻게 세 살이 나 김덕수가 대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2: 그 됐네. 진짜.
1: 피가 있나 보다.
0: 네.
2: 아니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당시에 제주도에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집중적으로 배울 만한 중학교랄지
0: 네.
2: 고등학교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의 국악에 대한 어떤 관심이랄지 열정 요걸 어떻게 채우신 겁니까?
0: 그렇죠. 그 당시에 제주도는 이제 그런 활동하는 단체도 많이 없고
1: 네. 맞아요.
0: 그래서 공연을 볼 일도 자주 없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어머니께서 녹화해 주신 TV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국악 한마당 같은
1: 네.
0: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자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마다 풍물반이 다 있었어요.
1: 아.
2: 제주도에.
0: 네네네. 그래서 네. 이제 풍물반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하다가
1: 네.
0: 이제 전공을 좀 하고 싶다,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선생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 이제 육지 저희는
1: 그쵸.
0: 여기를 육지라고 하거든요.
1: 내려온 육지.
2: 그쵸, 그쵸, 그쵸.
0: 그래서 이제 제주도는 하는 데가 없으니
1: 네.
0: 방학 때 육지에 가서 이제 캠프 같은 데 참여해서 배우고 다시 내려와서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2: 이야, 굉장히 나름 어렵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셨네.
0: 그쵸.
2: 쉽고 편하게 언제든지 학원 갔다가 집에 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네요.
0: 맞습니다.
2: 그래서 더 절실하셨겠다.
0: 네, 그쵸? 그래서 그 서울에 이제 국립 전통예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1: 아 예고에
0: 네, 운이 좋게도. 그런데 네? 이제 그때 제가 너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1: 어허.
0: 다른 동기 친구들은 막 다 배워서 와가지고
2: 이미
0: 조기 교육을 통해서.
1: 네.
0: 근데 저는 왔는데 이거 할 줄 알아? 아, 이거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요. 막 가야금도 처음 보고 대금도 처음 보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서 그때부터 좀 이 학습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저희가 소개할 때 판소리도 잘하고 범패도 잘하고 다 잘한다고 네. 했던 게 그 이후네요. 그러면
0: 그렇죠, 그렇죠.
2: 그런데 오히려 더 재밌었겠다.
1: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
2: 어쨌든 남들은 남들이고, 네. 나는 모르는데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배우고 이런 게 있어. 되게 신세계였을 것 같아.
0: 그래서 그렇지 않아?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2: 그랬을 것 같아요.
0: 그 계단만 올라가면 이제 막 대금 소리가
1: 들리고
0: 막 판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네. 제주도에는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1: 네.
0: 오니까 막 다들 하는
2: 그치.
0: 친구들이어서 그게 좀 재밌게 다녔습니다. 학교.
1: 야, 그럼 제주에서 서울까지
0: 네.
1: 이렇게 유학 아닌 유학을 오신 거고
0: 그렇죠.
1: 그렇게 해서 이제 벌써 또 이제 사물놀이 2서의 대표를 리더를 맡고 계십니다. 사물놀이 2서면 멤버가 네 분이신 거죠?
0: 네, 이제 2서라는 뜻은 넷이서 같이 한다고 해서
1: 아, 그래서 2서구나.
0: 2서라는 팀.
1: 다 친구 사이예요?
0: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다 동기들이고 그리고 이제 한예종 연희과
1: 네.
0: 동기로 또 운이 좋게 다 같이 합격을 해서 그렇게 학교를 같이 다녔고
1: 아, 예고인데 다 또 한예종에
0: 그쵸,
1: 합격을
0: 그쵸.
1: 한 거예요, 친구들이.
0: 네,
1: 학교 좋게. 생활도 재밌을 수밖에 없었네, 그러면.
0: 그리고 군대도
1: 네.
0: 두 명 동기로
1: 같이 갔어요.
0: 군악 때를 다녀와가지고.
1: 아, 좋았겠다 그러면.
2: 거의 아이돌이네요. 아이돌 군대 가듯이 이렇게. 네.
1: 방탄 같은 느낌이죠.
2: 우리 최대한 공백기 없이
1: 그렇죠.
2: 이게 가자.
1: 네.
2: 그래서 딱딱딱딱 맞게.
1: 그래요. 할 이야기가 아직은 너무 많으시겠지만 일단 그 보여줄 끼를 또 보여주셔야 되는 타이밍이 왔습니다. 첫 번째 끼룩끼룩 라이브 혹시 어떤 거 준비해 주셨습니까?
0: 네, 첫 번째로 준비한 라이브는 이제 김덕수류 장구산조를 준비했습니다.
1: 장구산조?
0: 네, 그 장구산조가 조금 어색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네. 있으실 텐데요.
1: 설정구랑 뭐가 다를까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0: 네,
1: 하고.
0: 이게 이거는 이제 2001년에 이제 김덕수 선생님의 첫 솔로 콘서트를
1: 네.
0: 하셨었는데
1: 네.
0: 그때 초연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분 가량의 시간 내 장구 한 대만 두

0: 보고
1: 이제 연결을 해서 장단을 연주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조금씩 골라서 네. 제가 구성을 해보았고요.
0: 짧은 산조로.
1: 네, 그 안에서는 뭐 구음도 나오고, 그다음 뭐 경기 무악가락도 나오고, 풍물에 사용되는 농악가락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무속 장단들과 풍물 장단들이 섞여 있는 그런 곡입니다.
2: 설정구는 이제 풍물가락을 그렇죠. 뭐 삼도의 가락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만든 거라면 이건 좀 더 확장된. 연주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2: 네.
0: 김덕수를 장구산조. 이거 한번 너무 재밌을 것 같아.
2: 그러니까요.
0: 신기한 것 같고. 자, 노래도 하시나 봐요.
2: 장구 치면서?
0: 짧게.
2: 그 이거 왔다 갔다 괜찮으세요?
1: 네, 이따가 치우고 하겠습니다.
2: 아, 예, 잘해. 유려한 자, 진행을 맡고 있는
0: 박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나는신호 나노 내노신호 내

0: 시원하다. 와. 아 좋다.
1: 야, 문자들이 막 그 좀 들어와가지고
0: 앉으세요. 예, 아이고 좋다.
1: 초롱님께서 하늘에서 비가 뚝뚝 떨어질 것 같이 지금 날씨가 꾸물꾸물한데 시원한 장구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사물놀이에서도 장구가 비를 뜻하는 거죠?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2: 아, 네. 그 사물악기 중에서도 장구가 비를 상징하고요.
1: 그렇습니다.
2: 또 징은 바람, 네. 북은 구름, 네. 깽가리는 천둥 번개. 네.
1: 그렇습니다.
0: 네. 네. 0567님, 얼씨구 장구 산조라는 걸 처음 들어보네요. 신기하고 멋집니다. 아, 진짜 장구 산조가 뭐 운용폭이 진짜 엄청나네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얘 운용이 굉장히 멋있었고.
1: 또 약간 이 장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채편 소리가 정말 깔끔하다고 뭉개지는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연주를 들려주시는 것 같다는 네. 문자도 있네요.
0: 네.
1: 어, 다재다능한 팔방미 위연승 너무 기대됩니다 하고 되셨고 그 위에 봉영 씨 아 그냥 들어도 너무 잘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장단 고수 김봉영님께서는 지금 연주 들으시기에 연승님 장구 어떤가요? 라는 8351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0: 제가 치는 장구랑 연승 씨가 치는 장구는 달라요.
1: 어떠냐고 여쭤보지 어떠냐고 여쭤보셔가지고
0: 아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1: 다르죠 완전히.
0: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장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돼요. 네. 게다가 원래 설장구는 이렇게 궁구리채를 세워서 치잖아요.
2: 네네네.
0: 근데 국가락도 들어갈 때는 또 이렇게 눕혀서 또 치기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멋있더라고.
2: 아,
0: 왔다 갔다 하는
2: 그렇습니다.
0: 거. 다재다능 팔방민 위연승 너무너무 멋있다. 우아님도 얘기해 주셨고요.
1: 자, 지금 보니까요. 6월 2일에 국립과학원 우면당에서 공연 올라가시죠?
2: 네.
1: 네. 자, 소개 좀 해 주십시오.
2: 네, 이번에 사물놀이 2서가 6월 2일 날 이제 첫 음반을 발매합니다.
0: 나왔어요.
2: 네, 그래서 6월 2일 정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0: 네.
2: 그날 저녁에 저녁 7시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이제 사물놀이 완판 공연을 펼치는데요.
1: 네.
2: 이제 사물놀이 완판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네.
2: 그래서 뭐 홈쇼핑 완판처럼 다 팔린 건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0: 예.
2: 이제 완판은 비나리, 그다음 삼도 설장구 가락, 그리고 삼도 농악가락, 판꽃 이렇게 구성된 레파토리를 이제 단 네 명이서
0: 네.
2: 사물놀이는 다 4명이서 이제 연주를 하는 것을 이제 사물놀이 완판이라고 하고요.
0: 네.
2: 한 120분 정도 공연을 하게 됩니다.
0: 120분이요?
2: 네. 네.
0: 사물놀이로만?
2: 그렇죠. 사물악기로만.
0: 와. 근데 그럼 120분 내내

0: 네,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막 내내 똑같은 어떤 레벨로 들으면 힘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어떻습니까? 이번 공연에선.
2: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음반을 준비를 하면서
1: 네.
2: 또 그런 듣는 것에 대한 그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0: 어떻게
2: 왜냐면은
0: 들릴 것인가,
2: 왜냐면
0: 사람들에게.
2: 저희는 어찌됐든 좀 신명을 기반으로
0: 네.
2: 이제 현장에서는 해왔었는데
0: 네.
2: 음반으로 이걸 낸다고 생각하니까 또 이어폰을 꽂고 또는
0: 그쵸.
2: 차에서 이걸 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0: 예.
2: 아 이게 어떻게 들릴까? 과연 이게 현장에서는 보이는 것도 있어서 좋게 이제까진 좋게 그냥 해왔는데
0: 네.
2: 과연 이게 들었을 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왔어가지고
0: 맞아요. 선율이 없는 타악기 내시다 보니까 더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답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2: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확 줄여보기도 하고
0: 아하.
2: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아예 더 키워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 구성을 저희끼리 또 호흡을 맞춰가지고 이번
0: 예.
2: 공연 때는 조금 그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앨범에서 이제 수록곡들이 있을 텐데,
2: 네.
0: 수록 장단이라고 해야겠죠?
2: 네.
0: 그것들이 그냥 한곡한곡 이게 아니라 앨범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될수 있게 전체적인 구조, 구성을 짜신 거군요.
2: 네, 이제 앨범 안에는 이제 비나리하고
0: 네.
2: 삼도 설장구가락, 삼도 농악가락 이렇게 세 곡을 담았는데
0: 네.
2: 이게 어찌됐든 하나의 쭉 이어서 들어도 괜찮게끔 이제 저희가
0: 괜찮게.
2: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사물놀이 2서, 네 분이서여서 2서잖아요.
2: 네.
0: 멤버 소개도 좀 해주세요.
2: 아, 네. 저희 멤버들은요,
0: 네.
2: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문도연 씨, 그리고 박현기 씨,
0: 네.
2: 그리고 진승훈 씨 이렇게 네 명의 연이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2: 이제 두 분은 대구 출신이고
0: 아.
2: 또한 분은 서울 출신이고 이래서
0: 한
2: 이제
0: 명은 제주 출신이고.
2: 좀 전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이제
0: 그러네요.
2: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이 지금 6월 2일 날그 공연 초대장이 있어요?
2: 아, 네.
0: 티켓 선물 주신다고 하네.
2: 제가 이번에 라디오 이번 출연하면서
0: 네.
2: 이제 저희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분들께
0: 네.
2: 두 장씩 새 쌍을 이제 초대 드리려고
0: 새성
1: 6장이네요, 그러면. 진짜?
2: 준비했습니다.
1: 와,
0: 근데 진짜 너무
1: 감사합니다.
0: 감사한 일이네요.
1: 자, 우물정 0302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6월 2일 저녁 7시 국립과학원 우면당입니다. 사물놀이 2서의 공연, 사물놀이 완판 공연 가고 싶으신 분들 한 분당 두 장씩 총세 분께 티켓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기다릴게요.
0: 아, 그나저나 우리 위현승 씨 진짜 이 사물 하나 잘하기도 풍물 하나 잘하기도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닌데 언제 그러면은 그렇게 다 아까 비나리도 잘하신다 그랬고 판소리, 민요, 범패 이거 다 잘하신다면서요. 언제 이렇게 다 배우신 거예요?
2: 네, 우선은 제가 그 이제 팀 활동을 할때 비나리 수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
0: 네.
2: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는 말들이 많고 이 곡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0: 네.
2: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지금 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이제
0: 네.
2: 한국음악과에 다니고 있는데
0: 네.
2: 다니면서 이제 회심곡도 배워보고 이제
1: 배우고.
2: 비나리의 원류라고 할수 있는
0: 예.
2: 그리고 이제 불교 음악에서는 화청에서 왔다고 하거든요. 이
0: 네.
2: 비나리가 순수 우리말로 된 포교 연불에서 이제 왔다고 전해지는데
0: 네.
2: 그래서 이제 정말 영광스럽게도 이제 조계종 어산 어장 동희 스님께 제가 1대1로 개인 레슨을 받을 수 있었어요.
1: 화청을.
2: 네, 동국대학교 또 교수로
0: 나와
2: 네, 등록이 돼
0: 나오세요.
2: 있으셔가지고
0: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매주 동희 스님과 1대1로 또 화청을 배우게 됐습니다.
0: 야,
1: 한번 들어보고 싶다.
0: 그거 오늘 라이브 중에 있습니까?
2: 네, 오늘 끝곡으로 보여드릴
1: 아우,
2: 예정입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리고 판소리는요?
2: 아, 판소리는 제가 원래 이제 타악 주자다 보니까
0: 네.
2: 이제 원래는 이제 곱법을 좀잘 치고 싶어가지고
0: 예.
2: 곱법 공부를 해볼까 하다가
0: 네.
2: 아, 이럴 게 아니라 소리를 한번
0: 직접
2: 배워봐야겠다.
1: 소리를 알아야 부르는
2: 네,
1: 거죠.
2: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1: 네.
2: 이제 그 판소리꾼 이봉근 선생님을 찾아가가지고
0: 네.
2: 제가 연희 전공인데 판소리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0: 꽤 오래
2: 네,
0: 배웠네요.
2: 배우다가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바빠져가지고 지금은 못 가고 있는데
0: 네.
2: 네, 그래서 이제 적벽가를 조금 배웠었습니다.
1: 5년이면
0: 그죠?
1: 적벽가 다 배우셨네요.

0: 하셨겠네요.
1: 네, 근데 제가 게으름을 좀 펴가지고
0: 네네.
2: 다 그런 거
1: 다는 못 펴고
0: 시킬까봐 시킬까봐
3: 그래. 시킬까 그래 사실. 네.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끼 어떤 거를 선 보여주시는 거죠?
1: 아,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진도 다시래기 전수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2: 그래요.
1: 네, 그래서 오늘 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진도 다시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2: 요 진도 다시래기는 그럼 어떤 선생님께 배우셨죠?
1: 아, 진도 다시래기는 이제 진도에 가서 전수를 받기도 하고
2: 예.
1: 이제 거기 전승 교육사로 이제 강민수 선생님께서
2: 아, 예.
1: 또 계셔가지고 이제 네. 저희는 주로 강민수 선생님께서 전승을 아. 해주고 계십니다.
2: 강민수 씨는 바라지. 요즘에 그 뭐야 놀부전
1: 그치,
2: 마당새랑 같이 나와서 그 작품으로 아주 전국을 다 해주고 다니세요.
0: 네.
2: 나도 사회 보러 갔다가 몇 번 만났다니까. 아, 네. 아주 인기가 많은데 어쨌든 나중에 그런 극도 하실 수도 있겠네요.
1: 네, 기회가 된다면 한번 네. 배워보고 싶긴 오. 합니다.
2: 연기는 배우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런 극 같은 거?
1: 이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에 다닐 때
2: 네.
1: 뭐 연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네. 탈춤을 배우거든요.
2: 네.
1: 이제 한 학년에 한 탈춤을 정해서 전 과장을 다 배워요.
2: 오.
1: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거기는 이제 대사도 있고 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다 보면서
2: 야. 좀 연승 씨는 다 열려 있다 진짜.
0: 그래.
2: 아, 길이 다 열려 있는 위연승 씨.
0: 알겠습니다.
2: 진도 다시래기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열심히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2: 이제 갓 30대 되셨대요.
0: 아 그래.
2: 근데 그간에 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런 거 안 배웠다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
2: 그 안에 이걸 다 배운 거예요 열심히. 야. 정말 얼마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지
0: 대단하시다.
2: 그런 게 느껴지고요.
0: 네.
2: 자 진도 다시래기 여기에는 이제 소리도 나오고 또 보니까 뭔가 대사도 있고 연기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대가 되고요.
0: 네.
2: 6월 2일 이서의 공연 티켓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준비되셨나요?
1: 네.
0: 자 다시래기 진도 다시래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헤이

하더니 가. 저건 또 앞산이 풍망 이로세

0: 보살 가나 한 보살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가나 한 보살 왔다 이 집이 누구네 집이냐 앞만 봐도 좋은 경사가 있는 것 같은디 어디 한번 놀다 나가세.
1: 아이 근데 여보쇼 그 남의 상가집에서 경사는 뭔 놈의 경사여.
0: 이 사람아 옛날 어르신들 말씀도 못 들어봤어. 아하. 흉년에 논마직이나 팔지 말고 이 주둥이 하나 덜 나납디어. 맨날 이 방구석에서 밥만 축내던 이 집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으니 이 얼씨나 얼씨구 절씨구 할 일 아니여. 그러나 저러나 이 내가 이 마당에 들어왔으니 다시 내기를 할랑가 못할랑가 내 가상제부터 한번 해보는데 멋이 또 쬐까 들었단가 장단 없이는 못 놀아.
1: 아이고 그럼 안 되지.
0: 장단 하니 걸어놓고 가상제라 상주풀이를 한번 해보는디 만수 만수 만만수 이런 만수가 또 있나. 푹 쑤셨다 피나무 눈 감았다 감나무 대퉁 나왔다 배나무 방구 뽑혔다 뽕나무 한 다리 전다 전나무 한 다리 절었다 전나무.

0: 감사합니다.
1: 여기까지. 오.
2: 아쉽다.
1: 더 들려주지.
2: 아, 일단 앉으세요. 네. 다 하셨다고 하니까.
1: 네.
2: 자, 진도 다시리기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은 얼마나 나와요? 시간이?
0: 어, 이게 원래는 이제 밤을 새면서 하는 놀이라 사실 맞아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1: 사실 끝이 없죠. 네,
0: 요새는 응. 공연을 하면 그래도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2: 기본적으로.
0: 네.
1: 목소리 자체가 진짜 좋으시다.
2: 그러니까.
0: 긴장을 했는지 목이 말라 버려 가지고.
2: 아, 그럴 수 있습니다.
1: 물 한 잔 드세요. 아, 이게 떨려. 네, 이 자리가 진짜.
0: 제가 또 소리꾼이 아니다 보니까.
1: 아,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2: 7416님께서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 애청하고 있는데요. 국악 방송을 들으며 국악에 대한 깨알 관심 펼쳐 나가다 보면 네. 나중에 국악기를 배우거나 또 소리와 민요도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1: 네.
2: 어, 말씀 남겨주셨고요.
1: 가만있어 보러 방지원 씨가 네. 문자 왔네요. 실력도 인품도 훌륭한 연승 씨 응원합니다.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6187님 풋풋한 명인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0: 아, 네, 너무 부끄럽고 아니, 너무 가찬이십니다.
2: 아, 진짜 많은 분들이 듣고 네. 듣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1: 맞아요.
2: 것 같고요. 자, 우리 끼부자 재능부자 우리 연희자 위연승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물놀이 뭐 범패 판소리 민요 다시래기 또 뭐 더 끼가 더 있나요? 어떤 것도 더 하실 줄 아세요?
0: 아,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1: 네.
0: 이제 검은고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1: 검은고
0: 너무 멋있는 거예요.
1: 멋있죠.
0: 검은고 악기가
1: 네.
0: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후배한테 네. 졸라가지고
1: 어.
0: 우리 저 나 취미로 검은고 좀 알려달라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검은고 또 배우다가 네. 이제 그렇게 또 하나 보냈고
1: 아 보냈고 아.
0: 보냈고 그리고 이제 동희수님께 이제 불교 소리도 배우면서
1: 예.
0: 이제 같이 그 작법무라고 하는 그 불교 공양무가 있거든요.
1: 네.
0: 춤도 바라춤도 지금 전수를 받고 있고
1: 바라춤 바라를 치면서 춤을 추는.
0: 네네네네네.
1: 아 근데 키가 크셔가지고 춤도 굉장히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좀 유연한 편이세요?
0: 어 그래도 이제 제가 팀에서 또 소고수를 맡고 있기 때문에
1: 아하, 아 소고하세요? 진짜요?
0: 그럼요 그럼요.
2: 자반디 뒤집기
0: 어 그럼요.
1: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2: 그러기에는 굉장히 등치가 그러니까. 크시네.
0: 그래서 저번에 공연 끝나고 네. 어떤 모르는 관객분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가장 큰
1: 크다.
0: 와. 설마 뒤집기를 하실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했다고.
2: 근데 더 멋있긴 하겠다. 몸이 크니까 더.
1: 그렇죠. 훨씬 커 보이지.
0: 그래서 이제 다른 소고수,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몸이 왜소하신 소고수분들은 이제 예. 엄청 빨리
1: 그쵸.
0: 이렇게
1: 그쵸.
0: 하시는데 이제 저는 좀 등치가 있다 보니까
1: 약간 슬로우 모션
0: 무슨 약간 덤프트럭 지나가듯이
2: 아,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1: 그럼
2: 없어요.
1: 그럼 12발도 하세요?
0: 어, 네.
1: 와.
0: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1: 어. 오, 12발도
0: 그렇습니다.
1: 어, 능력이 와. 진짜 많으신. 자, 검은 것도 있고 바라춤 있고.
0: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곡법을 또
2: 곡법
0: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1: 곡법은 또 어떻습니까? 풍물 치는 것과 또 다릅니까? 어떠세요?
0: 아, 이게 또 다르긴 한데요.
1: 네.
0: 이게 어찌됐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1: 네.
0: 하고
1: 네.
0: 어쨌든 소리에 북을 맞추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사물놀이를 할 때도 이제 꽹과리와 장구가 이제 어쨌든 대화들을 많이 하는데
1: 아, 네.
0: 사물악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 여기서 곡법에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약간 그런 식의 조금 연관성이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 말씀도 맞네요.
0: 그렇죠.
1: 그래서 곡법으로도 활동을 막 하시는 거예요?
0: 어 아직 활동을 막 하진 않고
1: 아,
0: 일단은
1: 배우는
0: 배우고
1: 단계다.
0: 있습니다. 네 아직은.
1: 이야 그래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으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야말로 20대를 열정 그 자체로 사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예술가에게도 어떤 고민 같은 게 있으세요?
0: 어 이제 연희는 아무래도 이제 단체로
2: 같이
0: 공연을 하죠. 만들게 되는데요.
2: 그렇죠. 혼자 할 수는 없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또 코로나가 터졌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2인 이상 집합 금지.
1: 네.
0: 가지고 무대도 두 명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1: 오.
0: 그런 상황들이

0: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될까
1: 타개할 수 있을까
0: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아 내가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늘려서 이런 상황에서도 또는

0: 그러니까 연주자로서도 뵙고 있지만,
1: 네.
0: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 다음 세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또해 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요새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또 궁금한 건그 사물놀이 완판
0: 네.
1: 레퍼토리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김덕수 사물놀이패와 좀 다른 겁니까?
0: 사물놀이 완판이라고 하는 거는
1: 네.
0: 이제 그걸 그대로 하는 것인데요.
1: 아,
0: 이제 판소리에
1: 그대로.
0: 완창이 있다면
1: 네.
0: 이제 사물놀이에는 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1: 그러니까
0: 이제
1: 토막 소리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0: 그렇죠, 그렇죠.
1: 것을 완창처럼
0: 네.
1: 완판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신 것
0: 네네네네.
1: 같아요.
0: 그래서 이 레파토리로 선생님들이 그 당시에 그런 활발하게 공연을 다니셨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1: 맞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을 같이 그러니까 모아서 또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사실 창작이거든요.
0: 네.
1: 네. 앞으로 그러면 이서가 지금 완판 다 해버렸잖아요, 이제.
0: 네.
1: 그럼 더 이제 사실 할게 없잖아요.
0: 네, 그래서
1: 네.
0: 작년에
1: 네.
0: 저희가 넷이서 뉴 오리지널이라는 공연을 올렸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서라는 팀의 앞에 홀을
1: 네.
0: 버라이어티 이서 해가지고
1: 네.
0: 우리 버라이어티한 연희를 해보자, 막
1: 아.
0: 이렇게 젊은 연희자들끼리 좀 의기투합을 해서 좀 창작도 해보고
1: 예.
0: 이런저런 활동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쭉 같이 해오고 있잖아요, 예술
1: 네.
0: 활동을. 그래서 창작을 해도 거기서 거기가 나오는
1: 아, 맨날 같은
0: 거예요. 네.
1: 멤버니까.
0: 그 학습 환경이 똑같았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거 왜잘안 되지? 별로 잘안 좋지? 이런
1: 네.
0: 생각이 들었던 중, 이제 그러면 제대로 사물놀이를 한번 해보자.
1: 오리지널로
0: 우리가
1: 가자.
0: 너무 좋아하고 이 사랑하는 장르를 우리가 왜안 하고 있을까라는 이제
1: 그렇네요,
0: 고민에
1: 그렇네요.
0: 도달을 해가지고, 이제 사물놀이 이서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던 중에,
1: 네.
0: 이제 작년에 그럼 우리 창작 말고 더 옛날 거를 찾아서 그때 사물놀이가 만들었던 그 창작 방식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김덕수류 장구산조를 이제 다시 해체해서 이제 합쳐가지고 장구산조 합주도 만들고, 이제 스님께 배운 화청으로 이제 비나리 대신 회향축원이라는 또 곡도 만들고, 이제 조명되지 않았던 농악들을 또 리서치해서 삼도 농악가락, 새로운 삼도 농악가락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1: 고향의 아주 유명한 문화 그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은 배우셨나요?
0: 아, 그거는 이제 아직 제가 배워보진 못했는데요.
1: 아직은
0: 네. 하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제주도 출신이니까
1: 네, 또
0: 이제
1: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전통 문화도 좋아하시니까 이것도 마스터하셨나라는 궁금증이 들었죠.
0: 네.
1: 네.
0: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주도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좀 컸거든요. 나는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하겠다.
1: 괜찮아요. 저도
0: 그래서 이제
1: 남원추어탕 서울에서 먼저 먹었었어요.
0: 네.
1: 네, 원래 그런 겁니다.
0: 그래서
1: 네.
0: 제주도는 안 가고 있었습니다. 네.
1: 그 마음 알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청이 오늘 마지막 라이브 곡이네요.
0: 네.
1: 뭐 짧게라도 아직 덜 소개한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한번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어떤 얘기 더 해주실 거 있나요?
0: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1: 아,
0: 감사드리고
1: 그 말씀 말고
0: 아,
1: 화청과
0: 화청에 대한,
1: 관련해서.
0: 아, 화청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 네.
0: 범패는 이제 버머, 그러니까 인도 산스크리트 언어 또는
1: 네.
0: 한문으로 된 노래를 이제 길게 늘여서 장단 없이 하는 건데,
1: 여기서는
0: 이제 화청은 장단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언어로 한국말로
1: 풀어서
0: 이제 풀어서 이제 포교 연불이라고 하죠. 이제
1: 아
0: 불교를 전파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1: 예
0: 불렀던
1: 네
0: 노래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물 한잔
0: 자,
1: 드시고
0: 네네.
1: 예예 예, 자리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진짜 이렇게 꾸준하게 열심히 배우신 분들이 많네.
0: 노량 사부대중왕님하사 그 공덕이 장하다고 삼천대천 모든 세계 불보살님이 강림하사 금일대중 무량선심 선사공양은

타며 처자 권속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쓸데없고 태장경에 공즉시색 반야심경에 색즉시

0: 차분하고 정갈하고 따뜻하고 그런 소리네요. 오늘 날씨에도 정말 잘 어울리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0823님. 아, 소리 너무 좋다라고 하신 분들 너무 많고요. 지금 땡큐브에서 제주도 위간의 가족들이 지금 함께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세요.
1: 위JL? 네. 지금 제주도에서 TV로 네. 우리 시내 가족들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가족의 최고의 아웃풋. 위연승 자랑스럽습니다.
0: 네, 아이고 부인도 날려주시고
1: 가족분들께 뭐 인사 말씀 좀 하나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2: 제가 또 마침 내일 제주도를 가거든요.
0: 아 내일요?
2: 집에 가.
0: 내일 봐. 아 짧고 굵게 내일 봐.
1: 집에.
0: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네. 아, 끝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2: 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또 즐겨 듣거든요 바투에서.
0: 아 진짜요? 와우.
2: 그 국악방송을 기본으로 라디오를 설정을 해놓고 항상 듣고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제가 출연을 해서 너무너무 네. 영광이고 또 이렇게 부족한 소리지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2일에 나오는 네. 저희 사물놀이 음반 그리고 공연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이미 관심 지금 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세 분을 선정했습니다.
2: 아 정말요?
0: 대게 선물 세 분께
1: 5606님
0: 9905님
1: 7426님 세 분께 티켓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0: 축하드립니다.
1: 이거는 현장 수령이죠? 티켓 현장 수령입니다. 현장에 가서 뒷번호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 지금까지 사물놀이 이서의 대표이자 정말 멋진 연이자 만능 제주꾼 네. 위연승 씨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치지 마시고 네. 앞으로 쭉쭉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0: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1: 에너지가 진짜 좋으시다.
2: 아, 그리고 그 성실함도 느껴지지 않아요?
1: 그래.
2: 정말 열심히 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한켠으로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예요.
1: 그치.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계시는 게 네. 훗날 이게 자양분이 돼서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응? 뭔가 창작된 뭐가 나올 것 같아.
2: 감각은 그렇죠? 어디 안 가더라고.
1: 그치.
2: 네, 그 감각이 날로 네. 멋지게 꼽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 저희도 위연승 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네, 저희들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지금은 파투의 시대.
2: 파투의 상사대합니다.
1: 네, 배우.

0: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1: 치는 게 네. 훗날 이게 자양분이 돼서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응? 뭔가 창작된 뭐가 나올 것 같아.
2: 감각은 그렇죠? 어디 안 가더라고.
1: 그치.
2: 네, 그 감각이 날로 네. 멋지게 꼽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1: 저희도 위연승 씨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네 저희들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바투 시대
2: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네. 내병.

당산나무 아래 북적이던 굿소리, 첫사랑과 나란히 걸었던 길굿, 우리들의 영원한 곳을 꿈꾸던 시간. 굿 속에서 성장한 한 소녀의 삶을 신개념 시네마 굿으로 전해드립니다. 고창농악보존회가 전하는 감성농악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 굿의 신명이 시네마 영상을 만나 기억과 시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고창농악보존회의 시네마 굿 레퍼토리 샤이닝은 놀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동아트센터, 6월 7일 저녁 7시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동네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니 학교 안전지킴이 분들이 계시더군요. 환경지킴이, 건강지킴이, 궁궐지킴이 이렇게 지킴이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집이나 마을, 공동구역을 지켜주는 신도 지킴이라고 한답니다. 집 지킴이는 터주신, 조왕신, 마을 지킴이로는 장승이 있겠죠.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마을과 집, 건강, 환경 외에도 선을 지키고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싶은 오늘 전통음악의 매력을 지키는 노래가 좋다의 첫 곡은 서도민요 파경 준비했습니다. 오봉녀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어떤 섹시 시아범 시

오봉여의 소리로 서도민요 파경 보내드렸습니다. 어제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 소식으로 마음이 무거운데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안전 지킴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의 인명피해까지 더해져서 많은 분들이 함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복구가 지연되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좀 생겼고 그것 때문에 또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 계셨겠습니다만 잠깐의 불편함을 또 이해하는 것이 함께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이라고 보내주셨고요. 6186님께서 앞서서 저희가 지킴이 얘기하면서 마을 지킴이 말씀드렸는데 황미랑님 아직도 당산나무가 마을 입구에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그런 곳이 드문데 어떤 옛 전통을 잘 지키는 마을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원 비셔야겠습니다. 네. 기하갑주 남도 3현 보내드릴 텐데요. 변정섭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0: 변정섭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기악합주 남도 3현 보내드렸습니다. 아, 금광님께서 새싹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광양에 사는 금광이라 합니다. 왠지 엄청 부자이실 것 같은 느낌 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통영호광대 국가무형유산이죠. 이 통영호광대에 관해서 예전의 음악을 듣고 싶은데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4월에 방송을 해주셨는데 다시 듣기가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그 문화재관리국이었나요? 예, 거기서 무형유산 조사를 할 때 녹음했던 음반이나 음악을 제가 보내드린 것 같은데 2부에 저희가 선곡을 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자 사연 주셨는데 고전 음원을 한번 듣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영호광대 전 과장이 다섯 과장이 있는데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들려주세요. 공부도 될 것 같아서요. 국악에 관심이 많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현행 통영호광대에서 다 그 말로 대사로 처리하는 것들이 예전에 다 노래였던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그 제1과장이죠. 문둥북춤에서 문둥이가 나와서 이제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대목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대사로 말로 그 부분을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진양장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초 좋은 때 여러 귀조가 날아든다 각시의 대세가 들어온다 남풍조차 떨쳐
0: 매주 수요일에는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제 그 저희가 생방송에서 선생님께서 그 이걸 발굴하신 그 황실 대치타 음악을 저희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들었는데 야 이걸 그 발견하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2: 그게 이제 1906년 기타의 예. 고대에서 녹음한 거잖아요.
0: 그래서 7년에 발매가 되었다. 예. 이렇게. 그래서 2015년에 선생님 그걸 논문과 함께 예. 연구 발표를 하셨어요.
2: 그 음반이 사실 그 이전에는 예. 그런 음반이 있는 줄도 몰랐었죠.
0: 그러니까요.
2: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음반들을 하나씩 발굴하고 또 저 혼자 찾은 것은 아니고 또 주변에 이렇게 음반에 관심이 많은 요새 젊은 학도들이 있어요.
0: 네.
2: 이런 친구들은 또 우리들하고는 또 그 활동하는 그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세계 곳곳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니까 아주 그냥 보람이 있네요.
0: 저희가 이 시간에 듣는 소리들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 누군가 찾아내서 이게 알려서 듣는 소리.
2: 네.
0: 그 이제 중심에 선생님 계신 건데 이 덕분에 이제 진짜 명창들의 소리를
2: 네. 네,
0: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정렬 명창의 군사점고 옹돌새를 저희가 음악만 보내드렸었고 오늘 다시 만나보기로 했었어요.
2: 네. 선생님. 정정렬 명창의 이 옹돌새 대목은 네. 요즘에는 이게 잘 안 부르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정렬 명창의 적벽과 바디가 지금은 전승은 안 되고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0: 네.
2: 이 정정렬 명창의 이 소리가 정말로

0: 정경열 명창의 그 음악적인 특징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1: 예.
0: 그래서 오늘 그 대목을 좀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제가 소리를 듣다가
1: 예.
0: 정말 명창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1: 예.
0: 그게 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평소에는 별로 눈여겨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대목들이 있어요.
1: 예.
0: 평범하게 부르는 대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악적인 특징도 별로 없는 것 같고
1: 예.
0: 또 어떤 때는 뭐 이런 대목이 다 들어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대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1: 예.
0: 어떤 때 이 옛날 대명창들이 부르는 이런 대목을 들어보면 깜짝 놀라죠. 이 대목이 이렇게 좋았어. 그런데 그 명창들의 기량이라는 것이
1: 예.
0: 평범한 대목을 비범하게 부르는 거. 그렇게 민왕 씨도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점에 갔는데 평범한 요리인데 되게 맛있는 집이 있잖아요.
1: 저는 콩나물 무침이 그렇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콩나물 무침이 사실 그냥 늘 상에 올라오는 반찬 중에 하나인데
0: 예.
1: 맛있는 집에 가면 밑반찬이 먼저 나오잖아요.
0: 예.
1: 근데 콩나물 무침 먹어보면 아, 이 집 대단한 집이구나. 알 수가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러면 요리 잘하는 사람이죠.
1: 그러니까요. 예.
0: 그러니까 요리 솜씨가 훌륭하다 아니다 하는 것들은 아주 평범한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1: 예, 맞습니다.
0: 그 요리 예. 그 비법이 있겠죠. 명창들의 소리가 그래요. 별거 아닌 대목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이 대목이 이렇게 멋있어.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명창이 이 지닌 그 소리 역량이겠죠.
1: 예.
0: 성음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대목이 정경열 명창이 부르는 오늘 이 대목이
1: 예.
0: 얼핏 들으면 상당히 평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들어보면 아주 나름대로 정경열 명창의 특징들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1: 정경열 명창은 그 공부로도 학습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0: 뭐
1: 선생님?
0: 정경열 명창의 학습 과정은 뭐 어떤 분들 얘기로는 그래요. 눈물 없이.
1: 들을 수 없다.
0: 들을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1: 예.
0: 소리에도 그게 여실하게 나타나거든요. 오늘 정경열 명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소개를 할게요.
1: 예.
0: 1876년생이고요.
1: 1876년생. 예. 예.
0: 지금 백 몇십 살쯤 되셨겠죠. 38년에 작고를 하셨어요.
1: 예.
0: 물론 이제 근대 오명창 중에 한 분이고요. 이 정경열 명창의 소리가 현대판 소리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송만갑이나 이동백이나 김창룡 같은 명창들의 소리는 지금 그 스타일로 부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1: 그러면 선생님 거의 작곡의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건 아닙니까?
0: 그렇죠. 작곡이고 판소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뭐 보통 그렇게 이제 평을 예.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정경열 명창이 뭐 새로 짜다시피 했다고 그러는데 춘향가.
1: 아, 정경열제 춘향가. 네,
0: 정경열제 예. 춘향가. 그 소리는 김열한 예. 최승희를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전승이 되고 있잖아요.
1: 지금 이제 모보경
0: 예, 모보경 예. 명창이 지금 소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1: 네.
0: 그런데 그 정경열 명창이 이 소리를 새로 짰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짜다시피 했다.
1: 네, 네, 네. 되게 다르네요, 선생님. 짰다와 짜다시피 했다.
0: 그런데 네. 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1: 네.
0: 정경열제 춘향가가 고조 소리예요. 옛날 소리예요.
1: 예, 예, 예.
0: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이야기 다른 춘향가와는 이야기 구조가 달라요. 왜냐하면 정경열제 춘향가는 오리정 이별이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보성 소리는 그게 없죠.
1: 오리정에서 이별을 하였다 하였으되 어찌 체면이니 춘향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0: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에 소리가 있다는 전제가 있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앞에 소리를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석이 달라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정경열 명창은 오리정 이별이 있어요.
1: 훨씬 옛날.
0: 그렇게 옛날 스타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많은데
1: 예.
0: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가 같은 경우에도 보통 불만기를 쓰고
1: 예.
0: 미래를 약속하고 문서 작성하고
1: 네네,
0: 그리고
1: 그렇죠.
0: 난 다음에 예. 이제 첫날 밤을 이렇게 예. 보내는 게 보통 춘향가잖아요. 지금 현행 춘향가란
1: 그렇죠.
0: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정경열제는 안 그래요. 월매도 모르게 첫날 밤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월매가 그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뭐냐 그러면 춘향의

0: 문제예요.
1: 네.
0: 그러니까 신분이 정력열제 춘향가는 신분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건 옛날식이다 이 말이에요.
1: 예, 예.
0: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구조로 놓고 보면 정력열제 춘향가가 옛날식이에요. 그래서 고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실제로 그러면 그 근데 오명창 이 분들의 소리가 정정님 명창의 소리 말고는 전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0: 네. 근데 이제 정정열제 명창의 그 소리가 네. 이야기 구조나 그 문학적인 내용은 옛날식인데
1: 예.
0: 소리는 현대식이란 말이에요.
1: 작곡법이.
0: 예. 예. 그러니까 음악을 확 바꿨다는 얘기예요. 이야기는 그대로 두대.
1: 예, 예.
0: 그리고 또 소리도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갖고 왔게 저 수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골격은 옛날식인데 음악은 현대식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정일제는 춘향가가 전승이 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의 춘향가는 지금 전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게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그만큼 판소리의 그 전승 과정이 역동적이었다.
1: 예.
0: 또 굉장히 세태가 많이 변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정정열 명창이 예, 그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과정
1: 예.
0: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정정열 명창은 익산군 망성면 내촌리라는 곳에 태어났어요.
1: 전북이네요, 선생님.
0: 전라북도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강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1: 예.
0: 젓갈로 유명한.
1: 네네네.
0: 거기에서 8km밖에 안 돼요.
1: 오.
0: 그렇게 자동차로 타고 가면 글쎄 한 10분 정도?
1: 예예.
0: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정열 명창의 소리가 말하자면 금강권의 소리죠. 그저 익산이라든지.
1: 네네네.
0: 아니면 저 강경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충청도 전라도 경계선이 되는 금강이
1: 예,
0: 있잖아요.
1: 예.
0: 이 일대에서 전승되던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승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1: 예.
0: 그 정정열 명창은 원래 집안이 이 판소리 하는 광대 집안이죠.
1: 아.
0: 그래서 동생 정원섭이라는 분이 있는데.
1: 네, 네, 네.
0: 고수로도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했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그 총명했다고 그래요.
1: 예.
0: 그래서 7살 때부터 소리를 배웠는데 첫 소리를 누구에게 배웠냐 그러면 정창업에게 배웠다고 그래요.
1: 오.
0: 정창업 명창은 정광수 명창의 집안이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런데 아마 이 같은 정시니까 일가로서 뭔가 인척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 예.
0: 그까지는 아직 연구가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안이 원래 소리하던 집안이니까 이제 7살 때부터 요즘 말하면 조기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10살 때 스승이 이제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못 배운 거죠. 어릴 때.
1: 예.
0: 정창 명창이 작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배웠냐 그러면 이날치 명창에게 또 소리를 배웠다 그래요.
1: 예.
0: 그런데 이 이날치 명창도 14살 때 작고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창은 명창이나 이날치 명창의 생몰 연대 요것도 이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날치 명창이 죽고 나니까 선생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1: 예.
0: 이때부터 거의 독공을 했다고 그래요.
1: 와.
0: 14살 무렵이죠. 청소년 야. 시절인데. 물론 이제 어릴 때 아주 총명하니까
1: 예예.
0: 기본적인 그 소리 같은 것들은 한번 배우면 그러니까 그렇죠? 머리에 쏙쏙.
1: 약간 그 월반하는 영재들 같은
0: 영재
1: 느낌.
0: 영재처럼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 예.
0: 그래서
1: 그래도 독공을
0: 그래서 독공을 했는데 거의 평생을 독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 아.
0: 그 되게 이제 독공을 할 때는 그 되게 보면 옛날 명창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1: 네,
0: 독공을
1: 네,
0: 많이
1: 네.
0: 했다고 그래요. 조용하기도 네. 하고 또 사찰과도 여러 인연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정정열 명창이 독공을 했던 절이 익산에 심곡사라는 절이 있어요. 깊을 심자 골짜기 곡 그래서
1: 예.
0: 깊은 골짜기 있는 절이다 이런 뜻이에요. 심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1: 예.
0: 조선 창극사에는 신곡사로 나와요. 귀신 신자 신곡사로 나와요. 그런데
1: 예.
0: 그 이제 조선 창극사에서 이제 그 기록을 할 때 와전이 된 거고
1: 예.
0: 심곡사라는 절인데 여기에서

0: 독공을 하고 공부를 이제 했는데 재미나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이날치 명창이 이 심곡사에서 세탁녕을 부르니까 새가 날아들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1: 약간 그 산공부 핫플레이스 명당 저기서 공부하면 명상이 된다더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0: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정경열 명창에 대해서 논문을 쓰면서 심곡사를 한번 갔었어요. 찾아갔었어요.
1: 공부하기 좋던가요, 선생님?
0: 공부는 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정경열 명창에 대해서 그때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정경열 명창이 이제 공부하던 그 심곡사라는 그 논문을 쭉 발표를 하고 이제 그랬던데, 그러고 나서 세월이 한참 지나고 가보니까 거기에 극장이 하나 만들어졌더라고요. 정경열 명창을 기념하는
1: 좋은 일이네요.
0: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무량사는 절이 있습니다, 홍산에. 거기에서도 했고요. 그다음에 갑사라는 절이 있죠, 계룡산에. 거기서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거의 절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공부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1: 거의 한 25년? 25년 정도 됐어요.
0: 거의 그 세월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했냐면 목이 나쁘니까. 목에 그 소리를 하면 계속 목이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안 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거의 평생을 공부를 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그래요. 노래 미친 소년으로 아주 밥 먹는 것과 공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다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소리 공부 외에는 만사를 잊어버리고 소리에 미치다시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세월을 독공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마산으로 처음에 내려갔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명성을 얻고 나중에 1920년대나 돼서야 서울에 뒤늦게 올라와요. 다른 명창들은 이미 서울에서 다 자리 잡고 막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경열 명창은 그 뒤늦게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근데 정경열 명창이 서울에 오게 되니까 이제 소리하는 것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소리하는지도 알고 이제 이러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서울의 여류 명창들이 거의 다 정경열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동백 명창이나 김창룡 명창 같은 분들은 좀 불친절하시거든요. 소리 한번 쓱 하고
1: 그쵸.
0: 이렇게 하면 돼. 그런단 말이에요.
1: 어제 한거 오늘 다르고
0: 또그 다음 날 가면 또 다르게
1: 내일 또 다르고
0: 부르고.
1: 부르고
0: 근데 정경열 명창은 100번을 해도 똑같이 부를 수가 있고, 100번도 달리 만들어서 부를 수도 있고.
1: 그 혹독한 수련의 결과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0: 그렇죠. 본인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1: 이렇게도
0: 했고,
1: 해보고 저렇게도
0: 이렇게
1: 해보고
0: 하다고 저렇게 하다고. 그또 하나는 이 제자에게는 이렇게
1: 이렇게
0: 가르쳐야 소리를 받겠구나.
1: 그것도 당신의 어떤 경험에서 나온 거
0: 경험이고, 그다음에 또 정경열 명창이 목이 안 돼서 처음에 목이 잘 쉬어서 그랬지, 음악성은 천재거든요.
1: 그렇죠.
0: 천재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똑 맞는 그 교수법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여류 명창들이 거기 가서 소리 배우고, 그 송만관 명창 같은 분들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 정경열한테 가서 신식 배워라 그랬다는.
1: 약간 그 요즘에 유행하는 단어인데 일타강사 느낌? 그런 느낌이
0: 네,
1: 있네요.
0: 그래서 여류 명창들로서는 굉장히 써먹기 좋은 소리, 딱 규격화된
1: 그렇죠.
0: 소리들을 맞춰주는 이런 교수법을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성악 연구회에서 소리를 배웠다, 또 어디서 소리를 배웠다 할때 거의 정경열 명창의 영향이 커요.
1: 아, 근데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신식 소리에 그 어디서 영향을 받아서 이 소리가 튀어나왔을까? 약간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선생님.
0: 하여튼 그 정경열 명창의 또 본인이 공부할 때그 했던 그 어려움을 인터뷰를 하면서
1: 아,
0: 토로해 놓은 게 있거든요.
1: 네.
0: 요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민왕 씨가 한번
1: 네.
0: 멋있게 한번 읽어주세요.
1: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노래 공부라는 것이 우스운 일인 듯 하지만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자면은 실로 피땀이 나는 일로 죽을 힘을 다하여 죽는 날까지 공부를 계속해도 만족치를 못합니다. 예전에는 노래

0: 하는 사람이면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깊은 산속 절에 들어가 100일 공부를 하였는데 목소리를 한참 뽑고 나면 배가 뚱뚱히 부어오르고 얼굴과 손발이 부으며 목에서 피를 턱턱 배웠습니다. 이렇게 전신이 붓고 목이 말라붙을 때에는 참으로 꼭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고 그대로 목소리를 내뽑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만 포기해서 나자빠지면 목이 꽉 잠겨 그 후부터는 노래를 도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100일 동안 목을 가다듬으면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하게 되어 무슨 중병을 앓고 난 사람같이 됩니다. 1937년 5월 5일 매일신보에 있는 글이에요.
1: 예, 인터뷰 내용이에요.
0: 야, 이 독공의 그 처참한 예. 모습이죠, 사실. 예.
1: 그러니까 정정일 명창은 거의 평생을 이렇게 보내셨다는 얘기잖아요.
0: 이 정도의 치열함이면 예. 정정일 명창에게는 그야말로 이 노래 공부라는 것이 어떤 종교와도 같은 것이지 않았을까.
1: 신앙이죠. 예, 예. 예. 본인의 인생의 전부죠. 그래서 정정일 명창의 소리를 딱 들어보면 듣는 순간 아, 이거 공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그 공력에 대한 그 느낌 있잖아요.
0: 예.
1: 그것만 가지고도 뭐 달리 뭐 얘기를 할 게 없죠. 그래서 특히 현대판 소리를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송만갑이나 이동백 명창보다도 정경렬의 소리가 훨씬 더 맛있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력이 있고
0: 네네네.
1: 그다음에 이제 소리를 아주 맛있게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치밀하게 하고 그래서 정경렬 명창을 더 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각자의 취향 그렇죠. 나름이기는 예. 하지만은 그만큼 정경열 명창이 뭐 목이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0: 네,
1: 문제죠.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 심곡사의 야외 극장을 만들어서 예. 정경열을 기념하는 그 극장을 만들어 놨는데 극장 이름이 떡목극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어요.
0: 아~
1: 그래서 저는 그 예. 이름에 대해서 별로 그저 마음에 안 들고.
0: 저도 좀 그런데 이거 방송 들으시면 한번 개명의 이름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1: 정정일 명창이 고음이 안 난다 뿐이에요.
0: 예.
1: 중하성은 정정일 명창을 덮을 명창이 없습니다. 떡목이라는 게 물론 이제 뭐 꼭 나쁜 의미만으로 그 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0: 예.
1: 그러나 대명창에 대한 예의로서는
0: 그렇죠.
1: 아닌 것 같아요.
0: 예, 예, 예. 노래를 들어볼 텐데 이게 앞에서 선생님 설명해 주시고 나니까 더욱더 예, 귀를 열고 예, 예.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정정열 명창의 소리로 군사점고 옹돌쇠 대목 보내드립니다.
2: 군양지기 옹돌쇠
3: 예 옹돌쇠란 놈이 들어온다 조승상기 술잔이라도 오려고 거짓말 공양을 금속월지 전대여 쌀 한 홍진도 배화 돌며 들어올지 조승상이 이로운 말삼 너희놈 군사매길 양식은 다 응다 두었느냐
2: 예
3: 그놈 다 두었습니다 조승상이 반기저 그 어떻게 연거했느냐 들어보시오 무지여 백만제병 일시험 우리 다 죽는디 양식인 들은 전어가소 아무리 생각해도 할 길이 없어 450소 실은 배 상선 다 쫓겨도 되죠 배허리에 질빵 걸어 짊어지고 육지로 도망을 얻지 오징을 담도 허지 재래가 보고 나는 합디다 조승샤이 파나야 얘는 참 기운 세구나 심꼬리나 쓰죠 그래 어쨌느냐 이러글 담도 허지 쟁비도 보고 달아나옵니다 아 그놈은 무엇이냐 그럴 테지 그럴 줄 알아시면 너라라 볼 세웠던 놀이 이런 배를 아니 볼 뻔하였구나 승상님이 말씀을 허니 말이지 조인을 선동 주었으면 그까지 것들이 다 무엇이오 게 어쨌느냐 누구놈을 담도 허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 우리가 아프고

0: 아파. 숨가빠 말 못 하겠어.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시면 조승생이 딱 바래야 나 먹던 술이 있다 이놈 먹어라.
1: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노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늘 한땀 들어갈 곳 없는 듯한 딱 그런 느낌.
2: 그래서 보통 정정렬 명창의 소리를 얘기하면서 네. 부침이 능했다. 아, 그 얘기를 하는데 정정렬 명창의 이 대목 들어보면 멀쩡하게 지나가는 대목이 없죠. 다 엇붙여놨죠.
1: 다른 명창들 선배 명창들이 들었으면 혼도 좀 나셨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좀 들 정도.
2: 붙일 때 안 붙인다고 안 붙일 때 붙이고 붙일 때 안 붙인다고 그렇게 흉을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장단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노는 이 그 기량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어렵죠.
1: 고수 여러 잡을 소리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정렬 명창을 모시고 상공부를 들어갔을 때 예. 제자들이 이제 선생도 아침에 일어나면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 그 하는 얘기가 어느 날은 춘향가 한바탕을 자진머리로 부르고 어느 날은 중머리로 부르고
1: 모든 대목을
2: 예. 예. 한바탕을 아직 그렇게 부르고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 오는데 그 참 믿거나 말거나 하는 대목 같은데 사실일 것 같아요.
1: 그렇죠.
2: 예. 이런 대목을 장단을 가지고 이렇게 예. 기교를 부리는 것을 보면 그 말이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1: 노랫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군량지기 옹돌쇠 이렇게 부르는 대목은 김창룡 명창이에요.
2: 예, 이제 정정렬 명창이 도창을 했지만 이 대목은 정정렬 명창이 등장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김창룡 명창이 했는데 군량지기라는 게 군량을 지키는 군량 요즘 말하면 취사 담당 네. 군량 담당하는 병사예요. 네. 옹돌쇠라는 병사예요.
1: 네. 옹돌쇠란 놈이 들어온다. 조승상께 술잔이나 도르려고 거짓말 국량을 내서 올제.
2: 예, 네. 그 도른다는 말은 속인다는 말이죠. 남을 그럴듯하게 돌린다.
1: 네.
2: 사투리로서도 많이 쓰는 말이죠. 남을 그 요즘 말로는 사기치는 거죠.
1: 예.
2: 도르려고
1: 예.
2: 거짓말 궁량이라는 말은 생각을 궁량이라고 그래요. 옛날 말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궁량이라는 예. 말 거짓말을 거짓말 꾀를 냈다 이 말이에요.
1: 예. 전대에 쌀 한 옵 진 거 회회 돌리며 들어올제. 이게 상상하니까 되게 웃기네요.
2: 전대라는 것이 허리띠 같은 거예요. 예. 근데 허리띠가 자루처럼 생긴 긴 예. 좁고 긴 자루로 된 거예요. 그 안에 뭘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1: 예.
2: 식량을 쌀을 집어넣고 허리에다 이렇게 엽전이라든지 기타 예전에 소지품을 넣어가지고 허리에 감고 다니는 거거든요.
1: 예.
2: 그 군인들이 전투 식량 넣어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 예.
2: 근데 조금밖에 안 남았죠. 그렇게 한 주먹 남은 것을 넣어가지고 뱅뱅 돌린다 이거죠.
1: 저 옛날에 책가방 이렇게 도시락 가방 이렇게 돌리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2: 그러네요.
1: 조승상이 이런 말씀. 너 이놈 군사 먹일 양식은 다 어디다 두었느냐. 예, 요 너무 다 두었습니다. 조승상이 반기 여겨. 그 어떻게 영거해였느냐.
2: 예, 영거라는 말은 그 수레에다 싣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실어 왔느냐 그 말이에요.
1: 예.
2: 운반했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조 군대는 패잔병이 됐잖아요.
1: 그렇죠.
2: 예.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다 떨어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 예.
2: 그 식량을 담당하는 병사가 오니까 식량 어디다 뒀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요놈에다 두었대요.
1: 예.

0: 썩 실은 배 상선 닷줄 끌러내요.
1: 예, 상선이라는 게 이제 그 쌀을 운반하는 그런 운반선이잖아요. 네. 예.
0: 먹일 양식은 다 어디다 두었느냐? 예, 요 너무 다 두었습니다. 조승상이 반기 여겨 그 어떻게 영거해였느냐?
1: 예, 영거라는
0: 아
1: 이거 뭐 천하 장사로 예.
0: 오림을 당도하니 자룡이가 보고 달아납디다.
1: 예, 오림산 중에 그 조 예.
0: 배허리에 질빵 걸어 짊어지고 육지로 도망을 얼제
1: 배를 끈을 묶어가지고 덩어리에다 짊어졌다 그 말이에요.
0: 아
1: 이건 뭐 천하 장사로 예.
0: 오림을 당도하니 자룡이가 보고 달아납디다.
1: 예, 오림산 중에 그 조자룡 나타나는 예. 곳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자룡이가 보고 달아나는데 왜냐하면 배를 등에다 짊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장사예요. 예. 그러니까 자룡이도 놀래서 달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0: 조승상이 반하야 예, 너 참 기운 세구나. 힘 고리나 쓰죠. 그래 어쨌느냐. 이릉을 당도하니 쟁비도 보고 달아나옵니다.
1: 이릉이라는 곳이 지명이죠.
0: 예. 예,
1: 거기서 장비를 만났는데 장비도 보고 도망가더라 예. 그 얘기예요.
0: 아, 그놈은 무엇이냐. 그럴 테지. 그럴 줄을 알았으면 너를 앞을 세웠던들 이런 패를 아니 볼 뻔하였구나. 예, 이 말이 재밌습니다. 승상님이 말씀을 하니 말이지 소인을 선봉 주었으면 그까지 것들이 다 무엇이오?
1: 선봉이라는 게 이제 매, 저 선두라 이 말이죠.
0: 네, 제일 앞에 선장.
1: 맨 앞에서 네. 공격을 하는 그런 네. 선봉 대장이란 말이죠.
0: 네가 있으면 다 그 장수들을 물리쳤을 텐데 이 말이죠. 그게 어쨌느냐? 요 너머를 당도하니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하겠어.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어시면 조승상이 딱 반해야 나 먹든 술 있다 이놈 먹어라. 주실 테면 한꺼번 서너 잔 주시오. 그래라. 부서주니 먹고. 여기가 이제 원래 그 옹돌수의 목적인 거죠.
1: 예. 예.
0: 어쨌느냐. 요 너머를 당도하니 치여다 보니 만악 천봉 내려 굽어 보니 백사지라. 칭암 절벽한 뒤 휘리하고 돌아서다 어깨 와싹 닷줄 뚝 끊어져서 깜짝 놀래 깨달으니 저 건너 따뜻한 양지 끝에 누웠더니 잠이 솔곳이 들었던지 그 꿈을 그렇게 깨었습니다. 꿈 얘기를 한 거죠.
1: 저조가
0: 술만 완... 뺏겼네요. 네.
1: 완전히 당했죠.
0: 아 근데 이 대목은 너무 재밌는데 왜 요즘은? 아,
1: 글쎄 정경열째 적벽가가 전승이 안 되니까 아마 정경열 명창이 이 대목을 아주 재담 소리로 재미나게 짜서 불렀고
0: 네.
1: 또 부침이 상당히 재미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정경열 명창이 이렇게 예, 소리하고 도섭을 막 이렇게 섞어가면 하잖아요.
0: 예.
1: 소리하다가 말로 하다 소리하다 말로 하다 이렇게 섞어가는데 이게 극적 짜임이 아주 좋아요.
0: 그리고 막 이 이럴 적에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었으면 할 때 그 성음 변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연극적인 변화인데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1: 그리고 정경열 명창 같은 경우에 특히 그 창극 무대에서 신봉사 역할을 하면 꼭 그 봉사의
0: 예, 예,
1: 그
0: 예.
1: 모습을 그대로 했다. 그건 김소희 명창이 그렇게 증언을 했던 부분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너무 연기를 잘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 소리로만 들어도 실감이 나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게 뭐 다른 지금 현행 다른 바디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재밌게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노랫말을 한번 들어봤으니까 더욱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정정열 명창의 소리로 군사점고 옹돌쇠 나오는 대목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군양지지 옹돌쇠
3: 예 옹돌쇠란 놈이 들어온다. 조승상기 술잔이나 도로려고 거짓말 공양을 군소골째 전대여 쌀 한 호흡진도 배화 돌며 들어올지 조승사이 새로운 말삼 너희놈 군사 먹일 양식은 다 어디다 두었느냐 예 그놈은 다 두었습니다 조승사이 반기여 그 어떻게 연거했느냐 들어보시오 무지여 백만대병 일시암 우리 다 죽는디 양식인들은 저 나가서

0: 우리 생각하여도 할 길이 없어 450소 실은 배상선 다 쫓겨도 되죠 배허리에 질방거로 짊어지고 육지로 도망을 얼지 오징을 담도 허니 재래가 보고 달아납니다 조승이샤이 파나야 얘는 참 기운 세구나 짐꼬리나 시죠 그래 어쨌느냐 이러글 남도 오거니 쟁비도 보고 달아나옵니다 아 그놈은 무엇이냐 그럴테지 그럴 줄 알았으면 너를 앞을 세웠던 놀이 이런 패를 안 입을 뻔하였구나 승상님이 말씀을 하니 말이지 조인을 선동 주었으면 그까지 것들이 다 무엇이오 그 어쨌느냐 누구놈을 담도 어디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허리도 어디가 아프고 어깨도 아파 숨가빠 말 못 하겠어 이럴 적은 누가 술이나 서너 잔 주었으면 조승생이 딱 바래야 나 먹던 술 있다 이놈 먹어라 주실 때면 한꺼번에 서너 잔 주시오 그래라 부서주니 먹고 어쨌느냐 누구놈을 담도 하니 지어다보니 마랑 천문들이여 호보보니 백산이라 제납 절벽 건질 휴대하고 돌아서다 어깨 왔삽 다 쫄뚜 떨어져서 깜짝 놀라 깨달으니 서건났다다던 양식 끝이 누웠더니 산이 솔곳이 들었던지 그 꿈을 그렇게 꾸었습니다.
1: 정정열의 소리로 군사점고 옹돌쇠에 나오는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앞서서 저희가 선곡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린 통영 5광대 중에서 제1과장 문둥탈 보내드릴 텐데요. 고등학교 때 통영 5광대를 배웠었습니다. 저희가 전수 지정학교였었어가지고 통영 5광대 보면 그 나오는 사설들이 다 대단히 체계적이고 와전된 것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총 5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2과장의 그 말뚝이 탈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모습을 한 탈 중에서는 가장 크기가 큰 예, 말뚝이 탈을 썼었고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를 키가 크다는 이유로 정말 하기 싫었었는데 사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둥탈 음악들을 보면 요즘에는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음악이 갱갱갱갱갱지갱갱갱 이렇게 굿거리로 연주를 하는데 사실 위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덧백이라고 하는 장단 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 아마 이 음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대사로 한탄하는 부분이 예전에는 진양으로 된 진양 장단으로 된 노래였다는 거, 그것도 한 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아 예전에는 이렇게 멋쟁이들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저희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저렇게 멋을 부리려면 집안일은 얼마나 소홀히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통영오광대 제1과장 문둥탈. 이 대사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문둥이로 태어난 것이 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은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의 노래를 합니다. 장재봉 외에 여러분의 이 소리와 연주로 통영오광대 제1과장 문둥탈 과장 보내드립니다.

장재봉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통영 5강대 제1과장 문둥탈 대목을 듣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하지.
1: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

0: 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se mun bake se chaya nam mun bak nam deranga nam ur tudro kajanda urung gosul turaga ko machu sanjo jipung gosi china jing gosul turaga올라가면 올고사리 내려가면 늙고사리 줌줌이 끊어놓고 뜯기도 안 되는 뚜가리나물 에어복여복 푹 피지 야구다리 줌줌이 뜯어놓고 잘룩잘룩 잔구나무 쪽박나물 뿔딱고야다까제나물 줌줌이 뜯어놓고 히뜩뜩 희치나물 흔들흔들 개치나물 줌줌이 뜯어놓고 보기 좋다 은어리 분재나물 허우대 좋다 은어리나물 줌줌이 뜯어놓고 푹 피기야 참깨나물 맛좋다 곤들서리 줌줌이 뜯어놓고 줄난다 줄바나물 줌줌이 뜯어놓고 삐쩍다 참나물 그래 좋다야 그늘이 분재 줌줌이 뜯어놓고 야 허리 굽다 광대서리 줌줌이 뜯어놓고 시북보에 귀로 맞춰야 한바쁘제 뜯었구나 뜯어놓고 남들은 하는 말이 정심차임이 되었구나 정심이나 묶어보자 남들은 밥은 스쳐자 먹고 스쳐자 밥은 남들이 먹는다 스쳐자 반찬은 3년 묵은 뜨득인데 남들은 반찬은 3년 묵은 된장 꼬락내 나는 된장에다가 그르그를 제염참이 묻고 나니 사방을 살펴보니기네 인제 기도 적적하다 적하니야 처마 버저 잘 친다 저고리 버

0: 흘대버져 팽팽 치고 우리 그정 놀고 난 얘기네 새처자 하는 말이 우리가 이크다가 해이나 동동 설마 어찌하고 남들은 하는 말이 걱정 마라 내 주문에 휘처 생각 다 들었다 그럭저럭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배가 불러오니 스쳐자 하는 말이 어디로 갔고 남들은 아 만첩산 등 깊은 곳에 절간으로 들어가자 절간에 들어가여 신임한테 여쭈니 안 된다 우리 절에는 그런 길이 없다 네 신임요 그 말 마고 거짓하지 마소 이 얘기를 나여 길리하죠 신임 행자로 줄 것이니
1: 최순금 어르신의 소리로 경상도 청도의 나물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나물 노래 들으니까 배가 고프네요. 예.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오랜만에 젊은 연주자의 연주로 가야금 산조 준비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공부하면서 참 많이 듣는 음반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젊은 산조라는 제목의 음반이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연주자 몇면이 지금은 이제 다 그 중견 명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젊은 시절에 상대적으로 젊은 시절의 모습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출중했던 그 기량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 어떤 영감을 주고 또 어떤 면에서 활동의 지침서 이런 것들까지 되기도 했던 참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음반 바로 젊은 산조 시리즈였었는데요. 그 젊은 산조 음반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음반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시 젊은 산조 1집이라는 제목의 음반인데요. 이 앨범의 디렉터를 맡은 이재하 씨, 검은고 연주자시죠. 이재하 씨는 20여 년 전 젊은 산조를 들으며 꿈을 키웠던 우리가 이제 다시 젊은 산조를 통해 나의 지금을 대면한다. 이 작업이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계기이자 미래를 향한 자랑스러운 발자취가 되기를 바란다고 제작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연주자들의 연주 중에서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 임도경 씨의 가야금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KBS 국악 대경연에 아마 출전해서 그 연주를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연주를 너무 잘해서 와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감탄해서 주위의 가야금 연주자들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 그런 연주자입니다. 임도경 연주자의 곡 설명에 임도경 연주자는 그 자신의 음악적인 한계치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이 산조의 본질은 과거의 기록 속에 머무는 명인들과 끊임없이 대화해서 그들이 완성하고자 했던 음악적 세계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산조를 타면서 혹은 녹음을 준비하면서 꽤 많은 시간을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니까

숙면 명인과 가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물이 이 음악이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짧은 산조 버전이고요. 한 15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임도경의 가야금, 김태형의 전구장단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가야금의 어떤 음정의 치밀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너무 좋고 이 꺾는 소리를 낼 때 참 긴장감 유지를 잘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너무 유명한 연주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금연휴 가야금 산조 들었습니다. 임도경의 가야금, 김태형의 장구 장단이었습니다. 남도 작가 보렴을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김수연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남도 작가 보렴 보시 연불에 준 말인데요. 보렴 보내드렸습니다. 김수연 외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33분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소리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음악에서는 말하는 것조차 노래로 들렸다는 김옥신 명창의 정선아리랑 만나보겠습니다. 김옥신 명창은 1925년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제강점기 때의 경기소리 대가였던 주수봉을 사사했으며 학유일에게 시조, 가사, 가곡을 배웠다고 합니다. 1958년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뒤 방송에 자주 출연을 하고 음반 작업도 많이 해서 100여 장의 음반을 녹음했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김옥신 명창의 목소리를 경기 소리를 위해 하늘이 내린 소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맑고 기름기가 흐르듯 윤기가 넘치며 가사를 음미하게 하는 호소력 또한 일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김옥신 명창의 대표적인 소리, 김옥신 명창을 대표하는 소리 하면 이 오늘 보내드릴 정선아리랑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경기 명창들이 부르는 정선아리랑은 토속 민요와 구분하기 위해 서울제 정선아리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진용선 정선아리랑 연구소장의 말에 따르면 김옥심의 정선아리랑은 한국전쟁 때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김옥신 명창이 위문 공연을 갔는데요. 이때 정선아리랑을 불러서 인기를 끌었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구성진 가락을 선보여서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신경림 시인은 김옥심의 정선아리랑을 듣고 노래이기 이전에 내 정서의 깊은 셈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 노래입니다. 김옥심의 정선아리랑 함께 들어보시죠.

0: 강원도 정선아리랑 함께 들었습니다. 김옥심의 노래였고요. 단소가 있어서 상당히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주네요. 이창배 명창이 단소 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렬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028님께서 이 정선아리랑은 10여 년 전 제가 한국음악에 빠지게 만든 첫 번째 녹음 중 하나입니다. 정말 특별하죠. 라디오에서 이 곡을 듣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나 홍천집 나온 남자님께서 아버지가 좋아하셔서 매일 듣던 정선아리랑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네요. 추억을 회상 그리고 그 옛날 카세트 테이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카세트 라디오를 다시 하나 사야겠네요. 다시 듣게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랬던 추억을 이렇게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거 이게 또 노래의 힘이지 않나 그리고 노래가 좋은 이유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는 밖에 날씨까지 좀 흐려서 저녁을 향해 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정선아리랑 듣기에 너무 적합한 습도와 온도와 시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해 봅니다. 흥보가 중에서 비단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1: 용간 분상 300초 반듯 도다 일왕단 아양노군소대의 척승함이 월환단 서왕모요지의 어느 진상호두원 전도못 천하고저 산천 주목을 그려대는 지도못 척서지만 근곤 헌디 장부기상 송백단 등태산 소천하의 공부자의 대단 남양 초당의 경조군

전하 영궁에 와용다. 사해가 분분 요란헌이 되고 함성 영초단.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가세긴 완자몬. 초당전 화계상의 모루타래 포도몬. 화란춘성마그라방 장풍접 폭분의 화초다. 꽃솜 불첫까지의 골그릇넌 줄못. 동영칠 자개반의 안성욕이 대전못. 강군도 오

줘. 두 손 길듬뻑 잡고 가지 말라 돌이 벌써 인본 초단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가세계 완자몬 초당전 화계상의 모루타오 무섭다 호피란 쓰기 좋은 장태몬 인정기는 은조사요 북위타한남 복수단 걸식화계급 궁초단 행실부조급 끝초단이요 절개 있는 못유기 대전몬 강군노오인 격양가 배부르다고 한포단 토개 아줌마 호걸 더러운 향화 존풍의 창원용 알뜰 사랑 청두님이 나를 버리고 가겨줘 두 손길 떡봉 잡고 가지 말라 돌이 벌써 보내고 홀로 앉아 독수공방 상상단 추월정막 공단이요 신산군 꼭 송짐 가능호 무섭다 호피란 쓰기 좋은 장태몬 인정기는 은조사요 북위타한남 복수단 걸식화계급 궁초단 행실부조급 끝 초단이요 절개 있는 모초단 서부렁 섭적 세발랑 능두방주 청사홍사 동견이며 백낭능 홍낭능 월라사주 당포 융포 세양포 수주 통어주 성천분주 경상 또 황저포 매매 흥정의 갑사로다 해주 원주 공주 옥구 자주 길주 명천 세마포 강진나주 극상 세무기며 해남 포토리마 장성무시 건산지 한산세무시 생수산팔갑직무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꾸영따구노구나 흥부 마누라 송아세 한 필을 얼른 들고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참 좋기도 하다 흥보 듣더니 여보 마누라 마누라가 나 만난 지 후로 한 번도 잘 입어보지도 못하고 평생 의복담의 한이 되었으니 이제는 무슨 비단이든지 마누라 마음대로 한번 해입어보시오 마누라는 무슨 비단이 우쪽으로 감이 제일 좋습디요 나는 죽어도 또란 송아색 사무장 쪽으리가 제일 좋습니다. 좋은 마누라라 어쩔 수 없다. 그럼 송아색이 좋다 하니 송아색으로 한번 해 입어보. 흥보 마누라가 제린다. 흥보 마누라가 제디노니 의복을 치여 입고 제기자면 며칠이 될 줄을 모르겠으니 그래서 말로만 제딘다 나는 송아색으로 제딘다면 송아색 댕기에 송아색 저구리 송아색 조마에 송아색 단옷 송아색 바지에 송아색 고쟁이 송아색 속속고 송아색 허리띠 송아색 주머니 송아색 부전 송아색 벗어내 송아색 당해 송아색으로 수가를 들면 내 맵시가 어떠소 흥보 듣더니 그렇게 차려놓으면 그 참 볼만하겠소. 버드나무 속에 꾀꼬리 새끼 아니면 노란 매주밥 먹고 누워놓은 똥둥이 영락업 같소. 아이고 영감다 참. 그러면 당신은 뭘로 의복을 해보실라요? 나는 제비같이 한번 차려볼까? 아니 제비같이 차리다니요? 제비 은덕을 생각해서라도 제비같이 흑궁단으로 새까맣게 한번 체릴 터이니 내 맵시가 어떻겠는가 한번 들어보 흥보가 망근에서부터 버선까지 흑궁단으로 니리 해내는디 말만 들어도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흑궁단 망근 흑궁단 가근 흑궁단 저구리 흑궁단 바지 흑궁단 버선에 흑궁단 대님 흑궁단 행전에 흑궁단 도수 흑궁단 패자에 흑궁단 도로

0: 막 흑공단 도봉에 흑공단 당에 흑공단 부채별에 손에 들면 이래 맵시가 어떻겠소. 흥부 마누라가 듣더니 거참 그렇게 체대놓으면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소. 내 뿐이 어떻게 되겠소. 가마구 옷장 오첨지 아들 아니면 영락없이 천국 사람 뿐이겠소. 그 말밖에 할 말 없을게요.
1: 오정숙의 소리로 흥부가 중 비단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이 대목 들을 때마다 와 정말 오정숙 명창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비단을 흥부 아내가 비단을 들고 아이고 그거 참 좋기도 하다 이 난이리를 하는데 그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어머니랑 시장에 가면 이제 그 뭐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늘 이쁜 옷이 마음에 드시는 옷이 있었는데 아이 그게 참 예쁘다 라고 하는데 아 저건 분명히 가지지 못할 걸 알고 예쁘다라고 하는 거다 라는 그게 그대로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흥부 아내가 비단을 들고 아 그거 참 좋기도 하다 라고 하는 거기에 그동안의 어떤 그 서름과 막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는 것 같아요.

0: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요 국악의 날을 맞아 도심 속 국악당 곳곳에서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서울 남산 국악당과 서울 도남원 국악당이 함께하는 국악 위크가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그중 6월 6일 토요일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이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와 정가의 발성법

밭과 농음, 식임새, 안일이, 발림 등을 하나씩 분리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담아낸 공연인데요. 노래 신유진, 이혜진, 구민지가 함께하며 전통의 노래가 공간과 만나 변형되고 확장되는 흐름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우리 소리가 공간의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새로운 감각의 전통예술 무대,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과 함께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익숙한 음악들. 이번엔 국악 관현악의 울림으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네 번째 관현악 시리즈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우릉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옥년,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황하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만나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인데도 국악기로 들으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잖아요. 장면보다 먼저 음악이 기억나는 영화들이 있다면 이번 공연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영화와 국악관현악이 만나는 무대,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우릉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익숙한 사물놀이의 장단이 AI와 미디어아트를 만나 새로운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물놀이 타임블렌드 공연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미디어 아트와 AI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히 전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놀이 장단이 가진 본질과 에너지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무대엔 사물놀이 몰개의 대표이자 세안대학교 교수인 이영광 예술감독이 함께하는데요. 사물놀이 몰개는 1991년 창단 이후 35개국 50여 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오며 한국 사물놀이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온 단체입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수자인 문정수 작가가 더해져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인간의 삶과 리듬을 하나의 무대로 엮어냅니다. 공연에선 3박과 2박의 충돌과 조화 같은 사물놀이 특유의 리듬 위에 영상과 AI 기술 그리고 시적인 서사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자, 여기 사물놀이라고 하면 신명나는 장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대는 그 장단 안에 미래적인 감각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그리고 인간의 삶과 리듬을 하나의 무대로 엮어냅니다. 공연에선 3박과 2박의 충돌과 조화 같은 사물놀이 특유의 리듬 위에 영상과 AI 기술 그리고 시적인 서사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자, 이게 사물놀이라고 하면 신명나는 장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대는 그 장단 안에 미래적인 감각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객관적이라는 말, 한자로 손님을 뜻하는 객자와 볼 관자가 쓰였으니 말 그대로 손님의 눈, 즉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한다는 의미죠. 나랑 친하니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나를 주인공으로 두고 바라본 주관적 판단이고요. 객관적이 되려면 나와의 관계를 배제한 채 제3자의 시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건데요. 하지만 그런 객관적 평가의 오류는 또 주인이 아닌 객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드러난 어떤 단면만을 보고 통찰 없이 판단하기 쉽다는 게 아닐까요? 우리 집에 잠시 손님으로 다녀간 사람이 우리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긴 어려우니까요. 물론 주관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선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요. 때로는 통찰 없는 객관에 끌려다니지 않을 만큼 확고한 주관도 꼭 필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입니다.

잔향의 연주와 노래로 바람의 언덕 들으면서 5월 27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객관과 주관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보통 객관적인 시각, 객관적인 평가라고 하면 감정이나 친밀도를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 공정한 평가라는 어감으로 받아들여지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객관적으로라는 말을 앞에 붙이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요. 이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라고 강조하고 싶을 때 객관적으로 말해서라고 말을 꺼내곤 하죠. 그리고 상대의 의견이 다수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 그건 너의 주관적인 생각 아니야? 라고 되묻기도 하는데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은연 중에 주관적인 건 나쁘고 객관적인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과연 내가 하는 말과 생각이 철저히 나를 떠나 객관적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인데 나의 주관적 관점을 담기는 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요? 요즘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을 제3자처럼 한 발 떨어져 관찰하고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자기 객관화라는 말도 참 많이 쓰이는데요. 주관과 객관 사이, 이 둘 중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인 거겠죠. 여러분은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나의 모습에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걸 안다면 이미 자기 객관화가 잘된 사람인 거겠죠?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남들은 내가 차가운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나는 따뜻한 사람이라던가 남들은 내가 철두철미한 사람인 줄 아는데 사실 나는 빈틈투성이라던가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나만 아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

통해서 사연치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손님이든 주인이든 모두 함께하는 맛있는 라디오예요. 해주셨네요. 만라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시죠. 네. 아, 손님이 더 좋은 건가요? 아, 귀하니까요. 어느 것은 네, 좋은 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49님께서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객관적인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해주셨네요. 아,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 정말 단점이 안 보이니까요. 이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해바라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보미님, 우리 보미님 식사는 하셨어요? 오늘도 솜사탕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달걀찜처럼 포근한 목소리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솜사탕과 달걀찜. 달걀찜 오늘 저녁 메뉴로 할까 봐요. 아직 저녁 식사는 네, 식사 전인데요. 끝나고 달걀찜 같이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들들강님께서요. 세상을 보는 마음은 객관적보다는 주관적으로 많이 봅니다. 물론 세상과 주변은 객관적으로 보고 느껴야겠죠. 주관적도 객관적도 모두 멋지고 아름다운 만나와 우리들의 멋쟁이 봄디님입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저를 이렇게 멋쟁이로 칭해주시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해요.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흐리더니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네요. 오프닝을 잘 못 들었어요. 아, 주관적 객관적이군요. 비 오는 수요일 따스한 만나와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입니다. 아, 저는 뭐 제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친구들 혹은 뭐 이렇게 저를 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눈빛이 매섭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못 느끼시겠죠? 그리고 이 맛있는 라디오 저희 홈페이지에 그 대문 화면이요. 제가 너무나 따뜻하게 나와 있어서. 네, 그런데 이렇게 웃고 있잖아요. 웃지 않으면 좀 눈빛이 매섭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어떤 모습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단해의 노래로 길치.

오단의 노래로 길치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숙행복 한우 떡갈비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승승장구님께서요. 오다네 씨 노래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노래 정말로 잘하는 소리꾼이에요. 제가 2월 말에 적벽이란 작품에서 이 다네 씨하고 같이 네, 창작산실 공연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네 씨랑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같이 공연도 올리고 했는데요. 아, 정말 소리를... 잘하시더라고요. 네,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표현력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멋졌습니다. 앞으로 기회 되시면 오다네 씨 노래 많이 많이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3033님께서요. 전 직장에선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상사한테 깨지고 해서 제 뒤에 일하고 있는 애들이 1년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직장인 구내식당은 상사들도 또 동료 이모님들도 친절하시기 때문에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직은 실습 이틀 차라 적응 중이지만요.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좋은 직장, 이렇게 새 직장, 네, 찾으셔서 너무나 제가 다 마음이 기쁩니다. 우리 3033님 즐겁게 일하시면 좋겠어요. 자, 5558님께서요. 남들은 저를 철두철미하고 꼼꼼한 성격에 실수 없는 사람이라 하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전

는 허술하고 실수도 자주 하고 덜렁대는 성격이에요. 한번 사귄 친구는 영원합니다. 맛있는 라디오, 언제나 따뜻한 방송, 목소리가 다정다감한 김보미님 응원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우리 5558님께 만나는 이제 영원한 친구가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0511님께서요. 남들이 아는 나는 활발한 성격인데 내가 아는 나는 조용한 새침한 여자랍니다. 해주셨어요. 아, 이거 정말 그러네요. 사실 제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를 굉장히 좀 활발하고, 네, 좀 요즘에 이제 외향적, 내향적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외향적인 사람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좀 파격적인 무대에서 연주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저는 정말로 집순이에요. 내향적인. 아주 조용한 음악을 늘 즐겨 듣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아마 무대에서 또 그런 파워풀한 모습으로 해소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지금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모습 내 네, 있을 수 있죠. 2630님께서요. 매일 잔잔한 우리 선율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애청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참 씩씩하고 똑부러지는 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마음도 약하고 상처도 잘 받는 여린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늘 빈틈없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센 척하지만 혼자가 되면 팽팽했던 긴장이 풀리며 참 쓸쓸해지곤 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무거운 껍질을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강해지느라 참 애썼다고 제 마음을 다독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2630님, 그동안 이렇게 단단하게 보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 참 애쓰셨네요. 오늘 마음 좀 풀어놓으시고요. 음악 들으시면서 그렇게 좀 다독여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1319님께서, 우와! 오늘은 1790님, 우리 선생님께서 울릉도 독도로 학생들 인솔해서 여행 떠나셨기 때문에 1319님께서 꽃편지 주셨네요. 아. 그리움의 달 5월, 어머니 떠나신 지 30년이 다 되었는데 지금도 집들엔 엄니께서 심어놓으신 작약이 피어나고 딸기가 익어가네요. 엄니 기일에 때 맞춰. 지는 주관적인디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맞다 생각하면 신경 안 써요. 자기 만족이면 되니까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이런 마음가짐도 때론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척척 일을 해내면서 살아가죠. 보내주신 빨간 작약. 정말로 예쁩니다. 아, 이 사진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예쁘네요. 우리 어머니께서 아름다운 선물 우리 1319님께 남겨주고 가셨네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보미자 씨 소환해 볼게요. 송소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아리라리.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포화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김치찌개 좋아하시나요? 한국 사람 중에 김치찌개 싫어하는 사람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사실 집에 맛있는 김치만 있으면 누구나 만만하게 끓일 수 있는 찌개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그 맛있는 김치가 없을 때입니다. 아니, 무슨 이유에선지 김치가 좀 맛없게 담가지는 때도 있고요. 또 맛있었던 김치도 보관을 잘못하면 맛이 이상하게 변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맛없다고 김치를 버릴 수도 없고 맛이 없으니 그냥 먹기보단 찌개로 끓일 때 맛을 살릴 기술을 발휘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맛없는 김치도 살리는 김치찌개 비법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맛없는 김치로도 찌개 맛을 확 살릴 수 있는 여러분만의 비법이 담긴 레시피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전병훈의 노래로 김치 타령.

전병훈의 노래로 김치 타령 듣고 왔습니다. 자,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포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맛없는 김치도 살리는 김치찌개 레시피를 여러분께 부탁드렸는데요. 자, 역시나 김치찌개라서 많이들 보내주고 계십니다. 1967님께서요. 맛없는 김치, 김치찌개 한 수 배워보고 싶네요. 해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4128님께서요. 김치찌개 전문점에서 들었는데요. 일단 식초를 몇 방울 추가하면 맛이 확 살아난다고 하네요. 집에서도 직접 해보니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주셨어요. 아, 이거 이따가 보미자 레시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말씀 주셔서 그래요. 이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요. 감칠맛이 확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요. 0511님께서요. 김치 대신 무조림한 것 가지고 고춧가루, 청양고추 넣고 맨 마지막에 쑥갓 넣으면 맛있어요.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3033님께서는요. 저는 참치 김치찌개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먼저 김치를 들기름에 볶아서 다진 마늘 넣고 다진 파 넣고 썰다가 멸치 육수 넣고 두부 썰은 거, 청양고추 썬 거, 참치 기름 뺀 거 넣고 나서 국간장으로 간하고 기호에 따라서 당면 넣으면 끝내줍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 앞에까지 똑같은 김치 레시피네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요. 당면 너무 맛있죠. 2242님께서요. 어머나, 영어 비밀입니다. 어쨌든 김치를 헹궈서 체에 받쳐서 멸치 육수 국물 내고요. 식초 액젓, 돼지 잡아서 폴폴 끓입니다.

0: 면 맞나요? 해주셨네요. 아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630님께서요. 저희 집은 평소에 김치찌개를 참 자주 해 먹는데요. 가끔 주변에서 김치를 선물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받은 김치는 이상하게 니 맛, 내 맛도 없고 참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소중한 김치를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머리를 굴리다가 집에 있던 사골 육수를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맹물 대신 사골 육수 한 팩에 물을 살짝만 보태고 김치를 푹 끓였더니 다른 양념 다 필요 없고 깊고 진한 맛이 우러나는 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맛없는 김치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힌 찌개로 재탄생했습니다. 해주셨는데 혹시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거 아니시죠? 이게 제 비법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판 사골 육수 한 봉지만 넣으면요. 정말 맛있어집니다, 여러분. 아유, 다른 조미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자, 5558님께서요. 김치찌개는 우리 가족이 너무 좋아합니다. 우선 돼지고기를 듬성듬성 썰어서 냉장고에서 잘안 먹는 김치를 꺼내어 같이 김칫국물 첨가해서 차박차박 끓이다가 물을 넣고 다시 끓이다 갖은 양념 넣고 찌개를 만들어 보세요. 행복한 밥상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국인의 음식이에요. 해주셨네요. 그래요. 뭐 돼지고기 들어가면 이 돼지 기름이 또 나오면 고소하고 맛이 있죠. 자, 계속해서 맛없는 김치도 살리는 김치찌개 비법, 여러분의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김치찌개도 앞에 조금 나오긴 하지만요.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남상일과 김혜람의 소리로 판소리 동요, 엄마 아빠는 옛날에 중 일부 함께하지요.
1: 컴퓨터 게임 하고 있어요.
2: 컴퓨터 게임?
1: 네.

0: 재밌는데요?
1: 그래? 그런 게임들도 재밌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놀기도 해야지.
0: 네?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하고 놀아요? 엄마랑 아빠는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하고 놀았는데요?
1: 사실은 우리도 어렸을 적에 엄마가 주신 용돈으로 전자오락실에 가서 게임도 하고 놀았단다. 하지만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여기에서 뛰어노는 게 더 재밌었지. 말뚝박기, 땅치치기, 술래잡기, 구슬치기, 땅째 날리기, 닭싸움 놀이,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이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놀이는 뭐니 뭐니 해도 여자애들 고무줄놀이 할 때 살금살금 다가가서 고무줄 끊고 도망가기.
0: 우와, 정말 재밌었겠어요. 그런데 고무줄 끊고 도망가는 거는 꼭 놀부가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대장군방 골목고 삼살방에 이사고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 가는 과객 양파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똥눈은 넘 주저앉히고 물병에다 오줌 싸고.
1: 그러고 보니 내가 꼭 놀부 심술 부리는 듯 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여름방학 때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가서 원두막에 떡하니 앉아 이리 누리번 저리 누리번 어느 참외가 달고 말까 어느 소박이 맛있겠나 한밤중에 살금살금 너는요 도둑고양이 야옹 둥둥둥둥둥 거기 어떤 녀석들이여? 거름한 날 살려다 36개 줄행랑이다.
0: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애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 가는 과객 양파 채울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똥눈은 넘 주저앉히고 물병에다 오줌 싸고

0: 그러고 보니 내가 꼭 놀부 심술 부리는 듯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여름 방학 때는 시골 할머니 집에 놀러 가서 원두막에 떡하니 앉아 이리 누리번 저리 누리번 어느 참외가 달고 말까? 어느 수박이 맛있겠나? 한밤중에 살금살금 너는야 도둑고양이 야옹 둥둥둥둥 삐지지 거기 어떤 녀석들이여 에? 그러만 날 살려라 36개 줄행랑이다 시원한 옛가에서 동무들과 몇 감고 도랑에서 가지 잡고 산으로 들로 뛰어놀다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할머니께 달려가네 텃밭에는 주렁주렁 고추랑 호이 된장에 푹 찌고 한 입에 꿀꺽 그게 바로 꿀맛이지
1: 정말 꿀맛이에요? 에이 된장찌개 청국장찌개 냄새 나서 싫어 싫어 싫어 고추장찌개 김치찌개 너무 매워 싫어 싫어 싫어 햄버거 피자 샌드위치 콜라 학교 앞 분식집에 떡볶이야 오뎅 달콤한 초콜릿 시원한 아이스크림 정말 정말 꿀맛나지요
0: 아니야 아니야 싱싱한 채소와 과일 엄마가 정성스레 만드신 음식들이 바로 꿀맛이고 보약이란다.
1: 아빤 거짓말쟁이. 시금치 먹으면 뽀빠이처럼 심쓰.

판소리 동요 엄마랑 아빠는 옛날의 중 일부 남상일과 김혜람의 소리로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맛없는 김치도 살리는 김치찌개 레시피를 주제로 여러분께서 실력 발휘해주고 계신데요. 저는요, 김치찌개 끓일 때 참치캔을 꼭 넣어요. 먼저 참치캔 기름에 김치를 다글다글 볶다가요, 김치가 흐물어질 때까지 푹 끓여줍니다. 김치찌개에 김치가 아삭아삭하면 그것만큼 또 이상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참치살은요, 김치가 푹 익을 대로 익은 후에 불 끄기 직전에 얹어주시는 거 다시죠. 살이 부서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의 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초 한 스푼이면요, 감칠맛 확 올려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삼승 할부지님께서요, 맛없는 김치라고 버릴 순 없지요. 돼지고기 삼겹살만 있어도 맛나는 김치찌개 돼요. 김치를 살짝 맑은 물에 헹궈서 통째로 냄비에 넣고 삼겹살 넣어서 끓이면 둘이 먹다 한 사람 없어져도 모르는 맛이랍니다. 해주셨고요. 1089님, 깍두기 고춧가루 삼겹살 푹 찢어 넣으면 최고의 맛입니다 해주셨고요. 3515님께서는요, 맛없는 김치 한번 씻어서 카레 넣고 찌개하면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승승장구님께서는요, 돼지고기에 제육 양념을 해서 무쳐서 김치와 같이 볶다가 육수 넣어서 끓이면 맛없는 김치도 살릴 수 있어요. 청양고추 넣으면 칼칼하죠. 김치가 많이 시면요, 황설탕 한 숟가락 넣으면 맛있죠. 오늘은 저도 비법을 좀 배워 해야겠어요 해주셨는데 좋은 비법 주고 가시네요. 9249님께서요, 국물 요리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 할 때는 참치액이 비법이죠. 김치찌개에도 역시 참치액 몇 큰술 넣으면 되겠어요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요, 맛없는 김치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두부, 돼지고기, 부추 섞어서 만두 만들면 돼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4311님께서요, 김치 없을 때 우거지 넣고 참치 넣고 찌개 청양고추 끓이면 청양고추 넣고 찌개 끓이면 짱입니다 해주셨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요,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민 캐스터가 오늘은 강원 삼척으로 갔다

0: 간단해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고춧가루 그리고 고향의 맛 조미료 마늘 넣어서 볶다가 두부 넣고 물 부어 끓여주고요. 마지막에 파와 청양고추 김치의 신맛이 약하면 식초로 맞춰주면 돼요 해주셨네요. 아, 이 식초 포인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네요. 또 저는 저만의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되게 우쭐했는데. 그렇군요. 5558님께서요. 묽은 김치를 넣고 닭하고 올려서 다시 한번 푹 찜해보세요. 담백하고 정말 맛있는 김치 닭볶음탕이 됩니다. 해주셨고요. 윤혜성님께서 김치를 푹 익게 하려면 식소다를 조금 넣어보세요. 김치 푹 익을 겁니다. 해주셨네요.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1319님과 2630님 두 분이 안예은의 곡 신청해 주셨거든요. 2630님이 신청하신 안예은의 상사와는요, 금요일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릴 테니까요. 그때 들으시고요. 1319님의 신청곡, 안예은의 홍연 띄워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iOS의 연주와 노래로 백만송이 장미 듣고 왔습니다. 1319님께서요. 김치찌개 별거 있나요? 양파 썰어 식용유에 볶다가 돼지고기 비계 많은 놈으로 넣어 같이 볶아요. 김치 썰어놓고 간은 설탕 조금, 참치액 조금.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 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김용택의 시, 이수진의 노래로 오늘은 참 좋다. 2242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내가 아는 나와 남들이 바라보는 나의 차이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드립니다.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쿵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242님께서요. 소인 키가 187인데요. 음식, 집안일 전혀 못할 듯 한다지만 실상은 프로 달인이죠. 어쨌든 이수진의 오늘은 참 좋다. 시간 되시면 들려주세요. 해주셨어요. 와, 187cm의 미남이시겠죠? 미녀는 아니시겠죠? 이 키에. 네, 우리 미남이신 둘둘사이님. 어유, 이렇게 음식도 잘하시고요. 멋지십니다. 신청하신 곡 잘 들어주셨죠? 자, 2738님께서요. 저는 참 따뜻한 마음과 나누기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이 깍쟁이 같이 생긴 바람에 다들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다고들 해서 속상해요. 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요. 왜 내 마음 몰라주니? 하는 마음 생기실 것 같습니다. 8093님께서요. 학부모 상담 기간 개포동으로 갑니다. 아빠로서 전공 선생님한테 뭘 물어봐야 할지 에휴 해주셨는데 어쩐지 자녀분이 저의 후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포동에 있는 학교에 우리 대학생이 아닌 학생이 전공을 가졌다면 저의 모교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되죠. 아이가 어떻게 음악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 더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음악하는 친구로 단정짓고 얘기를 해버리네요. 아무래도 전공을 상담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전공은 참 흥미가 를 가지고 즐겁게 네, 연습에 임해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9249님께서요. 저는 제가 저를 봤을 때 조용하고 때로는 과묵해 보인다고 생각이 드는데 친구는 저에게 말하는 즐거움으로 산다고 하고 남편은 말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겠다고 해요. 딸은 엄마는 TMI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요즘 더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를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너무 여리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은데 한 친구는 저를 외유내강형이라고 하고 다른 친구는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것 같지만 은근히 다 하고 남편은 기가 약한 건 아니라고 해요. 제가 친구에게 제가 할 말 다 하고 살았으면 인간관계 다 끊어졌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되죠. 아, 근데 우리 구이사구님께서는 본인은 이렇게 좀 조용한 것 같다고 하시지만 그래요. 남들이 보기에는 또 말씀을 곧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나 봅니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나를 다 드러내 보이지는 않는 건데 남들은 몰라주는 그런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겠네요. 자, 3445님께서는요. 나를 아는 사람은 통이 크고 남들한테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나는 소심한 여자랍니다. 해주셨어요. 근데 좀 통이 크게 보이는 게 좋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베풀고 넉넉하고 여유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월향거무님께서요. 저는 사람들이 취향이나 성향이 좀 독특하다고 해요. 제가 몇 년째 국악 아티스트 아리 중이잖아요. 이걸 최근에 알게 된 어떤 지인한테 말했더니 K-POP 아티스트들 좋아하는 건 많이 본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처음이라면서 어쩐지 매력적인 것 같아서 호감도 느껴진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럼요. 우리 열양거무님 매력이 넘치시죠. 맞게 보셨네요. 그분께서요. 일단 국악 아티스트들을 좋아하신다는 것부터가 매력적이신 거죠. 그쵸? 자, 승승장군님께서요. 저도 남들이 보기엔 좀 냉정해 보이나 봐요. 근데 사실 여려서 잘 울고 허당이거든요. 벙글다 신청드려요 해주셨네요. 벙글다 잠시 후에 틀어드리려고 준비 중이고요. 사실 저도 아까 제가 좀 인상이 차가워 보인다고 웃지 않으면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 진짜 얼마나 여린지 몰라요. 지나가는 꽃만 보고도 울고 그러는데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스팅 장군님도 추위 많이 타셔서 패딩 넣으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 기억나는데요. 자, 2379님께서요. 오늘은 외사촌 친구랑 충북 미원에 있는 미동산 수목원 갔다가 장미정원에 장미꽃이 골고루 있는데 너무 예뻐서 찍어왔네요. 산책하기 좋고 데이트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볼거리 많고 입장료도 무료이고 너무 좋답니다. 시간 되시면 놀러 가보셔요. 분수대도 있고 너무 시원하고 오늘 힐링 참 잘하고 왔네요. 하시면서 꽃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와, 각양각색의 예쁜 꽃들 다 모아놓으니까 진짜 더더 예쁘네요. 아, 이렇게 꽃 정말 한 송이만 있어도 예쁜데요. 모여있으니까 더 많이 예쁘네요. 아유, 이 귀한 꽃사진 감사합니다. 자, 음악 듣고 올게요. 한승석의 노래로 혼자 부르는 사랑가.

하늘에 뜬 시린 달 먹구름 사이 빗기는 서러운

빠져나간 반쪽 내 몸에서 흐르다 잃어버린 조각

떠는 사시나무 물굽이 맴돌아 떠도는 한오리 바람 슬픈 그대 마음속 나 탕도 하려면 깊은 강물 건너야 한다는 걸 알지만 빈 배에 붉은 꽃 싣고 흘러가리니 혼자 부르는 사랑가일지라도 그대여 봄날 빗기는 햇살처럼 나를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제55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가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 99명의 선수단이 참가했고요.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을 비롯한 56개 경기장에서 40개 종목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부별 신기록 15건, 부별 타이 기록 2건, 대회 신기록 46건, 대회 타이 기록 4건 등 총 67건의 기록이 쏟아지며 한국 유청소년 스포츠의 밝은 미래를 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육상 여자 15세 이하부 100m에서는 서울체중 왕서윤 선수가 11초 9위의 기록으로 우승하며 대회 신기록을 수립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관왕 부분에서는 양궁 여자 15세 이하부 김지율이 5관왕에 오르며 최다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밖에도 4관왕 7명, 3관왕 26명, 2관왕 70명 등 총 104명의 다관왕이 탄생했고 40개 종목에서 총 118명의 최우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유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소년체전을 발전시키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학생 선수들의 여정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제56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창작왕상불 얼씨구의 연주와 노래로 벙글다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보나명님께서요. 저는 춤추며 노래 부르며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남들은 제가 참 얌전한 줄 알아요. 살다 보니 제끼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비 내리니 날이 차가워서 열었던 창문을 닫게 됩니다. 호흡기 질환에 안 걸리게 조심하셔야겠어요. 사연을 참 맛있게 읽어주시고 공감

해 주셔서 얘기 나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 주셨네요. 그래요. 저희 대화 나누고 있는 게 맞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강재현 팜스 스킨북 한우 떡갈비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5558님께 보내드립니다. 김치 닭볶음탕, 네, 레시피 보내주셨어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5893님 드리고요.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8517님, 강청왕의 친환경 비누 세트 3967님께 보내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5월 27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요. 뮤직골의 연주로 단넷 함께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0: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로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0: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웃음 부모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기를 처음 웃게 만든 사람을 뜻하는데요. 웃음 부모가 된 사람은 평생 그

그 아이가 웃음을 잃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쯤은 있는 것 같죠? 힘든 날에도 다시 웃게 해주는 사람, 얼굴만 봐도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말이죠. 저도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래에 행복한 미소와 작은 웃음 하나 얹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최갑수가 쓴 시에 홍사은이 곡을 붙인 내 얼굴의 미소, 테너 박영범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웃음 부모가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웃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억지로 만들 땐 금세 사라지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 그 속에서는 오래 남고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웃음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오늘 스쳐 지나간 누군가에게도 말이죠. 밝은 웃음, 기쁜 웃음, 오래오래 머무르는 행복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유성윤 씨, 유병무 작곡, 별 보며 달 보며, 소프라노 홍혜란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홍윤표 씨, 황미래 작곡, 소중한 지금, 바리톤 송기창과 기타 김지훈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홍혜란이 부른 별 보며 달 보며, 바리톤 송기창과 기타 김지훈이 연주한 소중한 지금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연주의 시 잔향에서 뽑았습니다. 어디에서 불어오는 희미한 바람일까? 연초록 마음밭에 그대 향기 가득하다.

동덕궁앱으로 파란 파도님께서 햇살 좋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는 당신을 위한 노래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늘 감사합니다. 잔향 듣고 싶습니다. 라고 청해 주신 곡 이연주 씨 윤학준 작곡 잔향 소프라노 신영숙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윤동주 씨 조범진 작곡 별 헤는 밤 베이스 김대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

베이스 김대영이 부른 별 해는 밤 보내드렸습니다. 멘토라는 말이 원래는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사람에게서 시작됐다고 하죠. 사람을 살게 하는 건 우리를 보살피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다시 웃을 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웃음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중거 꽃 보고 춤추는 나비입니다. 김연기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서울 도남구학당 산조대전 가운데 4월 3일에 열린 명인 오마주 대금편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도남구학당 공연 실황입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기획된 산조대전은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도남구학당에서 열린 기획 공연이었는데요. 올해의 큰 주제는 바로 확장이었습니다. 명인들의 오래된 성음과 가락을 오늘의 젊은 연주자들이 다시 해석하고 산조가 시민과 창작 그리고 병주와 새로운 악기 편성으로 넓어지는 장면을 보여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중 만나볼 명인 오마주 대금편은 대금 산조의 여러 계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무대였습니다. 박종기제를 시작으로 김동진류, 한주환류, 서용성류, 대금산조가 차례로 연주되었고요. 윤중강 평론가의 해설을 통해서 각각의 명인들이 남긴 자료와 기록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음악 중심으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자는 박수빈, 최은서, 차루빈, 박예나이고요. 장군은 이준영과 김민철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대는 박종기제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기의 명인 하면은 1889년 혹은 1879년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1947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대금산조의 여러 갈래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출발점에 바로 박종기가 있습니다. 전남 진도 출신의 대금 명인으로 젖대신화위와 판소리 음악의 성음을 바탕으로 대금산조의 초기 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가야금산조가 김창조에게서 거문고산조가 백낙준에게서 중요한 출발점을 찾듯이 대금산조에서는 박종기가 그 원형적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진양조에서는 깊은 호흡과 판소리적 성음이 드러나고 중모리에서는 가락의 윤곽이 또렷해지며 또 엄모리에서는 장단의 비껴가는 맛과 긴장감이 살아납니다. 마지막 자진모리로 갈수록 대금의 선율은 점점 분방해지고 새소리 같은 묘사적인 가락이라든지 춘향가의 선율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박종기는 우조, 개면조, 설렁제 그리고 또 드렁조와 같은 판소리의 여러 조를 대금 선율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산조는 기악 독주곡이면서도 마치 한 명의 소리꾼이 밀고 당기면서 여러 대목을 풀어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대금 산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박종기제 대금 산조 들어보실 텐데요. 박수빈이 연주합니다. 박수빈은 서울대 국악과와 같은 대학원을 수료했고요. 현재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전수교육생이기도 합니다. 전국 대금경연대회 일반부 금상 그리고 다섯

번의 대금 독주회를 선보였고요. 박종기체 대금 산조로 온라인 음원을 2023년에 발표한 대금계의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수빈의 대금 연주로 박종기체 대금 산조 듣겠고요. 장구 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합니다.

지난 4월 3일 서울 도남문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전중 명인 오마주 대금편 그 첫 무대를 박수빈의 대금 연주로 박종기째 대금산조 들으면서 열어봤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김동진류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진, 그의 이름은 김동식이었는데요. 1937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고인이 된 명인입니다. 전남 화손에서 태어나서 14살 때 강백천으로부터 가야금 산조를 배웠고 16살 때는 신달용에게 대금 풍류를 배웠고 20살 무렵부터 강백천에게 다시 대금 산조를 익혔습니다. 이후로도 한주환에게 대금 산조를 배웠고 강백천류와 한주환 육가락에 자신의 음악적 어법을 더해서 이른바 김동진류 대금 산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김동진은 흔히 강백천류 대금산조의 대표적인 전승자로 평가되기도 했지만 실제 그의 산조는

강백천의 가락을 바탕으로 편재준, 한주환 등의 음악적 요소와 자신만의 독창적 가락이 더해진 새로운 바디로 보아야 한다는 설이 더 강한데요. 특히 가락의 짜임과 조 운용에 있어서는 한주환류 대금산주와 가까운 면이 있으며 또한 강백천류 특유의 짙은 개면성을 이어받은 점이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989년에 작고한 이후로는 이른바 중앙무대에서는 그의 산조가 점차 잘 연주되지 않았는데요. 그런 점이 있어서 이번 산조대전에서 김동진류 대금산조를 다시 만난다는 점이 큰 의미와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주를 맡은 최은서는 현재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금대회 일반부 금상을 비롯하여 진도 전국 가무악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을 수상했고요. 또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선보였던 젊은 국악 협연자로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최은서의 대금연주로 김동진류 대금산조 듣겠습니다. 장구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합니다.

최은서의 연주로 김동진유 대금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이준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3일 서울 도남문고학당에 오른 산조대전 중 명인 오마주 대금편 공연과 함께하면서 박종기째, 김동진유, 한주한유, 서용성유 이렇게 대금의 네 산맥의 산조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무대로 한주한유 대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1904년에 태어나서 1963년에 고인이 된 명인인데요. 대금산조의 창시자인 박종기 명인에게 대금산조를 익혔던 한주한은 스승의 소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익혀온 음악과 여러 판소리 명창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습득했던 판소리적 음악 어법을 넣어서 자신만의 독특한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대금산조의 명인으로 활동한 서용석, 이생강, 원장현 등이 모두 한주한을 통해서 박종기의 대금선율, 즉 대금산조의 원형을 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주한류 대금산조라는 그 음악이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한주한의 대금산조는 다른 산조들과는 달리 고째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산조의 시작점인 박종기와는 다른 한주한만의 개성과 그의 탄탄한 음악적 기량도 한주한 이후에 여러 연주자들과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오늘날의 대금산조의 형성과 흐름에 큰 영향을 준 한주한류 대금산조를 차루빈의 연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루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졸업했고요. 국가무형유산 대금정악 전수교육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KBS 국악대경연 대상,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최우수상, 그리고 동학국악콩쿠르 금상 등을 수상한 재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차루빈의 대금연주로 한주한류 대금산조 듣겠고요. 장구연주에는 김민철이 함께합니다.

여러 유파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줄 만큼 소리의 에너지와 영양분도 풍부하고요. 방금 전에 들어본 대금 연주자의 연주 역시 일품이었습니다. 차루빈의 대금 연주로 한주한유 대금산조 들었고요. 김인철의 장구 연주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박종기째 김동진유 한주한유 이렇게 세 개의 산맥을 넘었고요. 남은 산맥은 서용석류 대금산조입니다. 1940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고인이 된 서용석은 산조 하나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대금을 비롯해 아쟁, 피리, 해금 등의 자신만의 이름을 담은 여러 산조를 남긴 유명한 명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용석 역시 방금 전에 들어본 한주한으로부터 대금산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본인의 음악적 역량을 더하여 1969년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서용석류 대금산조로 완성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서용석의 대금산조는 넓고 묵직한 호흡, 또 굵은 농음과 꺾는 소리, 호방한 선율 전개로 유명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에도 대금산조의 대표적인 갈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조의 기원이자 원형이 되는 판소리를 가장 충실하게 표현한 산조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금 속에 숨어있는 소리의 구음이 어떻게 잘 퍼져나가는지 박예나의 대금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예나는 한양대학교 국악과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끝냈고요. 현재 박사 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청년교육단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비상인 객원단원을 역임했고요. 전국 대금 경연대회 일반부 대상, 동아국악 콩쿠르 일반부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예나의 대금 연주로 서용석류 대금산조, 오늘 FM국악당의 끝곡으로 듣겠습니다. 장구 연주에는 김민철이 함께합니다.

어이!

박예나의 대금 연주로 서용석류 대금 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민철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산조대전 명인 오마주 대금편과 함께 했는데요. 지난 4월 3일 서울 도남문과학당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산조는 하나의 정답으로 전승되는 음악이 아니라 명인의 몸을 지나며 길이 생기고 또 후대의 숨을 지나며 다시 길이 열리는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젊은 대금 연주자들이 이어갈 그 길이 앞으로 어떤 성음으로 더 확장될지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해 여름에는 잃기 쉽고 생기기 쉽고 꺼지기 쉽고 솟기 쉬웠다. 얼음을 물고 매일 사랑을 다짐해야 했다. 송정원 시인의 시 그해 여름 얼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얼음을 물고 사랑을 다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여름은 녹아버릴 것을 알면서도 다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죠. 우리의 여름은 어떤 여름이 될까요?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5월 27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미지의 러브레터 전해드리면서 5월 27일 수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송정원 시인의 시, 그해 여름 얼음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어요. 다 녹아버릴 얼음을 입에 무는 것처럼 그렇게 언젠가 사라질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 얼음의 시원함만은 분명 남아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세요. 네, 노랑노랑님 새싹 사연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올여름 엄청 대단히 따뜻할 거라는데 그래도 기대됩니다. 앞으로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할 거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번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고 앞으로 계속 더워질 일만 남았다고 말씀 보내주신 건데 아이고 진짜 그런가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름 잘 보내면 건강하게 잘 보내는 일이 제일 필요하겠죠. 근데 이번 여름엔 비가 많이 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너무 걱정입니다. 일단 저는 장화를 하나 사야겠다고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도 전해드릴게요. 그림의 쿨러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의 쿨러닝 듣고 왔습니다. 밤 산책님, 요 며칠 습하고 더워서 시원함이 필요했는데 제목처럼 시원함이 전해오네요. 오늘의 낱말 기다리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또 저희 오늘 또이 코너들 잘 알고 계셔가지고 또 너무너무 황송하고 감사하네요. 아, 근데 진짜 요즘에 계속 더운 거는 좀 덜한 것 같은데 뭔가 꿉꿉해요. 너무 꿉꿉하고 막 끈적거려가지고. 아, 이거 좀 어쩌면 좋아라는 막 생각을 하면서 막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상큼하고 산뜻하고도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네, 여러분들 저희 그런도와 함께 그런 산뜻한 시간, 마음 산뜻해지는 시간 보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콩콩이순이님, 인찬님 오늘도 인사드려요. 한 시간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그리고 2089님은 안녕하세요. 퇴근해서 오니 남편도 아들도 다들 약속 있다고 늦네요. 나 혼자 저녁 대충 먹고 편하게 그론도 들어요. 그리고 주말엔 그론도에서 보내주신 공연, 오지게 재밌는 가신 아들 공연 남편과 잘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건 감꽃이에요. 단감꽃 이라면서 또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감꽃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에도 감꽃이 피는 계절이기도 하군요. 감꽃은 사실 거리에서는 만나보기가 조금 어려운 편이긴 한데,

또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 잘 보셨다니까 또 아주아주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그럼 또 몇 가지 안내사항 전해드려야겠죠.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 생방송에선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어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어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첼로 가야금과 문세한별의 해금 연주가 함께하는 소풍 전해드릴게요.

첼로가야금과 문세한별의 해금연주가 함께한 소풍 감상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우리는 때로 누군가 단정하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있을 때 칠칠맞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칠칠맞지 못하다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와 더불어 칠칠맞다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참 이상하죠? 칠칠맞은 것도 칠칠맞지 못한 것도 어딘가 못 믿어올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되는 표현인데 같은 뜻을 가진 거죠. 사실 이건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칠칠맞다는 말은 야무지고 단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칠칠맞지 못한 것이 못 믿었다는 뜻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부정표현이 긍정표현보다 훨씬 많이 사용되면서 긍정표현의 뜻에 맞춰도 영향을 미쳐버린 그런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그렇긴 하죠. 우리는 칠칠맞지 못하다라는 말은 종종 써도 칠칠맞다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으니까요. 그 탓에 이 칠칠맞다의 원래 뜻이 흔들리게 된 겁니다. 말이라는 게 참 재밌죠? 반대되는 말이 같은 뜻을 가리킨다는 건 우리의 마음과도 참 닮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과 싫은 것은 언제나 통하게 마련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야금야금의 연주로 같은 생각 전해드릴게요.

네, 야금야금의 같은 생각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칠칠 맞다와 칠칠 맞지 못하다처럼 서로 반대되는 말인데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칠칠 맞다, 원래 야무지고 단정하다는 뜻인데 칠칠 맞지 못하다라는 말을 워낙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원래의 뜻이 흔들리게 된 사례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비슷한 말로 주책이다와 주책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주책, 원래는 일정한 주대나 판단력을 뜻하는 말이라서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을 두고 주책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주책이다라는 말 또한 함께 사용합니다. 이건 우리가 주책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또 염치 없다와 염치스럽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치, 이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는 말인데 송구스러워서 할 말이 없을 때도 염치가 없습니다 이 말도 하지만 참 염치스럽다, 염치스럽습니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이런 말들이 참 재미가 있어요. 말이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반영하는 법인데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양면적이기도 하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기도 하고 하지만 그 두 방향의 마음은 또 사실 보면 크게 다른 것은 아니기도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말들, 마음의 방향 제대로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마음들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7889님, 해금 소리는 구슬픈 줄 알았는데 오묘한 신남이 있네요. 진짜로 소풍 가고 싶은 음악이었어요. 아, 그리고 칠칠맞다라는 말 처음 들었네요. 인찬 씨의 위트 넘치는 화답, 늘 칠칠맞네요 하면 칭찬이 아닌 듯 들리니 난감하네요. 우리말 어려운데요. 하지만 알고 쓰면 더 잘 사용할 듯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아, 7426님도 낱말의 풍경 귀담아 듣다 보면 재밌어요. 칠칠맞다는 칠칠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군요. 평소에 표준 국어대사전 낱말 뜻풀이와 예시 문장 읽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근데 이 대사 사전에 낱말 뜻풀이 찾아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라도 자주자주 좀 확인해야 돼요. 이 말 쓰다가 단어가 정확하게 이 뜻이 맞나라고 확인하다 보면 제가 생각한 단어하고 좀 다른 뜻인 경우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난이님은 인찬님 안녕하세요. 비도 오고 그런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이쪽은 비가 안 와서 날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저녁은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오늘 외사촌 친구랑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왔어요. 칠칠 맞다, 안 좋게 생각했는데 야무지고 단정하다라는 건 좋은 말이라는 거네요. 근데 칠칠 맞다 말 들으면 기분 안 좋더라고요.

좋은 말이니 자주 들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 우리가 칠칠맞다라는 말을 이제 아,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칠칠하다, 칠칠맞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뜻이 사라져가는 말이 되어버리게 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밤산책님, 아, 정말 오랜만에 칠칠맞다 들어보네요. 뜻을 오늘 알게 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뚜룹뚜룹님 새싹사연인데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잘 알아들어야 해요. 시인님의 또박, 시인님이 또박또박 짚어주는 거 좋네요. 칠칠맞다의 뜻 잘 새겨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새싹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유, 이게 저희 그론도 함께 하시면요, 우리 말과도 가까워지고 우리 옛날 이야기하고도 가까워지고 우리 음악하고도 가까워지고 남는 것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매우 칠칠한 시간. 저희 그론도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죠. 마이 사이드 파트 2, 최고운 황푸와 더 짙다가 함께합니다.

네, 최고은과 황푸와 더지타가 함께한 마이 사이드 파트 2 전해드렸습니다. 3033님, 저도 칠칠 맞지 못한 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제대로 못합니다. 아, 이 새로운 환경 정착이 되면 일을 눈치껏 해야 하는데 참 의욕이 그런 게 잠을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저도 빨리 눈치껏 잘하는 요령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상권선사님 지금 이제 새 일자리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래저래 지금 적응하느라 고생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아유, 잘 적응하시고 금방 또 일들 다 그냥 훌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네, 그리고 6449님 새싹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낮엔 후덥지근하고 덥더니 지금은 비바람에 시원합니다. 어느새 수요일이네요. 내일 아침거리 준비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밤이 근데 좀 비가 내리고 이제 드디어 좀 이제 공기가 차가워진 느낌이 들어서 아, 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전히 뭔가 공기가 약간 눅눅한 기분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시원한 게 더운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시인님, 제가 정말 기계, 도구 못 다루거든요. 드디어 오늘 7만 원짜리 조립을 잘못해서 버리게 생겼습니다. 아, 해체했다가는 분명 다칠 거라서 포기하고 사용하려고요. 대체 뭐가 문제인지 참 잘하는 게 없네요. 슬픔이 밀려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진짜 이게 약간 저도 뭐 조립하거나 하는 거 사야 되면 항상 나는 이걸 부술 수도 있다 라고 마음 먹고 항상 가구 같은 거 살 때도 그렇고 뭔가 약간 뭘 사든지 간에 조립하는 거 사면 항상 그 생각하면 쓰게 됩니다. 근데 또 어쩌겠어요. 내가 약간 살짝 부수거나 살짝 못 쓰게 만든 거 탓을 내가 내 탓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쓰고 살아야지. 또 이런 마음 생기기도 하고요.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요.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또 너무 낙담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립식 무엇인가 다 깨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3677님, 시인님, 비오는 날이라 시인님 목소리가 더 맑은 것 같아요. 77 맞다는 말 나쁜 말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는데 이젠 듣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좀 맑은가요? 77 맞은 목소리 여러분들께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음악 한 곡도 이어서 전해드리죠. 김용우의 소리로 노들강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용호의 소리로 노들강변 전해드렸습니다. 2928님, 77 맞다. 좋은 뜻인 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말은 알면 알수록 오묘하면서 재미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갓난이님, 우리말도 오늘 제대로 잘 배우네요. 77 맞다. 염치 없다. 염치스럽다. 모두 안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런도 들으면서 많은 걸 알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을게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참 뭐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좀 어려워요. 은근히 진짜. 제대로 뜻도 헤아리고 상황에 맞는 단어들이나 용법들 쓰려고 하면 아 이게 은근도 쉽지 않은 것이 말이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뭐랄까요.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또 계속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면 말의 뜻 자체가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 막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짜장면과 자장면 복수표준어 쓰게 된다거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면 또 맞는 말이 달라지게 되기도 해서 막 개발, 세발, 괴발, 개발 이런 거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또 우리가 마음 가는 대로 쓰면 되는 것이 또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 게 말이니까요. 그리고 3967님, 종일 이슬비가 오락가락하더니 지금은 시원하게 쏟아지네요. 세탁소에 옷 맡기고 빗방울 떨어져서 우산 빌려 쓰고 왔습니다. 질청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지금 쏟아지고 있나요? 지금 상암 쪽은 비가 이제 슬슬 그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비가 딴 데로 좀 옮겨갔나 봅니다. 아무튼 간에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서 이 더위가 잠깐이나마 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요를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일할 때 부르던 노동요, 여러 의식과 관련된 의식요, 놀 때 부르던 유희요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국 노동요 계열의 노래로 미국의 블루스가 있습니다. 블루스는 흑인 노동자들이 고된 일을 할 때 고함을 지르듯이 부르던 노래입니다. 우리 민요처럼 매기고 받는 형식이기도 한데요. 한 사람이 선창하면 여러 사람이 응답하듯이 노래합니다. 얼마 전 이 두 가지 노동요가 한데 합쳐진 음원이 발표됐어요. 웅산엔 난장 프로젝트의 배블루스라는 곡으로 난장 프로젝트는 전통과 현대, 국악과 재즈의 경계를 허무는 예술 프로젝트 팀입니다. 11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있고 그 안에 웅산도 함께하죠. 배블루스는 서도민요 배치기에 웅산이 직접 작사 작곡한 블루스곡 로우로우가 더해진 노래입니다. 짙은 블루스 사운드 위에 기쁨과 희망을 담은 가사가 국악인 박범태의 민요와 웅산의 블루스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삶의 에너지와 생동감을 전한다고 해요. 민요 배치기 가사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영도 칠산을 다 쳐다보고 연평바다로 돈 실러 갑시다. 배치기는 서해안 지역 어부들이 부르던 노동요로 어영도는 평안북도에 있는 섬, 칠산은 전라남도 영광 앞바다, 연평은 황해도 바다입니다. 모두 조기가 많이 잡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네,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배블루스, 웅산엔 난장 프로젝트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지금 이 곡, 오늘은 웅산엔 난장 프로젝트의 노래와 연주로 배블루스 전해드렸습니다. 웅산엔 난장 프로젝트는 배블루스와 함께 민요 아리랑의 한과 블루스가 어우러진 곡 아리랑 블루도 선보였어요. 우리 음악과 서양의 재즈, 블루스가 확장된 편곡과 새로운 사운드로 결합한 새로운 그런 노래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젤리곰님, 오묘하네요. 재즈바에 와 있는 듯 중간중간 쏙쏙 들리는 우리 소리와 악기가 매력적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게 한참 뭐랄까요, 이게 한번 만나 이게 재즈와 블루스 그리고 이제 우리 음악이 만나니까 묘한 진짜 매력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또 되게 잘 통한다는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9258님, 에어컨을 켜면 춥고 끄면 덥고 선풍기 바람은 시리고 여름에도 입을 돌돌 말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9시에는 그론도가 맞다. 아, 그리고 제 이어폰으로 그냥 음악 들을 때는 그냥저냥 그런데 그론도 들으면 음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흐흐, 역시 그론도가 맞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근데 진짜 이런 여름이 좀 어렵죠. 이게 춥다고 해야 될지 덥다고 해야 될지, 입으면 또 덥고 벗으면 춥고 막 이런 게 요즘 날씨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주 입고 벗는 그런 성실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 저희가 또 좋은 음원들을 전해드리고 있어서, 좋은 음악 전해드리고 있어서 아마 또 더 좋게 잘 들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정말 그론도가 밤 9시마다 그론도가 참 맞습니다. 그리고 3911님, 3년 전에 산 선풍기는 알게를 거꾸로 키우고 2년 동안 쓴 사람입니다. 칠칠치 못하게요. 작년에 처음 바로 끼우게 됐는데 선풍기가 마치 날개를 단 듯이 시원했어요 라고. 아니 그래요? 이게 거꾸로도 돌아가기도 하는 거군요. 너무 정말 대단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라도 제대로 맞게 끼워서 계시니까, 네, 시원한 여름 보내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이에요. 이번에는 오넷 콜맨의 론리 우먼의 선율을 모티브로 블루스 음계와 한국 전통음악의 메나리 선율을 콜라보한 음악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또 어떤 만남일지 기대해 보시면 좋겠어요. 블랙스트링의 블루쉐이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블랙스트링의 블루쉐이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5 유산균은 2928님 그리고 6449님께 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네,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한편으로 좀 눅눅하기도 한 그런 밤입니다. 네, 그래도 좀 약간 더위가 가셔서 반가운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이 여름 건강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잘 맞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오늘의 끝곡 고니아의 시리렁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이어폰, 카드 지갑, 혹은 차 열쇠? 아, 분명히 갖고 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잃어버렸나? 처음엔 철렁하죠. 그러다 오늘 내가 어디서 뭘 했더라? 차근차근 하루를 되짚어 보다가 발견하기도 해요. 가방 구석에서, 현관 신발장 위에서, 혹은 잠깐 들렀던 카페에서. 잃어버린 것 같아도 다른 차원으로 뿅 하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가 지나온 공간, 내가 머물렀던 공간에 있겠지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사라진 것 같다면 지난 시간을 되짚어 보시죠. 어딘가에서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물건이든 추억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지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아이유의 푸르던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물건 찾을 때 이렇게 동선을 되짚어보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내가 흘린 거니까 내가 지나온 길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이게 물건이든 그게 마음이든 예. 어디에서 내가 지니고 있었지 잘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너무 놀라지 말고 차분하게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9414님 쭌디 저는요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진짜 큰일이죠. 아이고 큰일이네. 예, 안 되는데 9414님 어디다 잃어버리셨을까.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서 봐 내가 9414님을 어디서 봤더라. 아, 좀 기다려보세요. 한번 잘 생각 좀 해볼게요. 쿠키님, 서울인데 조금 전부터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빗소리 듣는 걸 참 좋아해요. 쭌디는 비 오는 날씨 좋아하시나요? 예, 예. 사실은 비 오는 날보다는 맑고 화창한 날을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 비 오는 날의 이점이 있죠. 뭔가 이렇게 어딘가에 아늑하게 머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음악 소리가 더 잘 전해지고 같은 노래를 들어도 더 분위기 있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 오면 생각나는 맛있는 음식들도 또 있고요. 자, 4835님 사모님께서 보내주셨네. 예, 우산 없이 비 맞으며 들어도 좋은 이음밤 오늘도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정말요? 비 맞고 계신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들어도 좋겠지만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빨리 우산을 쓰시든지 어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맞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지영님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특별한 일상이에요. 국악방송 최고 준디 최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에게 평범한 일상이 저에겐 특별한 일상입니다. 여러분께 그냥 나 오늘 라디오 들어 예, 평범할지 모를 그런 일상이 저한테는 우리 라디오를 들어주시는구나 예, 최고의 일상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2시간을 같이

2783님, 내일 화천에서 수업이 있어서 대구에서 강원도까지 5시간을 운전했어요. 지치고 화가 나는 일도 있었는데 내일 수업할 그림책을 보고 마음을 달랬지요. 화이팅 하라고 해주시면 기운이 뿜뿜할 것 같아요. 와, 5시간을 대구에서 강원도? 이 비 오는데? 그쪽은 비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진짜 좋아하는 일인가 보다. 예, 힘든 줄도 모르죠, 사실. 예, 더구나 지치고 화나는 일도 다 달래졌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너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화이팅 하십시오. 2783님 화이팅! 9903님, 저 오늘도 설거지 하다 울었어요. 새벽부터 장사하며 남몰래 우는 마음이 서글퍼요. 잘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는데 동반자가 요즘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해서 감정 조절이 힘든 날들이네요. 아이고, 저런 그 동반자님이 왜 그러실까? 물론 자기도 나름대로 뭐 사정이 있는 거겠죠. 괜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할 권리가 생기는 건 당연히 아닌데, 말 그대로 동반자이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막 서운하게 할 때 같이 서운하게 하면 일이 커질 수 있으니 조금 참으셨다가 조금 분위기 좋을 때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꺼내보시면 어때요? 우리 분위기 이렇게 좋을 땐 너무 좋은데 가끔씩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해서 내가 힘들어.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봉봉님, 주차장에서 앞에 걸어가는 아주머니 뒤를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눈앞에서 엘베 문이 닫혔어요. 헐, 보통 뒤에 누가 따라오면 기다려주지 않나요? 용서 못해! 복수할 거야! 그러게요. 이게 엘리베이터는 당연하고 그냥 이렇게 그 여닫이 문들 이렇게 지나갈 때 누가 오면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참 기본적으로 잘 하는데 가끔 내 앞에 사람이 이렇게 밀고 들어갔다가 내가 분명히 뒤에 따라가는데도 그냥 확 놔버려가지고 무슨 야 마치 좌,

자유낙하하듯이 앞에서 뒤로 확 날라오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진짜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죠. 에이 참 넘어져라 지나가다가 부딪히든가. 사랑비님, 하루의 일과 마무리 쭌디가 진행하는 이음밤이 있어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 얘기거리들 좀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가 열려 있습니다. 덩덕쿵 앱은 더구나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누가 확 닫고 갈 염려도 없으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원래 화요일 코너인 세 글자 퀴즈, 어제 좋은 밤 라이브 하느라고 못했죠. 오늘 하겠습니다. 짧게 노래 불러드리고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맞춰주시면 돼요. 불러드리는 건 제가 하고 여러분은 맞춰주시는 거죠. 2부에 결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정하기 힘든 고민들 보내주세요. 항공권 할인 티켓이 떴는데 살까요? 아니면 좀 더 고민해볼까요? 아, 잠도 안 오는데 염색해야 될 때가 되는데 염색을 지금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양자택일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투표로 우리 다 같이 투표해서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말머리 결정 달아서 결정을 맡기고 싶은 고민들 보내주십시오. 자,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만날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들어오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출석, 덩덕쿵 출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우리의 덩덕쿵을 지켜주고 계실지. 그 전에 들을 노래는 검정치마입니다. 기다린 만큼 더.

검정 치마에 기다린 만큼 더 듣고 왔습니다. 자, 덩덕궁 출석 들어갑니다. 예. 어떤 분들이 와 계세요? 예. 오늘 1등은 안잘레나 졸려님이십니다. 준디! 그 뒤로 금은동 부채춤 담당 뾰기, 너의 나라, 세스펜서, 김인설, 자몽에이드, 은밤이, 콩콩이순이, 일편 단심 세준, 클로버 지화자, 산세베리아, 옥토끼, 안개꽃, 날 위해서, 사랑빛, 눈웃음, 쿠키, 토닥토닥, 아, 토닥토닥, 이 뭐야.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또 뭐야. 소 잃고 뇌 약간 고친다. 자, 웃는 식, 노랑노랑, 해바라기, 금빛 노을, 최선아, 우리 느낌이, 박은영, 김인설, 오키오키, 나무, 퐁당, 서쪽들, 다니엘 윤, 갓난이, 달빛 플래슈, 박하사탕님, 예, 까지 시간 맞춰서 출석하셨네요. 속속들이 예, 들어오고들 계신데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장원은 아까 뭐랬어? 아까 뭐랬지? 소 잃고 뇌 약간 고치기. 1311님, 오늘은 신랑 택배일 같이 따라다녔어요. 시간이 없어서 점심은 빵이란 두유 먹었네요. 아이 데리러 가야 해서 마음이 급했거든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그런지 생수랑 음료수 택배가 엄청났어요. 신랑이 힘들게 일하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요. 저는 지금 몸살이 난 것 같아서 누워있네요. 아휴 세상에, 택배일 뭐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얼마나 힘들지 대충 아니다 사실 짐작도 못하죠. 예, 1311님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놀라고 이 힘든 걸 우리 신랑 매일 하고 있었다고. 예, 안쓰러워서 놀라고. 아, 몸살나서 누워있으면 또 우리 1311님의 남편도 또 예, 마음이 안쓰러우실 것 같은데. 예,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오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녁이긴 했는데 저녁 저도 방송국 오다가 시간이 없어서 편의점 들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단팥빵이랑 우유 200ml랑 그 흰 우유랑 단팥빵이 나 왜 이렇게 맛있지? 그거 먹어서 배가 불러지지는 않지만 예, 충분히 요기는 돼요. 예, 저처럼 맛있는 식사 좀 부실했지만 그래도 맛있는 식사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코너 해야 되는구나. 제가 라이브를 오늘은 어떤 라이브를 준비했을지 한번 잘 맞춰주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하루 중에 가장 집중하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퀴즈 한번 풀어보세요. 짧게 딱 세 글자만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비교적 좀 쉽게 여기실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오늘 같은 날 딱 어울릴 만한 노래인데 세 글자만 듣고 노래 제목 가수 이름 두 가지 보내주셔야 돼요. 오늘도 정답 오답 포함 총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고요. 그 중에 통기타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수요일. 우리 그 세 글자 퀴즈가 항상 화요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니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수요일로 옮겼고 마침 비가 오네. 그래서 준비한 노래인데 얼마 전에 음원으로 우리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잘 기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짧게 가겠습니다. 예. 땅파도님께서 비랑 관련된 듯, 예, 이제 노래 시작되기 전에 예상해 주셨는데 맞아요. 비와 관련된 노래고요. 뭐 당연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수요일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아, 이 노래를 부른 주인공은 어떤 그 그룹 사운드, 옛날 표현으로는 그룹 사운드, 예, 요즘 밴드라고만 표현하죠. 밴드였고. 아,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죠. 노래 1절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바로 갑니다용.

박미경 씨의 노래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앞서 들려드린 노래 예. 6424님께서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신청합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노래였는데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옛 연인도 생각나서 무척 듣고 싶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퀴즈 내기 전에 이걸 보내주셨어요. 라이브로 잘 들으셨죠? 예. 아 혹시 왜 라이브를 부르고 그래요? 원곡이 좋은데 하시면 뭐 어쩔 수 없고요. 그건 나중에 유튜브에서 들으시고요. 아, 자 05111님 성시경의 빨간 장미. 나도 남편한테 꽃 받고 싶어요. 아 이거 아마 성시경 씨가 이 노래 리메이크한 거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것 때문에 헷갈리셨나? 근데 제목도 다르네요. 305하나님 다섯 손가락이 부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소 잃고 뇌 약간 고치기 그거에 도전하시는 느낌이에요. 9903님 예, 다섯 손가락 수요일에 빨간 장미 줄까 파란 장미 줄까. 어이 무서워. 어머 예. 오키오키님 다섯 손가락에 비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비오는은 왜 붙인 거야 이거. 사족이라고 하죠 이런 걸. 아쉽습니다. 7416님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의 빨간 장미를. 그쵸 예. 수요일에 주면 수요일의 빨간 장미를인데 아 조사가 다르네. 장미 선물을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오늘도 밖에서 여기저기 핀 장미만 보고 왔어요. 아이고 그 길거리에 흐드러지게 핀 장미들 다 7416님을 위해서 핀 겁니다. 자 정답 문자 이제부터입니다. 저예요님 다섯 손가락에 수요일엔 어? 가만있어봐.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 어떻게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인데. 예, 야근 중 동료들과 이 음밤 들어요. 비가 살짝 와서 노래와 잘 어울리네요 주셨는데 아이고 동료분들과 함께 들으신다니 정답으로 예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드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답입니다. 예. 3456님 다섯 손가락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자두자두님 아들에게 생일날 처음 받아봤는데 엄마는 꽃 싫어해 했어요. 생각해보니 미안하네요. 진짜로 싫어하실까요? 여자분들은 아우 나 꽃 싫어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떤 형한테 들었었는데 야 여자들은 꽃 받을 때 마음과 반대로 대답해. 꽃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아우 뭐 이런 거 사나 꽃 좋아하지도 않아 아유 사지마. 꽃을 정말 정작 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머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는 척한다고 그러던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진짜입니까? 금빛노을님 오늘 비오는 수요일인데 남편은 빨간 장미 선물할 생각은 전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전구지 부침개가 먹고 싶다고 어린애 마냥 보채고 있어요. 보통 그렇죠. 수요일에 비 온다고 누가 빨간 장미를 선물해요. 그러기가 쉽지 않지. 예. 전구지 부침개. 전구지 부침개는 또 새로운 표현이네. 보통 부추전 혹은 전구지 찌짐? 뭐 이렇게 얘기해. 부추를 경상도에서 전구지라고 하잖아요. 부침개는 또 서울 말인데 찌짐이라고 찌짐이? 뭐 이렇게들 하시죠. 7989님 예. 고딩 시절 만났던 두 살 많은 오빠가 만날 때마다 화통에 장미를 한 송이씩 담아주었던 추억이 생각나네요. 와우 그 고등학생 낭만 있네. 뭔가 좀 아네. 예. 사랑 많이 받으셔서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하셔서 좋으시겠어요. 7989님. 자 선물 받으실 분들 예 먼저 덩덕쿵 당첨자는 자두자두님이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세요. 문자로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랑노랑님이 이 노래를 청해 주셨네요. 우순실의 잃어버린 우산.

김광석님의 목소리로 잊혀지는 것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박하사탕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보던 드라마가 종영해서 아쉬운 밤. 드라마 허수아비 OST 박혜수 배우가 부른 잊혀지는 것. 김광석님 원곡으로 신청해 봅니다 해주셨어요. 아, 저는 잘 모르는 드라마인데 허수아비라는 드라마에서 박혜수 배우님이 직접 이 노래를 부르신 모양이네요. OST를 통해서. 야, 기대가 되는데요. 나중에 그 곡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2811님, 오늘은 아빠가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셨어요. 80이 넘으신 아버님들이 계획도 없이 차 타고 달리다 마음에 드는 곳에서 쉬고 맛있는 거 드시는 무계획 여행을 가신대요. 잘 다녀오시라고 용돈 조금 드렸는데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소풍 갈 때마다 용돈 받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아빠 용돈을 드리다니 마음이 찡했어요. 재미있게 잘 놀다 오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계산을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뭐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건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와, 너무 멋지신데요. 80 넘으신 아버님들이 무계획 여행이라니. 아, 저도 이렇게 낭만 넘치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너무 부럽다고 아버님께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아니야, 지금도 할 수 있잖아.

이제는 내가 아빠 용돈을 드리다니 마음이 찡했어요. 예, 재미있게 잘 놀다 오시길 바랍니다. 해주셨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계산을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면서, 뭐 스스로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나이 많이 드신 건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와, 너무 멋지신데요? 80 넘으신 아버님들이 무계획 여행이라니. 아, 저도 이렇게. 네.

아, 어떡하나. 다치진 않으셨죠? 예, 안경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이게 어딘가 부딪히셨다면, 자칫하면 얼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신 거 보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예. 아, 6148님, 전 진짜로 꽃을 좋아해요. 예, 꽃꽂이 배우러 1개월이나 1개월인 거죠? 1개월이나 왜 이렇게 웃기지? 1개월이면 길게 간 건가요? 해외 유학을 1개월이 아, 꽃꽂이만 배우러? 어머나. 1개월이나 영국까지 댕겨왔으면 진짜 좋아하는 거 맞죠? 아무리 화가 나도 꽃만 보면 마음이 가라앉는 답니다. 와, 꽃 진짜 좋아하시나 보다. 영국 아니 근데 와, 영국? 영국이 꽃꽂이를 잘 가르치나요? 이것도 재밌네. 꽃꽂이 배우러 영국에 한 달? 아니 영어를 배우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축구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꽃꽂 제가 전혀 몰랐네요. 예, 꽃꽂이 하면 또 영국인가 보네요. 한번 나중에 그 직접 이렇게 장식하신 그 꽃들 사진도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제 플로리스트라고 하죠. 6148님은 플로리스트가 되신 거군요. 예, 낭만이 넘치네요. 신청해주신 노래 일부 끝곡으로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8069님, 저희 부모님 이야기인데요. 아버지께서 엄마 생신 때마다 엄청 커다란 장미 다발이나 꽃바구니를 선물하셨어요. 그때 제가 18살이었는데 그다지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40인데 돌이켜보면 참으로 멋진 아버지이신 것 같아요. 낭만 있는 부모님 아래서 자란 건 커다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나 큰 행운이고요. 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산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뭐 금전적으로 또뭐 여러 가지 예, 누구한테 뭘 받았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러운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우리가 잘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화목한 가정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을 물려주신 부모님이 가장 멋지신 부모님이 아닐까란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이승철 씨의 내가 많이 사랑해요 들려드리고 2부에 뵐게요.

이상우 씨의 노래 하룻밤의 꿈 같이 들었습니다. 8399님 4월에 새로 맞춘 안경 냉장고 반찬 꺼내다 문에 부딪혔는데 다리가 댕강 부러졌어요. 아이고 종일 흐릿한 세상에서 살았네요. 속상해요. 에이 진짜 똑당하다 똑당해. 두 달도 안 된 건데 한 달 좀 넘었는데 어떡하죠? 그 뭐 AS? 다리가 부러진 거면 아예 부러진 거면 이건 AS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옛날 막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테이프 붙여가지고 쓰고 다닐 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시작이 되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박학기 씨의 신곡 우린 영화가 된다 같이 들었어요. 7924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드라마 OST에 박학기님께서 직접 참여하셨는데요. 이 음밤에서 이음이들과 함께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다는 말씀이셨죠. 그 막 작업 중에 뭐 좀 들어봐 달라고 막 저한테는 미리 보내주고 그러셨거든요. 그때도 좋았지만 이것도 다 완성이 돼가지고 나와서 저희 방송에서 같이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아름다운 예 맑고 참 착한 그런 목소리가 잘 묻어나는 그런 멜로디와 가사였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참 재미 있었죠. 이거 끝났나? 이거 잘 저희도 드라마를 밤에 맨날 10시에 이러고들 있으니 드라마를 볼 수가 있나? 끝났대요. 예, 뭔가 되게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도 이제 정주행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듣다가 박학기 씨의 목소리가 나오면 더 반가울 것 같네요. 6월에 박학기 씨는 한번 이 음밤 찾아주시기로 예, 한번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만나서 예, 이 드라마와 OST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2부는 결정해드립니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누가 결정 좀 해주면 좋겠다 싶은 고민들 이 시간에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까요? 이런 형식으로 고민들을 받았는데 다른 분들의 투표로 결정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노랑노랑님이십니다.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느라 아직 연락도 없고 안 오는데 어서 오라고 전화할까요? 냅둘까요? 아하, 그래요. 고민되시겠다. 요거 일단 예, 답을 보내실 때 맨 앞에다가 예, 요거를 먼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라 혹은 놀아라. 예, 사연 보내시기 전에 맨 앞에 문자 보낼 때 맨 앞에 당장 튀어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와라 혹은 죽을래? 뭐 이러면서, 아니, 죽을래는 안 되겠고 와라. 좋은 말로 할 때 와라. 아니면 아유 괜찮아 뭐 친구들 만나서 한잔 할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지. 오늘 내로만 들어와. 놀아라. 와라. 놀아라. 키워드 꼭 넣어서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덩덕흥 앱은 무료예요. 요거는 이제 집계가 힘들어서 우리 저 유튜브 채팅창으로 올리시는 거는 예, 무효가 되니까 덩덕궁이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받고 또 집계하는 동안 노래를 한 곡 듣죠. K윌입니다. 말해 뭐해.

김장훈 씨의 나와 같다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사연 노랑노랑님의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 하느라 아직 연락도 없고 안 오는데 어서 오라고 전화할까요? 냅둘까요? 자, 여러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먼저 와라. 3082님 와라. 옛날엔 저도 친구랑 술을 좋아해서 자주 놀았습니다. 그래도 밤에 너무 늦어지면 부부간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5558님 와라. 옛날 생각하니 화가 많이 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우 되게 안 오셨었나 보다. 맨날 늦고 술 드시느라고 아유 집에서 기다리느라고 그냥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어 기다렸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냥 아주 부하가 치밀어 그냥 아우 빨리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김인설님 와라. 전화해요 걱정되니까. 맞아요. 이게 빨리 들어와라도 문제지만 뭔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니까 전화해서 전화한 김에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건가요? 자, 노라라는요. 1175님 냅둬 유. 그래야지 나 놀 때도 전화 안 할 것 같은데요. 놀 땐 놀게 냅둬 유. 그래요. 먼저 마일리지 쌓는 느낌으로다가 그래 노라라 나중에 보자 이러면서. 룰루랄라님 노라라요. 나는 이 음밤 들어야 하니까. 그래 나 라디오 듣는데 와가지고 귀찮게 하지 말고 라디오 끝날 때까지 실컷 놀아. 3496님 노라라. 자세한 내용은 남편분이 집에 오면 왜 늦었는지 물어보고 다음부터는 너무 늦게까지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차분하게 말하면 될 듯합니다. 남편 말고 아들한테 보통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차분하게 타이르면 알아들을 겁니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9315님 12시까지는 오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저는 신혼 때부터 12시 넘기면 1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10만 원 주기 싫은지 꼭 12시 전에는 들어오더라고요. 벌금을 정해두면 전화하지 않아도

알아서 올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하셨는데, 오, 야, 요거 괜찮다. 그리고 저는 막 11시 58분에 들어오면, 아우, 아깝다. 3분만 있다 오지. 문안 열어줘, 막. 비밀번호 바꿔놓고 못 들어오게. 뭐 남편분 입장에서는, 하, 내가 좀 공돈이 생겼는데, 이제 며칠 늦어도 되겠구나라고 쿨하게 또. 괜찮은데요? 자, 결과를 발표합니다. 우리 이음 가족들의 결정은 82%의 압도적인 수치로 놀아라! 였습니다. 예. 그래요. 어차피 뭐 전화해봤자 일찍 들어올 가능성도 별로 없고, 놀다가 마음만 상해서 불편하게 놀게 만드는 것밖에 안될것 같아. 남편분 일단 좀 내비두십시오. 너무 늦어지면 좀 그렇지만, 아직 뭐 11시 요 정도면, 12시 넘어가면 그때 이제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걸로다가, 요 벌금 괜찮은 것 같아. 더 자둡니다. 놀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고민 사연입니다. 9414님. 저 혼자서 여행 갈까요 말까요? 남편이 6월까지 써야 할 휴가가 6개 남았다고 해서 1박으로 가까운 데 바람 쐬러 가자 했더니 안 된대요. 월드컵에 맞춰서 휴가 쓸 거래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라도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지금 혼자 갈까요? 아님 나중에 같이 갈까요? 6월까지 휴가가 남았는데 월드컵에 맞춰서 휴가 쓰시고 월드컵을 직접 보러 가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북미까지 6일이 너무 짧아요. 제 생각엔 아마 그냥 한국에서 월드컵에 집중하기 위해서 또 날도 좋을 때고 하니까 한번 신나게 휴가를 보내시겠다라는 얘기가 같은데, 아 그렇다면 나는 전 혼자가 아니면 월드컵 그 기간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축구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오 그래요. 자 혼자 지금 가는 게 낫다 싶으신 분들은 앞에다가 혼자 좀 이따가 같이 가요 싶은 분들 같이 혼자 혹은 같이 키워드 꼭 넣어서 이유와 함께 문자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덩덕궁 앱은 무료예요. 이무진입니다. 누구 없어?

이무진의 누구 없어, 권진아의 Lonely Night, 선배 가수들의 노래를 후배들이 커버한 버전으로 다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결정사연, 고민사연, 9414님. 남편은 휴가를 월드컵에 맞춰서 써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갈까요? 아니면 저라도 혼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여행 갈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보겠습니다. 먼저 혼자, 4322님 혼자 가세요. 아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혼자 여행 다니는 분 많아요. 그러게, 우리나라는 또 치안이 아주 괜찮은 편이잖아요. 물론 뭐 다 100%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혼자, 여자분 혼자 여행 다니기에도 참 괜찮은 나라예요. 예. 뭐 너무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혼자 다니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어디 가님, 저는 무조건 간다에 한 표. 혼자 가면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좀 아쉽지만 요즘은 혼밥도 많이 하고 다닐만 합니다. 혼자라도 여행 꼭 가세요. 우리 어디가님은 닉네임부터가 어디가예요. 어디가. 무조건 가는 거예요. 어딜 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조건 가는. 이미 가고 계시네. 7397님 혼자. 어차피 데려가도 짐이고 새끼 밥 챙기다가 지칩니다. 사연자님도 지치신 상태시라면 일단 혼자서라도 떠나시는 거 어때요? 부부도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게 그리움도 생기고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가면 남편분도 되게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머 진짜? 뭐 이러면서 서쪽들님 혼자

혼자 여행 갈 줄 알아야 나중에 같이 가도 더 재밌어요. 요것도 좋은 말씀이네요. 반면에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겨주신 분들은요. 1010님 같이 가세요. 서로 힘이 되고 좋아요. 9903님 같이요. 그래도 남편이랑 대화를 하셨으니 같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날짜 의견은 좀 다르지만 예, 혼자 가버리시면 남편분이 섭섭해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섭섭해하실 수도 있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렇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산세베리아님 같이 남편 혼자 재밌게 축구 보며 휴가 보내는 꼴 못 보죠. 옆에 딱 붙어 계세요. 물귀신 작전이었습니다. 자 결과는 아 역시나 81% 압도적이네요. 혼자 여행 가라 결정했습니다. 9414님 예 고민 때리지 마시고 여행 재미있게 즐기고 오세요. 이상은 씨입니다. 삶은 여행.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 좋아하세요?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의 이야기. 그 애니메이션 특유의 분위기를 국악기로 옮긴다면 어떨까요? 작곡가 황호준이 만든 톰과 제리라는 가야금 합주곡이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특유의 익살스럽고도 경쾌하고 역동적인 느낌을 아주 잘 그려낸 곡인데요. 가야금 앙상블 수라는 팀이 이 곡을 자신들의 색깔에 맞게 편곡해서 연주했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 머릿속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 속 장면들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톰과 제리의 서로 다른 발걸음과 움직임이 연상이 되고요. 제리가 말썽을 피우고 약을 올리는 장면, 둘의 추격전, 그리고 결국 맨날 골탕 먹는 톰, 얄밉게 여유를 부리는 제리의 모습도 그려집니다. 가야금 앙상블 수는요, 국악뿐 아니라 클래식, 영화음악, 팝, 가요,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를 가야금의 감성으로 새롭게 들려주는 팀입니다. 이들이 연주하는 톰과 제리 들어보실까요?

어떻게 톰과 제리의 모습이 좀 상상이 되셨을까요? 예,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참 다채로운 묘사를 할 수 있다. 여겨지죠. 2022년에 나온 가야금 앙상블 수의 정규앨범 바람꽃에 실려있는 곡이었습니다. 나다님, 대사 한마디 없이 우리를 TV 앞으로 모이게 했던 톰과 제리. 은어님, 좋아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장난 걸고 괴롭히는 걸로 발현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 했었어요. 예전에 막 서로 괴롭히고 뭐 아주 막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다가 가끔 톰이 불독한테 막 쫓기고 괴롭힘 당하면 제리가 살짝 도와주기도 하고요. 아, 그 톰이 진짜 잡아먹을 것처럼 입안에 넣고 그냥 삼킬 것처럼 쫓아가다가 막상 자기 앞에 이렇게 손에 잡히고 이러면 또 어쩌질 못해. 그냥 붙잡고 뭐 그냥 이러다가 결국 뭔가 애증이

관계인가? 그나저나 여러분 요즘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보면은 수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위가 뭔가 노출 수위 이런 게 아니고 폭력 수위가. 요즘 아이들용 컨텐츠들 보면 다 등급이, 나이 등급이 매겨져 있잖아요. 뭐 8세 이상, 12세 이상. 요즘 기준으로 보면 이거 거의 한 15세 이상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뭐 후라이팬으로 꽝 쳐가지고 완전히 막 부침개처럼 납작하게 만든다든가. 지나가다 어디 부딪혀가지고 막슥 흘러내린다든가, 아니면 폭탄 쥐어져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털다 탄다든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요즘 엄마들은 안 보여줄 것 같은, 우리 땐 너무 재밌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 방송을 위해서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예, 감사한 분들입니다. 가끔 제가 예, 뭐 퀴즈 내드리고 정답자분들께 제 개인적인 사비로 모바일 쿠폰, 커피 모바일 쿠폰 사서 보내드리기는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 뮬의 연주곡 이어집니다. June.

저희 이은밤 청취자 애청자이기도 하신 주기훈님의 파도를 타고 흐르는 작은 배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정겨운의 해금, 이경수의 피아노 연주로 고향의 봄 띄워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깨지 말고 통잠 주무세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논어 위령공 편을 보면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묻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있을까요? 그러자 공자는 서라고 대답합니다. 용서할 서자를 쓰는 서인데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설 줄 아는 마음 혹은 관용의 의미로 쓰입니다. 공자는 서라는 한마디 대답을 하고 내용을 보충하는데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고 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죠.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건데요. 내가 싫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죠. 종신토록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서라는 공자의 마음.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새겨봅니다. 우리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음악, 현악영산회상의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입니다.

지난날 우리 문인들이 애호하던 음악인데요. 이런 음악을 직접 연주하면 일렁이는 마음이 차분해지고요. 감상을 해도 마찬가지죠. 마음 수양을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음악입니다. 무언가 정신없이 바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단비처럼 우리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는 그런 음악이죠. 현악 영산회상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논어 위령공 편에 나오는 이야기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묻는 제자 자공의 질문에 대해서 공자는 한마디로 서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서서 그걸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뜻하는데요. 공자는 서라고 답하고 이내 부연 설명을 하죠. 기소부력 물시어인,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 말이 어렵지는 않지만 실천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싫은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게 분명한데요. 그걸 모르지 않지만 실천할 때는 다른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실천에 옮기는 걸 어려워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말처럼 그걸 평생 실천에 옮기며 살게 된다면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거겠죠. 공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인간경영의 핵심적 요체를 그처럼 서 한마디로 설명했는데요.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고요. 또 호연지기를 기르는 음악 중령산 들으면서 잠시 마음 산책 해보았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세종의 여민정신이 잘 담긴 음악, 조선 세종조에 발생해서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 종류의 음악으로 확대된 곡 여밀락 들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전해지는 네 가지 종류의 여밀락 중에서 여밀락 만과 여밀락 령, 해령과 같은 음악은 편종, 편경, 당피리와 같은 악기가 편성이 돼서 지난날에는 왕의 거둥이나 왕실의 여러 연향 때 연주가 되는 음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으실 여밀락은 거문고, 가야금, 향피리, 대금과 같은 우리 향악기 위주로 연주되고 민간의 풍류방을 통해 전승되는 음악으로 정착됐습니다. 이 여밀락은 거문고, 가야금, 대금, 해금, 향피리 등의 여러 악기를 여러 대 편성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소금, 아쟁, 좌고와 같은 악기도 더해서 큰 규모의 음악으로 연주하고 있는데요. 이런 음악을 아명으로 승평만세지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실내악처럼 이 음악을 연주할 때는 오운개서조란 이름을 써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1930년대에 이처럼 두 개의 아명으로 나누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악은 승평만세지곡입니다. 그 중에서 스무박 한 장단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1장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속도도 느리고 한 장단 20박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라서 넉넉한 품을 보이는 곡이죠. 여밀락 아명으로 승평 만세지곡 1장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여음 20장단은 제외하고 원가락 12장단만 감상해 보셨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첫 곡 영산회상 들으시며 문자 줬는데요. 간밤에 단비가 맑은 아침을 주네요. 공자님의 용서 말씀이 영산회상의 정갈함과 잘 어울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또 글동무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반갑습니다. 매일 만나서 더욱 반갑네요. 우리 친구들도 자주 만나면 할 이야기가 더욱 많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두 분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기녀 송이가 지은 시조신데요. 해주 유생 박준환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꽃과 나비를 보면서 돌아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는데요. 어느 화사한 봄날 송이는 꽃과 나비를 바라봅니다. 나비는 꽃을 보고 춤을 추고 꽃은 나비를 보고 방싯 웃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임은 돌아오지 않는데 꽃과 나비는 그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시심이 움직여서 그 마음을 시조시에 이렇게 담았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싯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고 연주입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 가고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들으셨는데요.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기녀 송이의 마음이 절제돼 있긴 하지만 꽃을 보고 나비를 보고 임을 그리는 그 마음이 잘 그려져 있죠. 기녀 송이가 지은 시조시를 노래했는데요. 이 시조시의 저자 송이란 여성의 생몰연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김수장의 해동가요에 나오는 아홉 명의 명기 중에 하나로 소개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은 자진한이입 중에 평농계락 편수대엽을 가야금과 단소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자진한이입은 가곡의 두거와 농락편을 노래 없이 기악으로 연주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우조와 변조 두거를 연주할 때는 경풍년이란 아명을 쓰고요. 계면두거를 연주할 때는 염양춘, 또 평농계락 편수대엽을 연주하는 음악은 수룡음이란 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간혹 이 모든 곡을 경풍년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평농계락 편수대엽을 연주하는 음악 듣겠습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롱, 계락, 편수대엽을 이어 연주했죠. 평롱과 계락은 16박 한 장단의 음악이었고요. 편수대엽은 가곡의 편장단인 10박 한 장단으로 거뜬거뜬 연주했습니다. 오늘 가야금과 단소의 고졸한 멋을 느낄 수 있는 연주로 들어보셨는데요. 현재 국립국악원 정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효진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가곡에 요즘 관심 많으시군요. 이런 문자 주셨어요. 여창 가곡은 전체가 15곡이지요. 우조 중거는 곡의 순서이고 15곡이 저마다 특징이 있다지요. 꽃보고는 오랜말로 쓰는 노랫말로 쓰는 시조시의 제목이고요. 맞나요? 그런데 우조와 달리 계면조에는 중거하는 곡이 없던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창가곡은 전체가 15곡이고요. 우조 중거 있습니다. 앞서서 들으셨던 꽃보고도 그랬고요. 또 엊그제 들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산초내와 같은 음악도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들이 많이 불리고요. 최근에 김연기 명인이 또 불렀던 이화의 서산에 이런 곡도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로 노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들제님께서 가곡에 관심 이제 갖기 시작한 느낌이에요. 앞으로 많이 들어보시고요. 저희도 자주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정콩님께서 신선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더니 바람까지 왜 이렇게 선선한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우리 음악 듣다 보면 그런 마음 들기도 하죠. 어제 많이 쪘는데요. 그죠? 약간 찌는 듯한 더위였는데 오늘 비가 오려고 이렇게 쪘나 봅니다. 오늘 선선해서 좋습니다. 네, 두 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준비했습니다. 매화가는 현재 연주되고 있는 12가사 중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타 가사에 비해서 일단 속도 면에서는 건득건득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노래도 유절 형식이고요. 장마다 길이가 짧은 편이라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점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은 조선 후기의 역동적인 사회 발달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통역을 담당했던 역관이 매화가에 나옵니다. 역관들은 북경을 다니면서 그곳에서는 중국 비단을 사오고 우리의 인삼 등의 토산품을 내다 팔면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당시 역관들에게 무역이 허용됐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보니 오고 가는 길에 기녀들과 엮인 사연이 많습니다. 이 곡에서도 그런 정황이 그려지는 노랫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장의

보면 역관이 등장합니다. 북경가는 역관들아 당사시를 부부침을 하세. 5장에는 매세 매세 그물을 매세. 6장에는 그 그물을 부병루 아래 치세 하면서 당사실로 그물을 매서 부병루 아래에 친다는 건데요. 그물을 치는 이유가 7장에 나오죠. 걸리소서, 정든 사랑만 걸리소서. 이렇게 그물을 쳐놓고 정든 사람이 걸리기를 바라는 기녀들의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조선 후기 사회의 한 단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나오는 매화와 춘설이 있는데요. 물론 실제 매화와 또 봄의 눈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당시 기녀 이름을 이 표현을 매화 춘설이라 썼습니다. 기녀들의 밀고 당기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가사 매화가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12가사의 하나 매화가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전에 안동으로 출장 준비 중 가고 가사 매화가를 듣게 되니 마음이 산뜻하고 업무도 잘 풀릴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매화가가 산뜻해서 좋다는 분 많던데요. 우리 보뜰마을님께서도 유사한 그런 기분 느끼시는군요. 또 마들제님께서는 산책길에 따라다니면서 산책지기님에게 하루에 하나씩 알아가면 마들제에도 서당계가 생기겠죠. 여창가고 개면조 준거 산촌에라는 곡도 있다던데 들려주시죠 이러셨는데요. 산촌

내는 제가 어제인가요? 어제 그제인가요? 들려드려서 또 다음 기회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봄님께서는 앞서서 오늘 영산회상 들려드리는 그때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 영산회상이 편안하면서도 듣기 좋습니다. 자주 듣고 싶습니다 하셔서 또 저희가 자주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네, 세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국악주간 기획 공연 산조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다음 주 6월 5일이 국악의 날이고 또 그 즈음이 국악 주간이라서 국립국악원이 새롭게 기획한 음악회입니다. 우리 기악음악에 꽂힌 산조를 주제로 해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국악 주간 기획 공연 산조라는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국립국악원이 이런 기획을 하면서 기획의 변을 쓴 내용을 좀 읽어보면 기획 의도가 확실히 전해질 듯 합니다. 우선 공연 제목은 산조, 명인의 손끝에서 오늘의 무대까지 산조의 전통과 확장을 만나다입니다. 공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의 미학이 집약된 산조, 이번 공연은 산조의 전통과 확장 그리고 오늘의 창작 흐름을 한자리에서 조명한다.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오늘의 산조를 통해 명인들의 깊이 있는 연주로 전통 산조의 정수를 만나고 춤으로 재해석한 산조의 장단과 호흡, 그리고 새롭게 재구성, 재창작된 작품을 통해 오늘의 산조가 지닌 가능성을 선보인다. 이처럼 무려 3일에 걸쳐 공연을 펼치는데요. 소개된 대로 산조 명인전, 산조의 몸짓, 오늘의 산조란 이름으로 나누어서 다양한 모습의 산조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올립니다. 3일 중에 첫날인 6월 9일 산조 명인전에는 김영길의 박종선류 아쟁산조, 원장현의 한주환째 원장현류 대금산조, 이형환의 신쾌동류 검고산조, 지성자의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홍옥미의 지영희류 해금산조 이렇게 다섯 명인들이 다섯 종의 산조를 무대에 올립니다. 그리고 둘째 날 6월 12일은 산조의 몸짓이란 이름으로 해서 산조 음악에 맞추어서 춤을 추는 무대인데요. 노혜진, 손혜연, 윤혜정, 장현수, 정명훈 등의 춤꾼이 산조의 몸짓을 선보입니다. 세 번째 날 6월 11일은 오늘의 산조 무대인데요. 박경소, 배호영, 허윤정, 주보라, 트리거 등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산조를 선보입니다. 하루하루의 공연이 모두 궁금하고 어떤 소리와 어떤 몸짓 그리고 어떤 새로움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는 3일간의 공연 중에 첫날인 6월 9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오를 산조 명인전 무대의 첫 작품 박종선류 아쟁산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날 박종선류 아쟁산조는 박종선의 제자 김영길이 연주합니다. 그 음악을 이번에 미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종선류 아쟁산조, 김영길의 아쟁 이상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유장하게 펼쳐지는 아쟁의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음악이었죠. 오늘 같은 날씨에도 이 아쟁의 음색이 참 잘 어울리네요.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어진 박종선유 아쟁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보유자 김영길의 아쟁, 이상호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6월 5일 국악의 날을 맞이해서 국립국악원이 기획한 공연 무대 국악주간 기획공연 산조라는 무대 소개해드렸습니다. 6월 9일 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3일간 무대에 오르는데요. 9일에는 산조 명인전, 10일에는 산조의 몸짓, 11일에는 오늘의 산조가 공연됩니다. 국립국악원 우면당 오후 7시 반 공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월 9일 화요일에 열릴 산조 명인전 무대에 오르게 될 음악 박종선유 아쟁산조 미리 만나보셨고요. 그날 공연 연주

무대에 서게 될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박종선유 아쟁산조 보유자 김영길의 아쟁 연주를 미리 만나보셨습니다. 6944님께서 산책지기님 덕분에 공자가 당부한 올바른 삶의 자세 서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문을 여는 이야기로 전해드린 공자의 서 이야기 아직 잊지 않으셨네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진도 씻김굿 중에 골랐습니다. 망자의 혼과 조상들의 혼을 불러드리는 초혼 의례 때 연주하는 음악 초가망석입니다. 진도 씻김굿은 망자의 한을 풀고 극락 왕생을 비는 굿이라서 망자와 산자 모두를 씻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망자는 씻김을 통해서 극락 왕생을 하고요. 산자는 슬픔을 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의미의 굿입니다. 오늘 초가망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초가망석 읽을 때 초가망석 이렇게 읽지 않아야 하고요. 초가망석 이렇게 읽어야 하겠죠. 초는 불을 초자를 쓰고요. 가망은 무속의 근원신령을 말하는데요. 망자가 저승으로 갈 때 도와주는 신이고요. 대개는 조상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린 진양장단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 진과 장구의 반주로 소리를 하고요. 바라지와 피리는 허튼 가락을 노래합니다. 진도 씻김굿 중에 초가망석 듣겠는데요. 최정례 외 여러분의 소리, 하민천의 징, 강정태의 장구, 서용호의 아쟁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늙은이가 어째서까지 불리하는가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잘 봐주세요.

콧볼을 덮고 원망을 다 보지.

저가 천랑 씨는 일본 팔촌에 사으신 일랑 씨여가 일본 팔촌에 사으신 이게 소인간 마련

마녀는 너가 너 시에 패를 묵어

정부

0: 진도 지역의 음악은 확실히 예술성의 면에서 특별하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음악적 조화가 참 좋죠. 진도 시킴 곳 중에 초가망석, 최정례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초가망석은 초혼을 하는 절차라서 시킴 곳 중에 비교적 앞부분에서 행해지는 제차입니다. 1028님께서 그 김호성 명인 선곡 끝내준다. 몇 시간이고 들을 수 있겠다. 이런 녹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1007님께서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오늘 생방송 감사합니다. 내일도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하셨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 제비 노정기 준비했습니다. 흥보가 다리를 고쳐준 덕분에 무사히 강남 땅으로 돌아갔고요. 다시 흥보네 집으로 봄이 돼서 돌아갑니다. 보은표 박씨 하나 물고 가는데요. 그 노정 들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흥보 제비 노정기를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점거하는 뒤 미국 들어갔던 분홍제비 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 마을 이조선 나갔던 흥보제비

조령을 하되 너는 내 다리가 봉통하지가 않노. 흥보제비여짜오되 소조가 아리다.

0: 거기에 너희 부모가 내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1: 그렇지.
0: 명출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머리 방자 그늘 흥보 제비가 본뼈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군박 자고 배

명출에 나갈 적에는 출행 날짜를 내가 받아줄 테니 꼭 그날 나가도록 하여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사머리 방자 그늘 흥보 제비가 본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오는 뒤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군박 자고

대공강자료 황황루룰 올라가니 황화일거불부반 백운천재 공유여라 금릉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 공숙창위에 돌이게

등기 백일로다 요동 700리를 솔 석기지네요. 삼록강을 건너 우주를 다다라 영고탑 통군정을 안겨 사면을 둘러보

춘당 영전이 해도라 도봉망월대소사.

0: 지은지 은지 덕지 수지 자로 함지 코지 내 집에 오. 보고서 좋아라.
1: 어,

흥보가 중에 흥보 제비 노정기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평생 지켜야 할 한마디 말이 서라 했단 이야기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법이죠. 공자는 그처럼 관대한 마음이 중요하다 가르쳤습니다. 오늘 바쁜 5월이라 공자 이야기 생각나서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넉넉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그때여 춘향과 도련님이 사랑가로 놀아보는데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해 누구

떡국도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제 치루지거니 외가지 단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땡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병 사탕에 화당을 주랴 험해도 내 사랑아.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을래. 지금 털털 개살구 작은 희도령 새는데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험해도 내 사랑아. 지금

0: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거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 두서라 집수를 보자. 허금해도 내 사랑아.
1: 이해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토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토련님을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이오. 내가 널더러 무겁게 봐달라느냐? 내 양팔을 네 등 위에 척 얹고 징검징검 걸어다니면 다 그 안에 좋은 수가 있느니라. 춘향이가 이제는 아주 파급이 되어서 도련님을 낭군자로 업고 노는디 둥둥둥 내 낭군 어허 둥둥 내 낭군

소공의 자격에 모란화 탐하 봉접이 좋으로 소상 통증

하고 이에 춘향아 말 들어라. 너와 나와 유정 허니 청자 노래를 들어라.

통화정 한양태수의유정 삼태육영어백관주정 추화인정복업서방정 실정실정을 돈정하면 네 마음 일편단정 내 마음 헌형이정 양현신장 탁정타감만일 파정이 되거든면 복공절

춘향이 더욱 좋아라고 토련님 말씀은 소진장 구변이오. 어디 또 그뿐이랴. 좀 상스럽기는 하다마는 탄둘이 있으니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궁짜 노래를 한번 들어볼래? 궁짜 노래를 들어라. 궁짜 노래를 들어라. 좁은 천지 개타고 인정으로 장덕궁 진시황의 하왕궁 용궁에는 수정궁 왕자진의 허목궁 강태궁의 조작궁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이궁 저궁을 다 버리고 너와 나와 합궁하면 이견이 좋더란 말이냐. 이리와 어서 벗어라 잠자자. 어서 벗어라 잠자자.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벗고 수어서라 이게 제 반달 말이로다. 어서 벗어라 잠자자. 와라 뛰어 달려들어 저구르 치마 속적 300개 병풍무에 걸어놓고 그 뚱뚱땅 법중 열어 싸라온 상마 한 말도 없이다 양악을 취하더니 병에는 울어 솟구치고

0: 이렇다시여 치호몽으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 다마라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느냐.
1: 그러지.
0: 하루는 뜻밖의 경방자가 내려와 본관 사또 동부 승지 당상하야 내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다.

되었구나. 이때여 사또께서 도련님을 불러 분부하시되 내가 원이 갈렸기로 불일 상경할 터이니 너는 내일 내행매시고 발행하도록 해라. 뜻밖의 도련님이 이 말을 들어놓으니

답답하여 할 일 없이 춘향의 집으로 이별차로 나가는데 첨제 안으신 도련님이 대로 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내 없지만 혹은 춘향과 예

있고 황후는 전하의 청사로 돼 후민예별을 얻으니 날 같은 소장부여 언제 고를 수 있겠느냐 춘향을 어쩌고 갈고 두고 갈 수도 하고 아깝고 다리고 갈 수도 없네 저를 다력하자 하면 부모님이 부정하고 저를 두고 가자 하면

먹어도 따뜻한처럼구나. 길건 땅주를 모르고 주냐. 문창을 당도 흔히 그때여 향단이 유염섬섬 옥지가우 봉선화를 따다가 도류한 짐을 얼른 보고 깜짝 반연하고면서

가만 오시니까 도련님의 마음은 대답 없이 대목난을 늘었으니 그때와 준향 모친 도련님 드릴라고 반찬 음식

손뼉치고 나오면서 아 우리 사위 오시는구나. 남도 사위가 예능을 엿본가 아자지가 형제물 만들면 태릴 사인회가 걱정할걸. 한 분등 있을 때에서 도련님의 마음 대답 없이 춘향 방문을 들었으니 그때와 춘향이는 도련님 드리

본호치를 여러 방에 뜯고 일어서며 옥수를 잡고 하는 말이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오늘은 왜 늦었소 방자가 편들었소 아 어디서 기생 왔소 발색해도 과이르시오 개한치도 못하시오 수색에 만면은 이

술래도 아니라네.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떼도 몸도 허고 꼼짝어거니 춘향이가 무세호여 잡았던

이며 내 몰랐소 내 몰랐소 도련님소 내 몰랐소 도련님만 사대 못댁 자제원 주당천원 천인이라 참관 좌증허였다 버리란 것 옳다 허거고 나를 뜨겠냐고 그거 오신걸 속이 없는 이에게 제번 늦게 원해 편지

하여도 쓸데없고 보기 싫어 하는 얼굴을 더 보아도 병들하니 나는 건너는 방 어머님 곁에 가 자

참고 기한 끌어. 개안 끌어. 내가 미래에게 소을 찢어 그러겠노. 내가 미쳐가 말을 못 터였다. 소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홍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 속이요 꿈 속이요 말을 허워 말을 허여 답답하여 못 살겠소. 도련님이 그제야 말을 하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집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그리하여 나는 내일 내 행 매시고 올라가라 하니 이를 장자 어찌하였으면 좋겠느냐. 토련님 댁에는 경사나 속으려 절 다려가자 하면 아니나 갈까 하고 미리 방파마기로 우시는구려. 여필 종부라니 절이라도 따라가고 말이라도 같이 가지요. 아이고 저 말이 사람아 그게 내 상할 말이로구나. 너를 타려하게 생겼으면 일이 허겄느냐.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하니 비장전 아예가 부목을 따라와 기생 잡첩하였단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면 사당 참례도 못 오고 과거 한 장 못 해보고 노 도령으로 늙어 죽는다 하니 아무리 생각하여도 후기를 둘 수밖에 수가 없다. 춘향이가 후기란 말을 듣더니만은 아니 그럼 이별하자는 말씀이요? 이별이야 되겠느냐마는 당분간 너와 나와 갈려 있을 수밖에는 수가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그 어여쁜 얼굴이 부르락 부르락 허여지며 이별 초들을 내는디

사고가 사고하며 발길에 밟히는 좋은 맛자락도 쫙 찢어서 도련님 앞에 단에 뜨거운 치고

등을 앞세우고 집을 나오여서

격해가 성전지 이도록 떡 나가 성지기 맞자.

이요 땅 손길 부여 잡고 장정

뱀새구름이 작게 다가가서 말을 하고 말은 허여 공연한 사람을 살짝 죽으려던지 평생

도련님이 떠나가 가신단다. 사생결단을 한다고 죽는

레로구나 황운하니 거리검 저잡고 선앙당숭보 봉쇄 한 마리 남게 안고 또 한 마리 땅에 앉아 내가 어둠에로 가자느냐 내가 어둠에로 가자느냐 이산 넘어가도 거리소

삼머리라 육구암도 대삼머리라 헐시구나 절시구나 삼불 삼불이 생긴도 사랑 사랑 조 다방 조 홍두깨 논출 논출이 방 논출

0: 옛날에 장지영 대장의 아버지가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는고? 아니 저 농속에서 살았겄다.
1: 이끼 여보슈, 쥐새끼야, 사람이 어떻게 농속에서 산단 말이오?
0: 허허,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긴 농속, 즉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지.
1: 뭐라, 장안, 서울 장안에서 살았다 이런 말이구만.
0: 옳지 옳지. 헌데 이들 내외에게는 벼슬은 육조 판서를 지나 정승지에 갔으나
1: 시구.
0: 슬하에 일점 혈육이 없어.
1: 그래서 백일정성이라도 드려볼량으로 명산대차를 찾아가는데.

0: 지성이면 감천이라 백일정성 효염 있어. 아 이때부터 부인의 뱃속에 태기가 있어. 태기가 있은 지 열흘 만에 일개 옥동자 하나를 낳았다.
1: 태기 새끼인가 열흘 만에 낳게?
0: 대감한테 급한데 언제 열 달 기다려?
1: 하긴 대감한텐 급하니까 열 달이 열흘 걷겠지.
0: 어쨌든지 이렇게 늦덩이를 낳아 장치용이라 이름을 짓고 잘 기르는데
1: 아시고.
0: 이 아이 자라면서 남자리 늦어요.
1: 한두 살에 말을 배워 서너 살이 되니 말이 청산유수요.
0: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지라 장대장 부모 그만 깜짝 놀라 이리 똑똑하다가는 단명할까 염려돼요.
1: 에이.
0: 저 건넌말 별관 불러 자식을 맡기는데 풍류 잡기를 가르치겠다.
1: 시구.
0: 이리하야 장대장이라는 변호를 얻고
1: 에이.
0: 한참 논일 적에
1: 시구.
0: 장대장의 부모는 그만 병으로도 시름시름 앓다가 밥숟가락을 놨지.
1: 황천.

0: 이렇게 장 대장의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장 대장은 가산을 탕진하여 살 길이 막막터라. 옛날에는 말이오, 양반이 망하면 저 남산골로 이사를 갔다는데 말이야, 장 대장 내 집을 볼짝시면 위에서는 맨 첫집이오 밑에서는 맨 끝집이었다.
1: 저 마루태기 꼭대기란 말이군.
0: 헌데 다른 집은 기둥이 4개인데 이 집은 기둥이 8개예요.
1: 뭐 2층 집을 지었나 보지.
0: 아니야,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 봐 여벌 기둥을 세운 게지.
1: 어시구.
0: 이렇게 옹색하게 살 적에 장대장 그래도 양반이라 상투 끌러 보장에 걸고
1: 시구.
0: 공자왈 맹자왈 공부를 해서 어느 재상집 사랑에 찾아가 옛날 같이 놀던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1: 여보게들, 내가 살기가 궁색하여 등짐이라도 질까 하는데, 아 그렇게 되면 내 망신보다는 자네들 망신이 더 크니 자네들 하고 나면 초시자리라도 한 잔이나 주게나 그려.
0: 그도 그럴듯하여 한 자리 주는데 저 만포 첨사를 주었다.
1: 만포 첨사라니?
0: 저 장단에 있는 만포진 사따로 간다 이런 말이지.
1: 시구.
0: 어쨌든지 장대장은 이렇게 만포 첨사 한 자리 얻어들고 부임길 떠날 적에
1: 시.
0: 마상에 높이 앉아 마부더러 하는 말이,
1: 예 이놈 마부여, 네 말 좋다 자랑 말고, 내 말 좋다 자랑 말고, 바삐 바삐 말등에 부담지어 양단에 채를 놓아 더 누워라.
0: 서대문박 얼른 지나 무학재 슬쩍 넘어 홍재원에 당도하니 가는 날이 장날이라.
1: 앞에 가는 여자 갈매 치마에 진분홍 저고 입고 가는 엉덩이가 떡판 같고 죽산마 엉덩이가 같다. 어디 수작이나 한번 해볼까. 여보 떡장수, 그 떡 한 그릇만 주게나.
0: 우리 집 서방 부뚜막에 쌀 퍼주고 떡 싸 먹다 목에 걸려 자빠져서 방온기가 되었거늘.
1: 시구.
0: 아 그 누가 날 보고 여보라나.
1: 어이.
0: 떡 잡수시려. 오.
1: 아이고 뭐니나, 돌아보는 저 여자 얼굴이 얼마나 얼긋든지 얼근 구멍에 물을 한 종지 부어도 모자랄 지경이라. 장대장 떡 먹을 맛이 딱 떨어져 임시

0: 면통으로 한마디 하는데 여보 홍재원 인절미 눕기가 사발로 퍼먹고 가게 눕다더니 이렇게 단단해서 어디 먹겠어? 내가 잠깐 다녀올 동안 푹 물렸다 주게나.
1: 아이고 나으리, 저 떡이 아무리 눕다 한들 나긋나긋한 소첩에 몸만 갔사오리까. 오늘 이렇게 우리 만난 것도 인연이니 오늘 밤 나와 함께 만리장성이나 싸워봅시다 그려.
0: 장대장 할 수 없어 한 판 놀고 가는데 곰보 타령으로 놀겄다.
2: 뛴다 뛴다 허룡서룡은 다 뛰어넘어 자빠 동그라지고 영의정고래 자의정승어 위정민어 승지전복 한림병어 옥당은어 대사관의 자가사리 대마

0: 그리고 주랭랑을 친 장대장은 기를 재촉하여 고향 파주 원룬지나 장단 일경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1: 어이씨구.
0: 장단은 한양에서 하룻길 주막거리렸다.
1: 어이.
0: 어느덧 서산에 일모하여 황혼이 되었는데 어디서 풍악 소리가 들리겄다. 마침 저 건넌말에서 구판이 벌어졌는지라 장대장은 한양에서도 구판이라면 빼놓지 않고 구경을 다녔는데 참새 방앗간 그냥 지나갈 이만 모르다. 한양에선 10월상달이니 정월상달이니 하여 대감놀이 성주풀이를 하지만 시골에선 소가 1년 내내 애를 썼다요. 속옷이나

0: 복을 줘요. 아, 복을 줘요. 아, 모시라오. 얼쑤, 얼쑤, 얼쑤, 얼쑤, 얼쑤.
1: 그 시골 무당일망정 양화도 곡식이런구래.
0: 양화도 곡식이라뇨?
1: 양화도에서 많이 나는 곡식이 뭔 줄 아우?
0: 그야 수수죠.
1: 저 무당이 수수하단 말이지. 어디 수작이나 한번 해볼까? 여보 만신! 그 노래가락이나 하나 청해 듣자고.
0: 아닌 밤에 홍두깨라더니 웬 노래가락? 내가 한양 큰 구세 나가면은 노래가라 불렀는데.
1: 시구.
0: 아니 이런 총구석에서 노래가락이라니.
1: 어이.
0: 어디 보자 어디 봐.
1: 어이.
0: 노래가라 청한 사람 어디 보자.
1: 잘생겼다.

0: 나도 남부럽지 않게 생긴 여자로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저 무지랭이하고 한평생을 어떻게 산단 말이냐.
1: 제자가 지금 산에 가슴을 두근번 세근번 하게 만드네.

0: 이렇게 구타는 척하고 정담을 나누는데 어이. 구경 나온 만화님들 멋도 모르고 말이야. 저무당이 딴 날은 꾀도 많이 쓰고 목도 쉬더니
1: 아시구.
0: 오늘은 꾀도 안 부리고 목청도 아주 잘 나와 구슬 멋들어지게 잘한다고 막장대소. 야단 법석들이야요.
1: 시구.

잘 글쎄 몰려와 토끼를 애워쌀지 오냐 니가 토끼구나 이 놈감만 빼내면은 왕님 무사하고 백세 천세 둘이 진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인데 괜히 서운하고 짜증나고 혼자 마음속으로 몇 번씩 되새기게 되는 일,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말이죠. 우리 몸과 마음은요, 잠시 숨 돌릴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 밖으로 나가서 맑고 상쾌한 아침 공기를 한 모금 마시는 일, 조용히 눈을 감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가만히 들어보는 일, 뭐 거창한 처방은 아니어도 내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오는 방법인데요. 또 조용하면서도 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잘 되기를 빌어보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이어도 좋고요, 잠시 마음이 멀어졌던 사람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조금 덜 아프기를, 마음 편히 웃을 일이 생기기를, 건강하고 무탈하기를 나직이 빌어보는 것이죠. 남을 위해 기원하는 마음인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쪽이 먼저 부드러워지고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보낸 그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다시 내게로 와서 우리의 하루를 조금 더 순하게, 편안하게 열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추건 덕담 2입니다. 소리의 이광수입니다.

어려 이런 터에다 집을 짓지 안채는 목숨 숫자 사랑채는 목복자 행랑채는 청성할창자 수복창상으로다 집을 짓고 호박주추 산호기둥 금파돌이에 미라대문 수문저를 누려놓고 황금으로 다 불을 얹고 순금으로 석가래 걸고 백금으로 다 부연 달고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축원덕담 2였습니다. 소리의 이광수였습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여는 말에서 마음이 괜히 서운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날 때 우리 마음을 제자리로 데려오는 방법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가 잘 되기를 빌어보는 마음, 사실 내 마음도 지금 짜증나고 서운하고 복잡한데 뭐 가족이든 누구든 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남인데 그렇죠. 네,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게 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의 평안을 빌어주는 일, 그 일이 그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모난 자리도 다듬어주는 일 같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했으면 좋겠다. 몸 아픈 것이 조금 나아졌으면 좋겠다. 마음 편히 크게 웃을 일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오면서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보이지 않게 우리 곁을 받쳐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 하나 보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는요, 1부에서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함께 하실 거고요. 건강 도하기도 준비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전하는 풍경소리, 그리고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 네, 알아두면 쓸모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취타풍류 길군악 듣겠습니다. 연주의 최경만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 만나볼 음반은 박상욱 명창의 경기 선소리 산타령 앨범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흥겨운 장단과 시원한 소리의 멋이 살아있는 자진 산타령을 준비했습니다. 선소리 산타령은 전문 소리꾼들이 소고를 들고 가벼운 몸짓과 함께 부르는 흥겨운 경기 민요인데요. 선소리라는 말 그대로 입창, 즉 서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듣고 있으면 흥취도 느껴지고 때로는 판소리 같은 이야기 맛도 살아있어서 아주 다채로운 멋을 품고 있는데요. 경기 선소리 산타령은 보통 놀량, 앞산타령, 뒷산타령, 그리고 오늘 들으실 자진산타령, 마지막으로 개고리타령 순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 오늘 준비된 자진산타령은 말 그대로 빠른 박자로 몰아가는 산타령입니다. 높은 음을 시원하게 뻗어내면서도 잔 기교를 섬세하게 살려야 해서 상당한 기량이 필요한 노래로 꼽히는데요. 오늘 이 흥겨운 소리를 들려주실 분은 서울시 무형유산 휘모리 작가

예능 보유자 박상옥 명창입니다. 박상옥 명창은 어린 시절부터 농요와 상여 소리, 민요 같은 토속 소리를 마을 어른들에게 자연스럽게 익히며 자랐습니다. 그 바탕 위에 벽파 이창배 선생에게 시조와 가사, 경서도창을 사사하면서 우리 소리의 깊이를 오롯이 다져왔는데요.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경기 선소리 특유의 맛을 오늘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상옥 명창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경기 선소리 산타령 중 자진 산타령 13분여의 긴 호흡으로 들려드립니다.

0: 기도라간 다에.
1: 평생 경기 소리의 맥을 지켜온 박상옥 명창의 소리로 경기 선소리 산타령 가운데 자진 산타령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뼛 우리 음악, 내일 이 시간에도 우리 음악의 깊은 멋을 담은 특별한 한 곡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요,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반주 음악입니다. 연주의 원한철 외 여러분입니다.

김숙자류 도살풀이춤 반주음악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원한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우리는 손으로 참 많은 것을 만집니다. 문 손잡이, 지하철 손잡이, 식당 메뉴판, 엘리베이터 버튼까지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이 스쳐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손이 또 눈과 코, 입으로 자주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위생습관으로 늘 손 씻기를 꼽고 있습니다. 잘 아시듯 비누와 흐르는 물로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세균과 바이러스 전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람이 함께 만지는 물건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도 그렇죠. 지폐와 동전은 여러 사람 손을 거치기 쉬우니까요. 대중교통 손잡이와 문 손잡이, 공용 화장실 문고리도 손이 많이 닿는 곳입니다. 식당 메뉴판이나 무인 주문기, 공항의 키오스크 같은 터치 스크린도 그렇죠. 병원 접수대의 펜이나 대기실 의자 팔걸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만큼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반려동물을 만진 뒤나 주방에서 생고기를 손질한 뒤에도 손 씻는 걸

0: 그냥 넘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스마트폰도 손과 얼굴이 자주 닿는 만큼 종종 닦아주는 습관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때만큼 손소독제를 자주 쓰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물과 비누로 바로 손을 씻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휴대용 손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외출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공용 물건을 만진 뒤 바로 식사해야 할 때처럼 손 씻기가 쉽지 않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목욕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입니다.
1: 이때는 어느 땐고 오뉴월 한더위라 태양은 붉었던디 피땀을 흘리면서 한 곳을 당도하니 백석정단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들린다.
2: 하시고
1: 신봉사 건동무서 물소리 듣더니 반긴다.
2: 아이고
1: 얼씨구나 반갑다.
2: 아이고
1: 우월리 엄청 더운 날 적바여서 목욕을 놓으면 서른 마음도 잊을 테요. 맑은 정신이 돌아올 것인지 얼씨구나 반갑다.
2: 아이고
1: 그간 의복을 벗어놓고 뿌리가 풍동 들어서 시연우잔이로다. 물한 조망을 덮어 쥐어 양치질도 허여보고 또한 주먹 더 부고 쥐어서 가삼도 허를 문지르며
2: 하시고
1: 시간우잔이로다. 삼각산울라선들 이어서 시연하며 동해수를 담아시엔들 이어서 시연을까 얼쓰고 절쓰고 지와자 좋은데 퉁벙퉁벙 다닌다.
2: 하시고 다
3: 이랬던 목이걸째 신봉사부등 훨씬 더 시장한 도적놈이 의간호복을 죄다 집어가지고 도망을 허였겄다.
2: 제.
3: 신봉사는 누가 농한 줄만 알고 여 누가 나하고 농을 하고 내 옷을 감춘 기로구나. 그 누기여 이리 가져와. 내가 암만 눈이 어두워도 다 짐작이 있구만.
2: 헐시고
3: 허허 가져오래도. 아니 안 가져와. 안 가져와. 안 가져와!
2: 하시고!
3: 아무리 소리를 지른들 대답 헐리간 뒤쓰리
2: 다.
3: 신봉사 그제야 도적 맞은 조를 짐작하고 허허 이제는 죽었구나.
2: 하시고!
3: 정당은 꼭 죽었네.
2: 하시고
3: 옷을 훨씬 벗었으니

전투중 놈들아, 내 옷 가져느라. 쓰고 먹고 입고 남은 재물도 많을 텐데 눈 대고 옷을 가져가니 그게 차마 할 일이냐. 야 이놈들아, 봉사가 도적질하면 12대 줄봉사를 한단다. 옷 가져느라.

0: 하시고 아 좋지.
1: 죽어도 양반이라 체면을 아는 거로
0: 다.
1: 한 손으로 악보를 가리고 내 앞에 부인에 지내거든 다 돌아서서 가시오.

0: 어찌려면 12대 줄봉산 한단다. 어디까지 하느라 자야
1: 좋지.
0: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내가 이기기 아는 거로 한 손으로 악보를 가리고 내 앞에 부인에 지내거든 다 돌아서서 가시오. 내 어쩌다 벗었소.
1: 좋지.
0: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1: 아 좋지.
0: 천재인가
1: 하시고
0: 병신 중하고 날 같은 이가도 있으리.
1: 하시고
0: 1월에 밝았어도
1: 다
0: 동서분별을 내 묻더니 살아있는 내 팔자야.
1: 좋지.
0: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내가 이기기 웬일이냐.
1: 좋지.
0: 이리 앉아
1: 합시고
0: 무릉모를 째 그때 마침 무릉태소가 황성 갔다고 놓은 길인데 벽제 소리가 들리거늘 신봉사 듣고 좋아라고 옳지. 여디 관장이 지내시는 모양이로구나.
1: 합시고
0: 이제는 살았다. 내가 저 관장에게 억지나 좀 써보리라.
1: 다
0: 때를 한번 써보면
1: 하시고
0: 관은 민지 부물하니 설마 이대로 버리고 가시든 안 오실 테지.
1: 다
0: 행차가 점점 당부컨을 신봉사 거둥보서 벌거벗은 알봉사가 한 손으로 악보를 가지고 한 손에는 집행이를 들고 엉금엉금 들어가며 아래라 급창하래라. 황성 가는 맹인인데 배알차로 아래라.
1: 합시고
0: 행차가 귀를 머물더니 마는 어이 나는 무릉태수건이와 어디 사는 소경인디 어찌 우선 벗었으며
1: 합시고
0: 무슨 말을 하려는가. 아래라
1: 합시고
0: 네 손행이 아리리다.
1: 아 좋지.
0: 소명은 황조 도하동 사업더니 황성 잔치 가는 길에 하도 날이 더웠기로
1: 하시고
0: 이물에서 목욕을 하다 의관 의복을 지러 싸우니 진소의 조춘지 방향이여 진태유국이 되었은지 찾아주고 가시든지 한불 몰아주고 가시든지 별반 처분 허옵소서. 적선이 지가에
1: 합치고
0: 필요역경이란 허였으리기 대소장덕 문을 살려주오.
2: 태소 들으시고 각인이 여기시사 덩인 물러본 보시되 내 의룡 열고 의복 있음 내어줘라. 급장은 번거 있어도 다릅으니 갓 벗어 소경 주고 교건 꾸는 수건 써도 다릅으니 만건 벗어 소경 주라. 신봉사 받아 쓰고 입더니 은혜 백골 난망이오. 내 황성 갔다 오는 길이 태수장님 꼭 찾아 뵙죠.
3: 판소리 심청가 중 신봉사 목욕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영남 풍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음원은 1983년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으로 미국 순회 연주 중 미국 현지에서 녹음된 곡입니다. 장구의 김덕수, 북의 이광수, 징의 최종실,

1부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 곡은 영남 풍물이었습니다. 미국 순회 연주 중에 미국 현지에서 녹음된 곡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장구의 김덕수, 북의 이광수, 징의 최종실, 꽹과리의 김영배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다양한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함께 하시고요. 또 목요일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야외에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되면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호출보 HLQAFM 여러분,
1: 먼저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헬멧과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이어폰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이동하고 야간에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반사 장비나 전조 등은 이용 전에 확인합니다. 특히 전동 킥보드는 한 사람만 탑승하고 음주 후에는 이용하지 않는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현대 미술 행사죠.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입장권 사전 예매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인데요. 영어로는 You must change your life입니다. 독일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시, 고대 아폴로의 토르소 마지막 구절에서 영감을 얻은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번 광주 비엔날레는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처럼 오늘의 인류가 마주한 큰 질문들 속에서 예술이 어떤 힘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자리로 꾸며지는데요. 전시는 오는 9월 5일 토요일부터 11월 15일 일요일까지 모두 72일 동안 이어지고 주 무대는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입니다. 본 전시에는 약 43팀이 참여해서 설치, 영상, 퍼포먼스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광주 전역에서 펼쳐질 파빌리온 프로젝트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브라질, 스페인, 인도네시아, 리투아니아 등 전 세계 약 30개 나라와 기관이 참여해서 광주의 여러 공간을 다양한 예술의 장으로 확장한다고 합니다. 현대 미술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나보고 싶은 분들께서는 9월 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열리는 제16회 광주 비엔날레 달력 한쪽에 살며시 표시해 두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풍경소리였습니다. 자, 풍경소리에 이어서 달그림자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들소리입니다.

달그림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 들소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조 삼중주 함께 가는 길 들려드릴 텐데요. 대금과 거문고의 원장현, 아쟁의 최정관,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산조 삼중주 함께 가는 길은요, 거문고 가락을 중심으로 대금과 아쟁이 함께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거문고와 대금 그리고 아쟁이 서로의 소리를 보태며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께 다가갈지 산조 삼중주 함께 가는 길 듣겠습니다.

산조 삼중주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금과 검고의 원장현, 아쟁의 최정관, 장구의 장덕화였습니다. 다음 곡은요, 편지 준비했는데요. 연주의 검은고 연구회 동부학회입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 외출하실 때 그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챙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전에는 아유 그깟 햇볕 좀 쬐면 어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제는 요즘 햇볕이 너무 강해졌다는 겁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에 적힌 SPF, PA 이 두 글자, 네, 볼 때마다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SPF는요 주로 피부가 빨갛게 익는 데 영향을 주는 자외선 B를 막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PA는 피부 깊숙이 들어가서 피부 노화와 관련이 있는 자외선 A를 막는 정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SPF 숫자만 보고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기보다는 PA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에게도요, 이 햇볕을 피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챙 넓은 모자, 긴 소매 옷, 논밭에서 일하실 때 수건을 목에 두르고 팔 토시를 끼셨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오래전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피부를 햇볕에서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쌀겨 추출물, 자스민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은 태양열 때문에 피부가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801년 독일의 과학자 요한 리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을 발견하면서 햇볕이 단순히 뜨거운 열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던 겁니다. 1920년대에서 30년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자외선 차단 제품이 발명되기 시작했고요. 특히 선크림은 제2차 세계대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94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을 때 당시 미군과 일본군의 육상 전투는 남태평양 열대 지역에서 벌어졌고 이 지역들은요 자외선 강도가 매우 높아서 병사들이 쉽게 일광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병력 손실 방지를 위해 피부 보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미군은 병사들에게 자외선 차단제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난 후 이 자외선 차단제는 일상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남도 들 노래 못 심는 소리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남도 들룰의 모심는 소리였습니다. 노래의 김용우였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일합니다. 하나는 자외선을 흡수해서 피부에 닿기 전에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외선을 튕겨내거나 흩어지게 해서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는 방식이죠. 흔히 앞에 것을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 뒤에 것을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부르는데요. 화학적 차단제는 대체로 발림성이 좋고 하얗게 뜨는 느낌이 적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바르기 편하고 화장 전에 많이 쓰입니다. 반대로 물리적 차단제는 피부 위에 얇은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을 반사하거나 흩어지게 돕는 방식입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비교적 편하게 바를 수 있지만 얼굴이 조금 하얗게 떠 보이는 이른바 백탁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고 나쁘다, 뭐 이렇게 단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피부가 어떤지, 오늘 어디를 가는지, 또 땀이 많이 나는지, 물놀이를 하는지 등등 상황을 보고 고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크림은요, 한번 바르면 하루 종일 끝,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외출 전에 충분히 바르고 야외에 오래 계실 때는요, 2시간쯤 지나서 다시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귀가 후에는 잘 지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책넓은 모자, 얇고 긴 겉옷, 양산, 그늘, 뭐 이런 것들이 함께 할 때 피부 보호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들려드리죠.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월요일 코너죠. 주민번호

오늘 마무리곡 때이루 뛰어라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시흥 시립전통예술단이었습니다. 하루가 아무리 바쁘게 흘러가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푸르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 가장 젊고 푸른 날, 마음껏 누리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예전엔 기차역 플랫폼까지 배웅 나온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창밖에 서서 기차가 떠나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했었죠.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갈 길이 바쁘다는 이유로 제대로 헤어지는 일에 인색해진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일도 좋지만 헤어질 때 잘 보내주는 것이 마음에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5월 급히 밀어내듯 보내지 말고 느긋한 작별을 누려봐도 좋겠습니다. 퇴근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노을양의 노래와 연주로 기억의 숨결, 부제목이 아리랑이었습니다. 자, 마중 나가고 배웅하고 요즘 그런 일이 예전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쿨하게 탁 떨어져서 야, 우리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런 게더 미덕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까지 있는데요. 자, 5월이라는 시간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했던 5월 잘 배웅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5월의 나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 위로도 좀 전해주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마중했거나 배웅했던 기억, 그것 좀 살펴볼까요? 반대로도 누군가가 나를 마중 나오거나 배웅했던 기억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군대 갈때 부모님, 친구, 애인이 훈련소까지 배웅을 하잖아요. 꽤 오래된 기억이실 텐데 그래도 생생하게 그 장면은 남아 있으실 것 같고요. 시골이 본가인 분들은 고향 집에 가면 부모님이 큰 길까지 마중 나오고 배웅도 해주신다던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고향 집 갔다가 서울 올라올 때면 아이 대체 어디까지 따라 나오시는 거야? 갈게 갈게 그냥 갈게 막 이러면서 손사래를 치고 그 모습 자체가 우리의 정겨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마중과 배웅에 얽힌 추억 나눠보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요,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시드레인의 노래와 연주로 비나리 파트 1 함께 듣겠습니다.

애쉬드레인의 비나리 파트 1 들었고요. 반응점의 연주로 릴리리아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마중과 배웅에 얽힌 추억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애청자이신 2009님 한디, 저는 결혼한 지가 36년 됐습니다. 요즘도 남편 출근할 때마다 아파트 입구까지 배웅합니다. 우와, 이거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출근 시간이 이른 시간이면 더더더더더 힘든데요. 대단하십니다. 아들 군 입대할 때도 논산 훈련소까지 배웅했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절의 풍경이 있죠. 요즘은 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형제 다 같이 막 가가지고 잘하고 와 하면 이제 걸어가다가 뒤로 한번 돌아보면 눈물이 왈칵. 참 그죠? 3914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제일 격하게 마중남아 주는 존재, 바로 저희 집 강아지입니다. 하루가 힘들어도 그 요란한 마중 퍼포먼스를 보면, 아이고, 피로가 싹다 풀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강아지는. 저 지인도 강아지 키우는 독신남이 한분 있는데요. 나이는 저하고 동갑입니다. 근데 그왜 집에, 그 뭐라죠? 시식 홈캠. 네, 홈캠을 통해서 한 번씩 강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더라고요. 근데 본인 퇴근할 시간대가 딱 되면 강아지가 현관 앞을 계속 서성이는? 오, 저도 그거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강아지의 주인 사랑. 7720님, 고3 때 야자 끝나면 아버지가 늘 학교 앞에서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서 계시던 모습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었는데 너무 늦었지만 그때 감사했고 든든했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예. 꼭 전하고 싶으시니까 오늘 꼭 아버님께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목소리로 그때 참 고마웠단 얘기. 이거 전체 다 아는데도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목소리 한번 들려주시면 얼마나 아버님이 기뻐하실까요? 자, 계속해서 박승희의 노래 상모 듣는데요. 노래 나가는 동안 마중과 배웅에 얽힌 추억 저에게 나눠주십시오. 문자 샵 03032.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사연 보내실 수도 있고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죠.

박승희의 노래 상모에 이어서 도깨비 불이 났다. 어머, 이거 누구 노래예요? 황성희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마중과 배웅에 얽힌 추억 나누고 있는데요. 황성희님 사연 더 볼게요. 1970년대에는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가는 일이 드물었어요. 외국 아니라 국내도 힘들었어요. 평생 한번 소원이나 비행기 타본다. 뭐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1979년 저희 아버지께서 미국에 일주일 출장 다녀오시던 날 온 가족이 김포공항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고 입국장으로 들어오시는 아버지를 국가대표 환영하듯이 마중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와, 1979년에 미국 출장이라니요. 와, 선물은 뭐 사오셨던가요? 예전에 막 아버지가 일본 출장 갔다 왔다면서 막 샤프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CD 같은 거 막 그 사와서 보여주면 그거 너무 부럽고 막 빌려서 듣긴 하는데 혹시 흠집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고막 걱정하면서 그 친구의 CD를 만졌던 그런 생각도 나네요. 오늘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저. 강수자님, 저는 사람한테 배웅도 좋았지만 제가 키우던 고양이의 마중이나 배웅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건이 되면 다시 키워보고 싶은 반려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그 특별한 것 같아요. 사람보다 더 믿음이 가고 그럴 때가 있죠. 물론 사람도 좋지만. 9320님, 저 고등학교 때 야간 자습하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미니 전기장판을 켜두셨다가 제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품에 안고 버스 정류장까지 달려오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줄 몰라서 아, 왜 그래? 여기 사람들 많이 보는데 미니 전기장판이 웬 말이야? 하고 투정만 부렸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의 사랑을 감히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받았던 사랑, 또 누군가에게 주고 계시겠죠. 또 누군가는, 아, 왜 그래? 하는데, 그 사람이 또 나이가 들면, 아, 9320님이 나한테 그런 큰 사랑을 베풀었었구나. 그렇게 사랑은 누군가로 이렇게 점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또 함께하고 있고요. 자, 양방언이 작곡하고 바버레츠가 노래한 정선아리랑 역금아리라 아라리 함께 들어보리라.

파브리츠가 노래한 양방원의 음악 정선 아리랑 역금 아라리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3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국악의 선율을 금빛으로 물들이다 주식회사 미인골드에서 전통 디자인 식용금박 티골드 세트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2부에서 퀴즈 함께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에는 책 선물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웃기는 사교육 코너의 주인공 송내관이 새 책을 냈습니다. 송내관의 재미있는 한국사 기행인데요. 지구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현대사까지 어렵게만 느껴졌던 한국사를 머리에 쏙쏙쏙 들어오게 만든 아주 쉽고 재밌게 쓴 책입니다. 책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10분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뉴스 RR 뉴스. 오늘도 조현정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금융 플랫폼인 토스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이 토스가 쇼핑몰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1: 네.
0: 토스 쇼핑에서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이른바 어뷰징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죠.
1: 네, 편법과 어뷰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라는 건데요.
0: 예.
1: 그러니까 어뷰징이라는 거는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난 건 쉽게 말하면 정품이 아닌 걸 마치 정품처럼 보이게 해서 파는 거예요.
0: 그래요.
1: 일례로 직장인 A씨는요. 최근에 토스 쇼핑에서 질레트 호환 5중 면도날 블랙 12개입 한 세트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정상가가 25,900원인데
0: 네.
1: 무려 61% 할인된 가격인데다가 사진도 그렇고 질레트라고 써 있으니까 정품이라고 믿고 구매를 한 거죠.
0: 네, 면도날 이거 은근히 비싸거든요. 교체형을 이제 사서 쓰는
1: 네,
0: 건데.
1: 네, 그런데 배송받은 제품은 정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싼 알리 제품이었습니다.
0: 와,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알리 사죠.
1: 그래서 보니까.
0: 예.
1: 중간에 작게 호환용이라고 써 있어요.
0: 우와, 아 그러네요. 제품명에 질레트 호환 5중 면도날이네요.
1: 네, 그래서
0: 와, 와 정말 눈치 못 챘는데요.
1: 화가 난 A 씨는 제품 판매처에 강하게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습니다. A 씨는 돈 만 원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이런 거는 플랫폼에서 제재를 했어야 됐다. 라고 성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해당 제품이 여전히 토스 쇼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말은 그 고객이 항의를 했어도 아무 수정 없이 그대로 판매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겠네요.
1: 가령 쿠팡도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이렇게 호환용 상품 등록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정품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0: 예.
1: 토스 쇼핑이 이런 어뷰징 근절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할인율이나 브랜드 이름만 너무 보지 마시고 호환용 이렇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문구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 열기가 뜨겁죠. 그런데 교차로 주변 유세 차량 때문에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1: 네. 전국 곳곳에서 선거 유세가 펼쳐지는 때인데 문제는 교차로와 로터리 주변에 유세 차량들이 오랜 시간 차를 세워두고 거기서 확성기 방송과 율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0: 뭐 유세 차량 입장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의 시선을 모을
1: 맞아요.
0: 수 있으니까요.
1: 네. 그래서 운전을 하던 직장인 A씨는 회전교차로에서 유세 중인 후보자와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0: 예, 예.
1: 차선을 이탈해서 접촉사고가 날 뻔했다.
0: 아.
1: 주의가 필요한 교차로에서 유세 차량이 시선을 빼앗는 건 운전 방해 행위다. 이렇게 성토했습니다.
0: 그러네요.
1: A씨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유세차 때문에 급정거했다. 앞차를 들이박을 뻔했다. 이런 불만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0: 네.
1: 이렇게 경기 파주, 대전, 경북 포항 등등 각 지역마다 후보자 차량이 교통섬이나 횡단보도 막고 주차한 사진이 막 확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경찰에 신고한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선관위에 신고하라 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0: 예.
1: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 이렇게 차 세워두면 안 돼요.
0: 원래는 안 되겠죠.
1: 네. 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유세 차량의 교차로 진입을 제한한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이유로 단속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딱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경찰이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아요.
0: 예.
1: 그래서 전문가들은 선거운동의 자유라는 것도 도로교통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도 이번에 이 선거 이후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관련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 얘기가 조금 더 점화될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0: 네.
1: 보니까 누리꾼들은 오히려 투표에 참고하겠다.
0: 아, 교통의 불편.

0: 답변을 주는 후보, 과연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1: 네,
0: 거네요.
1: 그래서 저런 후보는 패스다 이렇게 거르겠다는 입장까지 밝혀서 좀 오히려 선거운동하다가 더 밉보일 수 있다.
0: 그렇겠네요. 네. 무리한 선거운동은 독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선거운동도 중요하지만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선거하시는 분들 또 투표하시는 분들 다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단기 여행을 넘어서서 한국에서 한 달 살기 이거 다들 해보려고 네. 아우성이라네요.
1: 예. 올해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분기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0: 예.
1: 그런 가운데 한 달 살기 수요가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0: 오.
1: 국내 관광 플랫폼 크리에이트립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 살기 관련 상품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272% 불어났습니다. 국적별로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 예약의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0: 예.
1: 홍콩 관광객도 2년 연속 예약 비중 2위. 올해는 일본 쪽에서 새롭게 진입해서 전체 예약의 10%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한 달 살기라고 하면은 예전에 우리가 외국에 로망을 품고 있던
0: 맞아요.
1: 것들이잖아요.
0: 네.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건데.
1: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한 달 살기가 유행이다라는 것도 신기하고 아무래도 관광으로 맛보기만 하는 건 아쉬우니까 아예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좀 체험해보고 싶다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겠네요. 그럼 뭐 동네 분식점도 가보고.
1: 그렇죠. 그래서
0: 네.
1: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걸로 이제 더 어떤 알려져 있으니까
0: 예.
1: 한국의 라이프스타일에 외국인들이 젖어드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0: 아, 이미 잘 알고 있겠네요.
1: 네, 그러면 드라마 보면 이렇게 골목길에서 앞에 나와서 뭐 그러면 편의점이 있더라, 그럼 아이스크림을 먹더라, 뭐 이런 문화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직접 현지 생활을 체험해보려는 욕구로 연결이 된 것 같고 여기에 제도적 기반도 한몫했습니다.
0: 그래요?
1: 그 정부가 올해 초부터 그 시범 운영에 나선 게 있는데 무슨 비자냐면 해외 원격 근무자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도 하고 여행도 병행할 수 있도록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는 걸 시범 운영하고 있어요.
0: 오.
1: 원래는 그러니까 관광 비자는 몇 박 며칠 이렇게만 할 수 있고
0: 그렇죠.
1: 한 달 이상 체류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면서 할 사람들 한 달 동안 머무를 수 있다 해가지고 관련 상품 문의와 예약도 동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0: 네.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지면 우리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더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으로서의 위상도 올라가는 거니까 좋죠. 자, 끝으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1: 네. 다시 비구름이 찾아오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비는 양은 많지는 않고 전국에 5mm 안팎의 약한 비를 뿌리고 비구름은 물러가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적게 내린다고 해도 그동안 내린 비의 영향으로 지반이나 옹벽이 약해져 있는 곳들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0: 예.
1: 전국 아침 최저 기온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 23도에서 29도로 관측됩니다. 오늘도 습도가 다소 높아서 꿉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마음만이라도 산뜻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RR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죠.
1: 네, 고맙습니다.
0: 보내드리면서 전주시립국악단의 노래와 연주로 전주를 소개합니다. 됐습니다.

서희철가단의 노래 꽃타령 함께 들어봤고요. 그에 앞서서 전주 시립국악단의 노래와 연주로 전주를 소개합니다까지 두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전주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창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51분 0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세상 모든 일이 끝내고 나면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가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 요 부분 요렇게 불렀어야지, 이 부분 이렇게 기타 연주할 걸, 이런 후회가 있죠. 근데 막상 또 그런 마음이 차고 넘쳐가지고 새롭게 녹음을 하게 되면 원곡이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혜린의 노래 제목이 미친 건가 인데요. 이 노래 원래 본인이 2021년 데뷔하고 빠르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4년 지난 지난 11월이죠. 2025년 11월에 리메이크라는 앨범을 발표했는데 본인의 노래를 본인이 리메이크했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들어보면 우와, 리메이크 안 하면 어떡할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리메이크 곡의 퀄리티가 진짜 좋더라고요. 원곡과는 다르게 빠른 템포의 재즈 보사노바 연주와 비음이 살짝 섞인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 이 노래, 노래 제목은 미친 건가이지만 아침에 참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입니다. 주혜린의 미친 건가, 저하고 친한 뮤지션의 제보로 알게 된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오늘은 손님 모시는 목요일입니다. 2부에서는 소리꾼 최수연 씨가 출연하는데요. 그 덕분에 창호도 빨리 만납니다. 8시 땡 하자마자 퀴즈 시작하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좋아서 숲이 아닌 마을에 사는 새가 있습니다. 견우직녀의 다리가 되어주고 멀리 있는 그리움을 가장 먼저 물어다주기도 합니다. 또 기쁜 날이면 처마 끝에서 함께 울어주고 외로운 날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새. 어쩌면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까치의 그 작은 날개에 마음을 기대어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랑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하며 언제 어디서 들어도 반가운 노래.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미량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를 들으며 까치의 노래 같은 반가운 소식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해금 앙상블 금소리에 밀양 아리랑 주제에 의한 작대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초대 손님 오시는 날이어갖고 바로 문제 드릴 거예요.
0: 오 좋다. 자 어떤 문제인지 가보자.
1: 국악에는 경기 지역에서 불리던 경기 작가라는 게 있는데 작가는 옛날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길고 어려운 노래라고 해요. 이제 문제 드려요. 판소리에 다섯 마당이 있듯이 경기 작가도 대표곡들을 묶어가지고 땡땡 작가라고 부르는데 과연 몇 작가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7작가, 2번 12작가, 3번 100작가, 4번 5만작가. 됐다 꼬미주. 1년이 몇 달이고 동물띠는 몇 개인지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면 아시겠죠?
0: 네, 오늘은 창호가 경기 잡가를 퀴즈로 가지고 왔네요. 이 잡가는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길고 기교가 많은 노래라고 하는데요. 판소리의 다섯 마당이 있듯 경기 잡가에도 대표곡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연 땡땡 잡가 몇 잡가인지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다시 드릴게요. 1번 7잡가, 2번 12잡가, 3번

0: 아이즈원의 3, 4 듣고 왔습니다. 정호의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기 작가를 퀴즈로 가지고 왔습니다. 판소리의 다섯 마당이 있듯이 경기 작가에도 대표곡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땡땡 작가. 이 땡땡 안에는 숫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과연 어떤 걸까요? 보기 4개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7 작가, 2번 12 작가, 3번 100 작가, 4번 5만 작가였습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발음이 좀안 좋죠. 작가, 비읍받침에 작가라고 했는데 작가라고 들리나 봐요. 7740님, 작가요? 그럼 권혜진 작가 말하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담당 작가분 이 성함도 또 이렇게 공개가 되네요. 9456님, 정답 2번 12작가입니다.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초대 손님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하, 오늘 경기 소리 하시는 최수연 씨가 지금 바깥에 대기 중이십니다. 저도 진짜 좋아하는 소리꾼이신데요. 오늘 얘기와 음악 기대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5784님, 12작가입니다. 사춘기 소녀가 아프기까지 하니까 이거 참 어렵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따님 얘기를 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죠? 사춘기에다가 아프기까지 하다. 아우, 아우. 그래도 어떡해요. 가족인 걸 받아내야지. 0853님, 2번 12작가. 힌트 듣고 정답 알았습니다. 하루 땡땡 시간 일하고 있어요. 설마 12시간? 어이쿠. 최저임금 많이 오르길 기대해 봅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긴 시간 일하실 텐데, 그래도 잠시 쉬는 호흡, 그리고 또 맛난 거 드시는 그런 간식 시간 같은 것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창호로부터 오늘 퀴즈 정답은 과연 무엇일지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2번 12작가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12작가는 됐다 길고 소리도 어려워갖고 이걸 다 외우려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0: 그러게 말이다. 정말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될것 같아.
1: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걸 최수연 이모는 어떻게 5년마다 완창을 하신대요?
0: 우와.
1: 진짜 대단해요. 암튼 이제 최수연 이모 오셨으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빠르게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9980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101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를, 5558님 유산균, 또 8765님 금이 갑니다. 금. 티골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하겠습니다. 9980 범장기지 떡, 1015 어쩌다 못난이 김치, 5558 유산균, 8765 티골드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김준식의 노래로 12 작가 중 하나, 달거리의 부분을 발췌해서 만든 노래입니다. 달거리 들어보죠.

0: 김준식의 달거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예고해드린 대로 소리꾼 최수연 씨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 저희 전용 앱이죠. 덩덕궁 앱으로도 또 홈페이지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수연 씨 만나볼게요. 전화 소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분은 오래 익힌 소리 안에서 매번 새로운 소리를 길어 올리는 놀라운 소리꾼이십니다. 경기 소리의 정갈함과 깊이를 자기만의 결로 빚어온 이 시대 대표 소리꾼 최수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최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보이는 라디오 카메라도 손도 흔들어 주시고 네. 와, 진짜 너무 뵙고 싶었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네. 지금 확 꽂혔는데요. 네. 그 우물에 꼭 물을 길어 올리는 듯하다. 네. 네, 우물 같은 여자 최수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0: 좋아요, 좋아요. 보통 이제 어디 공연 가거나 하면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막 그런 거 가끔씩 네. 그 공연의 작가분이 물어보고 막 그러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요거 가져다 쓰세요.
1: 아, 네, 이제 이걸로 이걸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경기 민요의 탑 클래스라고 감히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연 대회를 나가셨어요.
1: 네.

0: 광주 전국 민요 경창 대회 여기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이미 그 실력이 증명된 최고의 소리꾼이신데 어찌 다시 대회에 도전하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1: 제가 사실 그입니다.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 확 꽂혔는데요. 우물에 꼭 물을 길어 올리는 듯하다. 네, 우물 같은 여자. 최수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0: 좋아요, 좋아요. 보통 이제 어디 공연 가거나 하면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막 그런 거 가끔씩 그 공연의 작가분이 물어보고 막 그러긴 하잖아요. 그럴 때 요거 가져다 쓰세요.
1: 이제 이걸로
0: 이걸로.
1: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경기 민요의 탑 클래스라고 감히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경연 대회를 나가셨어요. 상주 전국 민요 경창 대회 여기서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이미 그 실력이 증명된 최고의 소리꾼이신데 어찌 다시 대회에 도전하신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1: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박사 학위는 이제 취득을 했어요.
0: 예.
1: 그런데 무언가 늘 도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회 역시도 사실은 대통령상이 마지막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대통령상을 타면 그다음에 어느 대회도 나갈 수가 없어요.
0: 그런 거예요?
1: 네.
0: 대통령은 계속 바뀌는데, 대통령 이미 바뀌면 한번더할수 있는
1: 네.
0: 그런 게 있으면 좋겠네요.
1: 그런데 이제 대통령상 이제 이라는 상을 받게 되면 졸업인데
0: 아하.
1: 뭔가 제 인생에 좀 도장깨기 같은? 그래서 제가 늘왜 그렇게 도전을 하고 사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0: 예.
1: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대회를 나가면 마지막으로 내가 졸업이 되지 않을까?
0: 오호.
1: 무언가 끝을 조금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0: 네.
1: 준비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0: 기쁨도 있지만 한편으로 좀, 더 이상 돌아갈 곳은 없는 건가? 이런 서운함도, 허전함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1: 근데 일단 나가려고 마음 먹기까지 조금 부담은 됐어요. 제가 이제 직장도 있고,
0: 예.
1: 이제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으로서의 좀 부담감도 있더라고요.
0: 오호.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해봐야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0: 예.
1: 좀 그런 마음에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가봤는데 그래도 나가서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되고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에 해왔던 저를 좀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0: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퀴즈 앞서서 창호의 퀴즈에서 12작가 얘기를
1: 네.
0: 했는데요. 우리가 12작가? 진짜 귀에 익숙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또 이게 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1: 네. 그러니까 여러 일반인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이유가
0: 예.
1: 이 경기 12작가라 함은 전문가들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0: 아.
1: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즐겨 지금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BTS의 영향 때문에 아리랑도 많이
0: 예.
1: 아시고 뭐 뱃노래라든지 태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대중적인데요.
0: 그죠.
1: 이 12작가라고 하면 되게 생소하세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결국에 소리의 기량 을 닦기 위해서 공력을 쌓기 위해서 부르는 소리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민요와 다르게 이렇게 후렴 본절 그래서 후렴을 반복하잖아요.
0: 예.
1: 그러면서 조금 사람들이 흥미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0: 네.
1: 얘는 후렴 같은 게 일절 없이
0: 그러니까 쭉 가던데요.
1: 네, 긴 사설의 통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서 이렇게 TV에서 보면 발림을 하면서
0: 네.
1: 예쁘게 안무도 곁들이는데
0: 몇 명이
1: 민요는
0: 이렇게 쫙 서서 부르기도 하고.
1: 네, 그런데 이 잡가는 오롯이 장구와 둘이서 또 앉아서 부르는 자창이기도 합니다. 네.
0: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경기 민요하고는 좀 소리의 결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1: 사실은 서로 혼용이 돼요.
0: 예.
1: 그래서 테크닉적으로나 호흡적으로나 같은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0: 한데.
1: 아무래도 그긴 사설의 통절 형태이기 때문에 긴 호흡을 쓰고요. 그리고 또

0: 민요가 이렇게 화려하게 떼굴떼굴 이렇게 굴러가는 경기 민요라면 네. 이 잡가는 조금 더 담백하고 꿋꿋함을 요합니다.
1: 오, 네. 조금 더 서사적인 면이 있는 건가요?
0: 네, 그렇기도 하고요.
1: 오, 그런데 왜 하필 12잡가 12 네. 이라는 숫자가 붙게 됐는지도 더불어 궁금한데요.
0: 그 전해지는 말로는 그 정가 중에 12 가사가 있습니다.
1: 아, 맞아요.
0: 네. 네, 정가에는 뭐 가곡 가사 시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가사 중에 12 가사가 있었는데 그것과 조금 동일한 포맷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 12잡가는 예전에 8잡가였어요.
1: 오, 네, 네 개가 추가가 됐네요.
0: 네, 대목이. 8 개로 먼저 시작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희 옛 선조들께서 또 소리를 더 좋은 12잡가 형식에 맞는 소리들을 더 갖추어서 또 12개까지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근데 앞에 창호가 잠깐 언급해 줬는데 5년마다 12잡가 완창 공연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0: 네.
1: 그러면 아까 다른 민요, 경기 민요 이런 음악보다 굉장히 길게 불러야 된다라고
0: 네.
1: 했어요. 그 긴 곡을 12곡을 그러면 같은 자리에서 쫙 부르는
0: 네,
1: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0: 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해야 하는데요.
1: 예.
0: 12개를 총 다 부르면 한 2시간 반 정도 돼요.
1: 와.
0: 그래서 판소리 완창 같은 경우에 짧으면 한 이 정도 되기도 하고 뭐 길면은 뭐 7, 8시간 이렇게 길기도 한데 그 판소리는 안일이가 있잖아요.
1: 맞아. 쉬어가는 거죠.
0: 예.
1: 어떻게 보면 목은.
0: 네. 그래서 관객들과 좀 호흡도 나누면서 노래를 부르는 호흡을 좀 쉬어가는데
1: 네.
0: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1: 와.
0: 근데 제가 이걸 처음 2017년에 그때는 또 도전의 아이콘으로 뭔가 내가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1: 네.
0: 그때도 한참 활동을 많이 할 때였는데 그 활동에서 짧게 짧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1: 네.
0: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1: 그런 거 있죠. 뭐 이렇게 뭐 큰 공연이나 뭐 앨범 발매 날짜를 딱 잡아놓고
0: 네.
1: 공연하는 날짜를 딱 잡아놓고 거기로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0: 네.
1: 나를
0: 근데 예. 두 번째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부르는 내내 어떡하지? 남은 그러니까 지금뿐만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떡하지?
1: 와.
0: 이 생각뿐이었는데
1: 연주되는 악기는 어떻게
0: 장구만
1: 돼요? 그러면 약간 스킬로 이렇게 청을 살짝 내리면
0: 아, 청은 조금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데
1: 네.
0: 이게 이미 연습해 오던 게 있으니까
1: 어허.
0: 그래도 또 나오잖아요.
1: 와.
0: 그러니까 이미 아 하고 뱉었으면 또 그 음으로 가야 하고요. 근데 일단 제가 그동안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해왔던 소리가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어쨌든 단전에 힘을 주고 계속 노래를 부르는데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저도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목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1: 예.
0: 근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목이 나오는 거예요.
1: 뚫렸어요?
0: 네.
1: 우와, 뭐지?
0: 그러다가 마지막에 11번째 곡에는 내가 이걸 지금 컨트롤이 조금 되는 거예요.
1: 우와.
0: 그래서 마지막 12번째에는 노래를 조금 편안하게 부른 그 시간 동안에
1: 예.
0: 우주를 갔다 온 것 같은 마음이었어요.
1: 우와.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실제로 목은 이거 뭐 내가 정신으로 이렇게 그걸 뚫어낸다는 게
0: 네.
1: 불가능한 건데 그 경험을 하신 거네요.
0: 그래서 그때 정말 깨달았던 게 아, 이게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시간들이 그래도 쌓여서 이렇게 배신하지 않고 지금의 이 자양분이 되어서 나를 도와줬구나.
1: 네,
0: 저 밑에 어디 깊숙하게 에너지로 이렇게 저장하고 있다가 네, 그때 나온 것 같아요.
1: 우와. 네.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지금 일단 계속 계획이 있으신 거죠?
0: 네, 근데 본의 아니게 22년에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게 제가 첫 제 음반을 12잡가로 냈거든요.
1: 예.
0: 그때 그 음반 발매 기념으로 22년에 또 발매를 기념해야 되니까 공연을 또 해야 돼서
1: 발매만 딸랑 할 수는 없으니까
0: 네. 그래서 하게 된 게 22년으로 딱 5년 만이었는데
1: 예.
0: 그래서 이제 내년이 또 5년째.
1: 27년이에요.
0: 네. 맞아요.
1: 자꾸 이런 말씀 드리기 멋대지만 역시 대통령 임기하고 비슷하게 5년 주기로
0: 그렇네.
1: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네요.
0: 아, 그래서 네. 일단 타이틀이 그렇게 달렸으니까 그걸 그냥 거의 반강제로 그렇게 한번 해서 내가 앞으로 5년마다 소리가 어느 정도 또 게을러질 수

0: 있고
1: 네.
0: 그냥 공연만 하다가 이런 나의 기량을 쌓는 기본의 연습에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런 책임감으로 뱉어놓고 해보자.
1: 와.
0: 이런 생각으로 5년마다 하기로. 네, 5년입니다.
1: 멋지십니다.
0: 네.
1: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최수현 씨와 얘기 나눠보겠는데요. 이번에는 볼로 씨?
0: 네.
1: 이분들 연주 엄청 잘하던데요.
0: 맞아요.
1: 와.
0: 근데 연주뿐만이 아니라 너무 사람이 좋아요.
1: 아, 그래요? 오,
0: 네.
1: 역시.
0: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실 영어를 잘 못해서 그때 이후로 너무 영어를 잘하고 싶다.
1: 그분들도 사실 영어 별로 못하는 걸
0: 아,
1: 거예요.
0: 한국말을 못하죠, 그분들은.
1: 폴란드 사람들이잖아요.
0: 맞아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리더랑 이제 형제인 분, 이렇게 두 분이 그래도 활동을 하시면서 영어를 좀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정말 잘 못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꾸역꾸역 영어 하면서 눈으로 바디랭귀지로 했는데, 너무 좋으세요.
1: 그러니까요.
0: 네. 그래서 같이 음악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어요.
1: 네. 최수연과 블루 씨가 함께한 애원성 듣고 오겠습니다.

0: 와, 진짜 너무 좋네요. 최수연과 블러쉬가 함께 소리하고 연주했습니다. 애원성 듣고 왔는데요. 와, 중간에 이 블러쉬 멤버분이신 것 같은데
1: 네.
0: 막 괴성을 지르시네요. 뭐죠?
1: 저도 그때 당시 녹음할 때 갑자기 연습에 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면으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추임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너무 좋으셨나 봐요.
0: 와,
1: 네.
0: 폴란드 주임새 되게 거치네요. 쎄다 쎄. 라라라 뭐 이러는
1: 너무
0: 거.
1: 멋져요.
0: 와, 근데 진짜 공연 못 봐서 너무 아쉽네요. 진짜 멋졌을 것
1: 또할수
0: 같은데요.
1: 있는 기회가 올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뭐 간혹 가다 공연, 뭐 저도 관객으로서 뭐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사람으로서도 이 공연을 즐기게 되지만, 관객으로 제가 가도 어떤 공연은 이제 좀 호흡이 좀 남아서
1: 네.
0: 핸드폰 카톡 문자 온거 좀, 좀
1: 보게
0: 확인도
1: 되고.
0: 좀 하고, 예, 뭐
1: 맞아요.
0: 딴 생각도 좀 하고,
1: 맞습니다.
0: 아, 내가 주차를 몇 번이나 했더라, 뭐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하잖아요. 근데
1: 다 같은 생각이에요.
0: 이런 음악, 이런 공연에서는 진짜 딴 생각 전혀 할수 없는, 춤
1: 네.
0: 꼴깍, 침을 꼼깍 삼키는
1: 네.
0: 제 목소리조차도 원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최수연 씨 브랜드 공연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시비
1: 네.
0: 작가를 품은 춘향? 이
1: 네.
0: 어떤 공연이에요?
1: 제가 그 완창을 그렇게 계속 할 정도로 시비 작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시비 작가가 그렇게 조금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들의 소리잖아요.
0: 예.
1: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결국에 계속 사람들과 대중들과 소통해야 하는 그런 역할에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걸 사람들에게 우리만 즐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려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 공연을 만들게 되었어요.
0: 약간 그게 형식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1: 이 사설 자체가 극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서사가.
0: 아,
1: 네.
0: 서사가.
1: 이 시비잡가를 품은 춘향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시비잡가 안에는 춘향이에 대한 사설로 된 작가가 6개가 있어요. 그럼
0: 예.
1: 나머지 6개는 춘향의 사설이 아니잖아요.
0: 그걸
1: 네. 그걸
0: 그것을
1: 그것을 춘향가에 대한 사설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사이사이에 적절하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 오.
1: 유산가라는 곡이 있는데
0: 예.
1: 그게 봄의 경치를 그린 노래거든요. 그럼 춘향이랑 몽룡이랑 만났던 그 시절이 그 따뜻하고 꽃이 막 만발하고 그런 좋은 계절일 거란 말이에요.
0: 봄이었겠죠?

0: 그래서 그걸 이제 초입에 유산가를 넣는 거예요. 춘향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머지 여섯 개에 대한 사설도 춘향이의 서사에 잘 적절히 묻을 수 있게 이 12곡을 그렇지만 전곡을 부른 건 아니고요. 오. 완창이 아니라 일부 중요한 부분들을 요점만 발췌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구에만 부르는데 네. 악기들을 사용해서 음악을 다 입혀서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게 예. 음악극같이 만들었죠.
1: 아하 그런 네. 거군요. 이 12작가를 품은 춘향 중에는 직접 작창하신 곡도 있던데요.
0: 네. 사실은 이 공연 때문에 만들게 된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국립국악원에 재직 중인데 그때 조금 새롭게 작창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하. 근데 그 12작가의 춘향이에 대한 사설들이 있는데 그 눈대목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옥중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별가 뭐 사랑가,
1: 사랑가 있고
0: 네, 여러 가지 네. 있는데
1: 어사출두도 있고
0: 네. 그런데 그 어사출두가가 없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오. 뭐 다른 없는 것도 있지만 제가 그 어사출두가를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되게 긴박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곡을 그 저희 경기 소리 중에 휘몰이 잡가라는 곡이 있어요. 오, 예. 근데 이렇게 빠르게 휘몰아친다.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휘몰아치는 그 긴장감이 어사출두가와 맞겠다. 오. 그래서 새롭게 작창을 했었죠.
1: 우와 그런 거군요. 네. 판소리는 작창한 창작 판소리 곡이 많은데 네. 미녀 쪽은 좀 드물지 않나요?
0: 맞아요. 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드물고요. 그래도 일부 노력하는 소리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크게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게 결국에 우리 선조들이 지금 남겨준 소리들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전통인 네. 줄 알고. 전통이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게 전통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1: 아, 그 패러다임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
0: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잘 보존해서 잘 부르게 되면 결국엔 이게 100년 뒤에는 이것 또한 전통이 되어 있겠다. 오. 라고 생각이
1: 태어날 때부터 전통인 곡은 없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남겨지면 그게 전통이 되는
0: 네.
1: 건데.
0: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좀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리해서 할 수 있는 건 후대에 또 많은 음악들을 남겨줄 수 있는 것 아닐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이야 무대 위에서 소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네. 어떤 소리꾼으로서의 사명감 같은 것도 엄청나신 네. 것 같아요. 자 크롬 소방차님 짝짝짝 강수자님 반갑습니다. 도전은 좋은 것이요 라고 하셨고 일반인들은 노래 두 곡도 힘든데 어찌 그렇게 세 시간을 대단하십니다 라고 하셨고
0: 감사합니다.
1: 또 꼬마 소리꾼 김민준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0: 반갑습니다.
1: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최수연 최고은 두 분이 함께한 변신 이 음악도 진짜 멋져요.
0: 아,
1: 근데
0: 네.
1: 최고은 씨는 최고은 씨가 불러야 자기는 음악이 표현된다고 저는 늘 생각했거든요. 그 특유의
0: 네.
1: 소리 내는 법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최고은 씨가 만든 음악을 최수연 씨가 부르는데 전혀 다른 느낌을 내더라고요.
0: 네.
1: 진짜 놀라웠어요. 왜냐면 그의 곡이 도약도 많고
0: 네.
1: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0: 네. 어려웠어요.
1: 어렵죠.
0: 저도 많이 어려웠고요.
1: 디다디다디다디다 이런 거 있잖아요.
0: 근데 일단 그 무엇보다 이 제목처럼 변신을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1: 아.
0: 네, 제가 전통적인 창법을 사용은 하지만
1: 예.
0: 사실 저에게 익숙한 음악 어법이 아니어서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음악에 대한 마음을 좀 다양하게 많이 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자, 최수연, 최고은이 함께한 변신 듣고 오겠습니다.

0: 최고은과 최수연이 함께한 변신 듣고 왔습니다. 진짜 이분의 변신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을 이 음악 들으면서 또 해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경기민요의 매력은 뭔가요?
1: 그 질문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러면 또 되게 답하기 어렵지 않아요? 이런 질문이.
1: 근데 예전엔 그런 질문에 뭔가 멋지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막 많이 생각했거든요.
0: 네.
1: 근데 점점 그런 치레가 조금 싫어지는 것 같아요.
0: 오히려 듣는 사람도 저분도 저 말씀 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다 꼭 그런 이런 질문에 대해 들어갔을 때 답할 때 그 쓰는 단어가 다 비슷비슷하니까.
1: 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질문은 들어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냥 조금 편안하게 나답게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 매력이 이게 매력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얄궂다.
0: 얄궂다?
1: 얄궂음.
0: 얄궂음? 음악 자체가 좀 얄궂음이 있나요?
1: 저에게는 매우 있어요.
0: 오.
1: 네. 왜냐하면 그 얄궂다라는 표현이 이게 서울 사투리인지 표준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0: 예.
1: 그 얄밉다 같은 거잖아요. 근데 얄밉다로 대체가 안 돼서 저는 얄궂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만큼 너무너무 얄미운 경기민요예요.
0: 막 밀당을 당하는 느낌이랄까요?
1: 네.
0: 경기민요와하고 함께.
1: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저한테는 너무 어렵고요. 친해진 것 같고 좀 제게 된 것 같다가도 저만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데도 이렇게 네, 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 장르가 가진 수백 년의 힘이 아닐까요?
1: 네. 맞습니다.
0: 아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벌써
1: 끝났네요.

0: 얘기
1: 나요?
0: 너무 많은데요.
1: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요. 파트 2 조만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나와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수연 씨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렇게 저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내가 불가에 귀의한 것도 범패의 매력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일생을 통해 이 한 길로만 살아왔지만 후회한 적은 없어요. 요즘도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2시간 정도 아침 연습을 하지요. 범패는 조금만 소홀히 해도 금방 가락을 잇게 됩니다. 불교의 진리를 깨닫기가 어렵듯이 불교의 노래인 범패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기엔 정말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범패는 악보로 옮겨 적을 수도 없어 직접 소리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훌륭한 재질을 지닌 젊은 제자가 많이 나타나 그들과 함께 범패 연구원을 세우는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 1979년 9월 18일 동아일보에 기록된 송암 스님의 말씀입니다. 송암 스님은 통일신라 시대부터 전승되어온 범패가 일제강점기와 근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전승이 단절될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범패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에 큰 공을 세운 분이죠. 이분이 범패 전승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조계종 어장 동희 스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1: 12살 되던 해 송암 스님이 이제 청량사에 3등 결제했던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러니까 석 달 동안을 사중에 형님들이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송암 스님을 모셔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모신 게 40년 넘게 뭐 옆에서 공부한 것 같아요. 우리 스님 칭찬이 없으세요. 95년에 처음 칭찬 들어봤어요. 94년 내 우리 스님 8순이셨어요. 그 전 세계 스님 제자가 그리 많아도 스님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고 제대로 자리를 마련하고 보여드리는 분은 제가 공부한 이래로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데 제가 스님 8순을 위해서 제가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절대 반대를 하셔요. 법당에 올리는 의식을 뭐 극장에 그 저작거리에 그렇게 내놓으면 부처님께 벌 받는다, 안 된다. 근데 스님 저는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고집 세다고 이제 많이 혼났죠. 근데 사실 나는 스님한테 팔순 되시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극장도 다 예약을 했고 스님 저 이렇게 준비하고 스님께 여쭈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놨더니 화도 안 내셔요. 그날은 연습을 하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을 매일 오셨어요. 스님이 매일 오셔서 마지막 다 점검해 주시고 이제 그런 공연을 했는데 우리 스승님이 입구에 의자를 깔고 여기 앉으셔가지고 팜프렛을 들고 얘 다음에는 뭐 할 거니까 빨리 너희 준비해라, 거의 끝난다, 나갈 준비해라, 이거를 다 스님이 뒤에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무사히 마쳤어요. 며칠 있다 품평회를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나는 칭찬에 인색해서 내가 우리 벽심이한테 한 번도 칭찬을 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을 기해서 내가 한마디 한다면 공부는 우리 벽심이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공부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처음으로 칭찬을 해주신 게 처음이에요.
2: 바라보니 졸로 인생 살아가네 해와 달이 공하

0: 5월의 국악인 영산제 예능보유자였던 송암 스님의 제자로 현재 조계종 어장이신 동희 스님의 기록입니다.
1: 가지 염불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을 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천도를 모시는 염불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 거기에는 당신의 소홀함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6월 1일 월요일 밤 9시 평생 수행으로 범패를 닦아온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전승교육사 이룬 스님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3: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6월 5일 국악의 날입니다. 요 국악의 날을 맞아 도심 속 국악당 곳곳에서 특별한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서울 남산 국악당과 서울 도남원 국악당이 함께하는 국악 위크가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과 프로그램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그중 6월 6일 토요일 서울 남산 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선 리퀴드 사운드의 신작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이 펼쳐집니다. 이번 작품은 판소리와 정가의 발성법과 녹음, 식임새, 안일이, 발림 등을 하나씩 분리하고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담아낸 공연인데요. 노래의 신유진, 이혜진, 구민지가 함께하며 전통의 노래가 공간과 만나 변형되고 확장되는 흐름을 무대 위에서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익숙하게 들리던 우리 소리가 공간의 변화 속에서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오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은데요. 국악의 날을 맞아 펼쳐지는 새로운 감각의 전통 예술 무대, 보컬 스페이스 조광눈과 함께 우리 소리의 또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익숙한 음악들. 이번엔 국악 관현악의 울림으로 새롭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의 네 번째 관현악 시리즈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우릉극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영화 왕의 남자와 괴물, 국제시장 등 한국 영화의 인상적인 음악을 만들어온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처음으로 함께하는 무대인데요. 이병우 음악감독은 영화음악뿐 아니라 기타리스트와 프로듀서로도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자신만의 감성과 음악세계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영화 스캔들, 장화옥년, 왕의 남자, 괴물의 OST를 국악관현악 편성으로 새롭게 만나볼 수 있고요. 드라마 바람의 화원과 MBC 특별 다큐멘터리 황하에 사용됐던 음악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연을 위해 새롭게 만든 곡 각자의 입장도 초연될 예정인데요. 이병우 특유의 감성과 국악관현악의 풍성한 울림이 만나 또 다른 분위기의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익숙한 영화 음악인데도 국악기로 들으면 또 전혀 다른 분위기로 다가오잖아요. 장면보다 먼저 음악이 기억나는 영화들이 있다면 이번 공연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네요. 영화와 국악관현악이 만나는 무대 이병우와 국립국악관현악단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익숙한 사물놀이의 장단이 AI와 미디어아트를 만나 새로운 무대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물놀이 타임블렌드 공연이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미디어아트와 AI 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프로젝트인데요. 단순히 전통의 형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사물놀이 장단이 가진 본질과 에너지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냅니다.

0: 특히 이번 무대엔 사물놀이 몰개의 대표이자 세안대학교 교수인 이영광 예술감독이 함께하는데요. 사물놀이 몰개는 1991년 창단 이후 35개국 50여 개의 도시에서 공연을 이어오며 한국 사물놀이의 매력을 세계에 알려온 단체입니다. 여기에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전수자인 문정수 작가가 더해져 전통과 현대 그리고 인간의 삶과 리듬을 하나의 무대로 엮어냅니다. 공연에선 3박과 2박의 충돌과 조화 같은 사물놀이 특유의 리듬 위에 영상과 AI 기술 그리고 시적인 서사가 함께 어우러질 예정인데요. 자, 이게 사물놀이라고 하면 신명나는 장단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무대는 그 장단 안에 미래적인 감각과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함께 담겨 있어서 더 흥미롭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충주시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마테를링크의 희곡 파랑새에서 틸틸과 미틸 남매는 요술쟁이 할머니의 부탁으로 파랑새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데요. 추억의 나라, 밤의 궁전, 행복의 정원, 미래의 나라를 두루 지나갑니다. 그들이 마주치는 새로운 세상은 그간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르고요. 진실 역시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는 너무도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들은 모험 중에 다양한 새들을 보았지만 그건 파랑새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매는 자신들이 찾는 게 새가 아니라 새를 볼 수 있는 눈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란 파랑새는 늘 자신의 집 새장 안에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혼이 잠에서 깨어날 때 파랑새는 비로소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한다는 것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생각해 봅니다. 수재천 1사장 듣습니다. 국립국악원 정학단의 연주입니다.